0: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형벌범은 우선 공산군이 귀조에 들어온 뒤에 25군 장병들이 고생이 많았다며 운을 떼더니 지금 적들이 빠져나갔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당에 왕가렐이 군정장관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겸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절대 강요하지 않겠지만 25군 군장과 귀조성 주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왕가렐은 몽둥이로 정수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머리가 띵해나면서 금붕어 눈을 숨벅이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다. 정벌범은 왕가렐이 얼이 빠져있자 눈을 거슴츠레 뜨고 말을 이었다. 제가 올 때 위원장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절대 강요하지 말고 왕군장 마음대로 고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왕가렬이 멍청하게 앉아 어울리지 않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왕가렐은 몇 분을 우두커니 있다가 겨우 쓴웃음을 지으며 입을 달싹거리었다. 이건 정말 말하기 난처한데요.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조임, 여기 시골은 당신들이 있는 주왕이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야 군사 제기를 내려놓고 성정부 주석을 맡는다면 아마 사흘도 못 베길 겁니다. 총칼이 없는데 누가 절 따르겠습니까? 군대만 책임지고 주석 지위를 내려놓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없으니 얼마 안 가서 끝장이 나겠지요? 정벌범이 곧바로 고음을 치었다. 그러면 전처럼 두 가지 다 계속 맞겠다는 뜻인가요? 왕가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돼지간처럼 자주 빛이 되어갔다. 이거야말로 물고기도 욕심이 나고 곰 발바닥도 욕심이 나는 격이로군요. 하지만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지요. 지쳐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정벌범이 비꼬자 창피하고 화나고 분하고 무서웠지만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독소리 나는 아내도 곁에 없으니 허전하고 막막해놨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은 군장을 맞지요. 왕가렐은 직감에 기대불 쑥 내뱉었다. 한편으로는 오래 묵어 골수까지 박힌 생각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큰 군벌이나 작은 군벌이나 총만 들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종이 없이는 빈털터리가 되기 딱 좋았다. 오, 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벌범은 구아래 양쪽으로 난 수염을 구우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자 왕가렐은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는 생각이 머리를 쓰지었다. 요즘 설악이 한창 재정을 조이는 통에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주었더니 부대는 아래우로 원망이 가득하였다. 특히 귀주는 아편을 팔고 세금을 거둬 재정을 마련해 왔는데 성정부 주석 자리를 내놓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왕가리라는 금세 말을 바꾸었다. 잠깐, 역시 성정부 주석을 맡는 게 좋겠습니다. 정벌범은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곧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왕장군, 이름 높은 장군께서 어찌 이처럼 자그마한 일도 결단을 못 내서 그러십니까? 에? 왕가렐은 창피한 나머지 버럭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작은 실수로 큰일을 그르쳐 꽁 잃고 동지마저 잃을까 겁이 났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했다. 정조임, 제가 어젯밤 잠을 좀 설쳤더니 머리가 멍합니다. 두 사장하고도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좋습니다. 돌아가서 잘 은혜나 보는 것도 좋지요. 왕가리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야 하였다. 그의 아내도 림시 관저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눈이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가리를 집에 들어서자 빨간 비로도 치포를 차려입은 만숙분이 달려나봐 물었다. 그 웅행한 청간놈이 뭘 하러 왔대요? 왕가리는 모자를 벗고 풀이 죽어 소파에 몸을 던지었다. 권장이든 주석이든 하나만 하라는 건.
1: 아니 정말 사람을 그런 식으로 궁지에 몰던가요?
0: 만숙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왕가래는 두 팔을 든 채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1: 이씨, 개 같은 자식들 어쩔 새도 없이 만드네.
0: 만숙부는 빨간 입술을 깨물며 화를 냈다.
1: 제가 남객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늙은 개가 날 보고 그랬다고요. 돌아가면은 당신들로 일이나 잘하라고 전하라고. 공상구를 토벌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느니 티나리는 이전지 오래다느니 딴 생각은 하지 말라느니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아유 참.
2: 그러니 화장실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올 적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는 공산당에 가버렸으니 말이야.
0: 두 사람은 한바탕 욕을 퍼붓고 나서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왕가래는 늘 아래의 도움으로 척척 풀어나가고 나였다. 하지만 오늘은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아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듯했다. 만숙부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어서 백사장과 혁사장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얘기를 했다. 사실 어떤 자리를 택하든 그들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는 침대에 담배 등잔을 켜놓고 두 사장을 기다리었다. 곧 두 사람이 왔다. 그들은 습관처럼 침대 앞에 앉았다. 왕가리는 신복이자 친척이기도 하고 또 생사고락을 같이 온 두 측근에게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할수록 간신히 가라앉힌 화가 도로 북받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사람은 얘기를 다 듣고도 담담하게 몇 마디 할 뿐이었다. 왕가렐과 누워서 앞에를 피우던 만숙부는 그들의 반응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왕가렐은 침대에 걸터앉아 빗발선 금붕어 눈으로 백사장에게 물었다.
2: 백사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0: 백사장의 희고 멀쑥한 얼굴에 난찬 기색이 떠올랐다. 최고 지도자께서 이미 대답 한마당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2: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0: 그러니까 위에서 군장하고 성정부 주석 중에 하나를 고르라 했다면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었겠지요. 왕가렐은 금붕어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바싹 들이댔다.
2: 그래, 어떤 일을 고르란 말인가?
0: 백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혁사장을 보았다.
2: 혁사장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0: 아두란 혁사장도 이때만큼은 곧장 되받아치였다.
2: 아니, 자네 왜 날더러 먼저 말하라고 하나? 어?
0: 만숙부는 말없이 누워 앞편을 태웠다. 하지만 신경을 곤두세운 채 분위기를 영리하게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백사장을 켠 눈으로 훔쳐보았다.
2: 참, 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0: 백사장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는 왕그렐과 만숙분의 눈치를 살피었다.
2: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성정부 주석 자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군대도 해먹기 쉽지 않지요. 백사장 내가 군대를 떠났으면 하는 건
0: 이자가 과연 나고 그 오랜 세월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사람 맞나? 그는 백사장을 괘씸한 눈길로 바라보고는 혁사장을 보며 물었다.
2: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0: 혁사장은 방 안에 들어올 때부터 불안했다. 그는 자루처럼 생긴 얼굴로 왕가렐과 만숙분을 번갈아 보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니 참 딱하였다. 어떻게 얼버무릴지 궁리하고 있는데 왕가렐이 딱 잘라 묻는 바람에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떠듬거렸다. 이런 일은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렵군요.
2: 형제끼리 뭘 말하기 어려운가?
0: 혁사장은 궁지에 몰리자 얼굴이 붉게서 말했다. 제 생각에는 백사장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사의 군대가 확실히 해먹기 어렵거든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만숙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두 사장에게 손가락질을 해댔다.
1: 좋아요. 둘이서 아주 형님을 내쫓으려고 작정했군요. 말해두지만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당신은 군장을 맡아야 해요.
0: 왕가래는 의형제들마저 지금 이런 말을 하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직 승부가 기울지 않는 마당에 경솔이 할 수는 없었다. 왕가렐은 아내를 말리었다.
2: 아, 참참, 잠시 진정해요. 도아우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이니 우리더러 어디 나가라고 했나?
0: 백사장이 서둘러 일어서더니 몸을 굽히며 말했다.
1: 아,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요.
0: 혁사장은 두려운 얼굴로 만숙

분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두 사장이 돌아간 뒤에 만숙부는 배운망덕한 놈들이라며 한참 욕을 퍼부어대다. 왕가래는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무척 이상했다. 이들 부부는 군장과 성정부 주석 가운데 뭘 고를지 밤새 의논하고는 역시 군장이 좋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었다.

이튿날 아침 왕가래는 정불범이 묵고 있는 집으로 가서 어렵사리 내린 결단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뜻밖의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얼굴을 쳐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군인 출신이 아닙니까? 내내 총대만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군인도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 왕가래는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 되물었다. 어려움이라면은 참 당신들끼리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왕가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조임, 제가 처음 뵙기는 하지만은 오랫동안 존경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불범은 왕가래를 간절하게 묻자 슬쩍 말을 흘리었다. 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모르는 척하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왕장군한테도 미안한 일인지라.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불범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말을 했다. 내부에 당신의 군장을 만은걸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요? 왕가래는 그만 속이 달아 귀가 쫑긋해지었다. 누굽니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군 누구겠습니까? 두 사장이지요. 뭐라고요? 두 사람 말이 왕장군께서는 군장을 계속 맡을 수가 없으니 성정부 주석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던데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에 왕가래는 그만 얼이 빠지고 말았다. 정불범의 숙소로 나설 때는 다리가 다 휘청거리었다. 친척과 친구의 배신만큼 고통스럽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은 없었다. 군부에 오자마자 그는 두 사장을 불렀다. 두 사장이 왔을 때 왕가래는 화가 잔뜩 나서 허리를 곳곳이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속이 꿈틀해서 저도 모르게 흠칫하였다. 백사장이 억지 웃음을 매단 채 어색하게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왕가래는 상을 텅 치면서 발끈했다. 그래, 너희들이 한 짓을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백사장은 혁사장을 바라보며 움찔하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우리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정불범을 만나 뭐라고 했어? 왕가래는 사태질을 하며 소리를 쳤다. 아, 그 일 말입니까? 백사장은 한껏 굽실거리었다. 그 사람 기분 좀 맞춰주느라 한 일인데 그걸 진짜로 여기십니까? 왕가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을 또 한 번 탕 쳤다. 뭐? 기분을 맞춰줘? 네 놈이 처음부터 사상이었는 줄 알았나? 고작 하차는 패장이었다고. 내가 지금 주은의 집채나 지니고 살면서 은행에 돈 좀 모아뒀다고 날 물먹이라고 들어? 누구 덕에 이만큼 살게 됐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백사장이 변명이라도 하려고 막 입을 떼려는데 혁사장이 앞으로 나섰다. 아, 형님 참으십시오. 우리가 정조밀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우리를 찾은 겁니다. 저희는 그저 빈말로 몇 마디 했을 뿐이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빈말? 지금 빈말이라고 했나? 이 마당에 누굴 속이려 두느냐?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매술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주 기수열 시간이게 되면 도강 중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요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사회적으로서 병치료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중요인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봐도 이 위치는 찾기도 쉽습니다. 일백화에 오시게 되면 일백화에서 머리를 쳐들고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 중요인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고, 신화서성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서쪽을 머리를 쳐들고 보시게 되면 금방 도강 중요인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도강 중요인에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에게서 병보시게 되어 있으면서 중요한 자체가 역사가 아주 깁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도강중요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찾아와서 병보고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만족한 치료에 본인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한 번에 예약하는 분들은 보통 2명, 3명 이렇게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조일만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는 길림성에서 아주 저명한 심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공무원에서 임명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도사로 모시고 중의 이수를 임마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학하고 처방이 확실해서 많은 분들이 리명길 선생 찾아오시면서 특히 간장, 그리고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소화기통에는 리명길 선생이다 이 정도 찾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연기 흠가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0: 국왕이라면 입안의 모든 문제는 순리롭게 해결하면서 여기서 몇십 년간이 치과 경력을 갖고 계시는 이사 선생님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치과를 치료해 주게 되어있으면서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데 지금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료로서 지금 파이펜질 해드립니다. 구강하니까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무료로서 구강검사를 하고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이면 됩니다. 치아 씻는데 지금 대인관계가 늘어나게 돼 있으면서 혹시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뭐 재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재직에 있는 분은 물론이지만 해도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노래 교실에 가고 그에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사회 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주 흰 치아가 필요한데 이걸 한 번 쓰는데 19원 90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 비용은 80%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원래 3,000원이라면 거기에서 80%를 받게 되어 있고 1,500원도 80%를 받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이래서 아무튼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도 입안의 모든 문제는 연결 흉곽 구강 찾으면 원만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릉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리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주소 위원님 그 위계안까지 있어서 예, 사안적인 속이 구득해서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없고 예, 또 이 점입니까? 그런 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이게 안 있어서 영 그저 위로 칼로 대는 것처럼 아프고 빈성이 있어서 되게 아팠습니다.
0: 예.
2: 근데 지금 얘 밥도 잘 잡수고 있고 이거 새벽에 일어나도 얘 아프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또 얘 그 치과하러 가봐야겠습니다.
0: 예.
2: 근데 예. 아니 틀리는 우리 둘 다 했습니다. 이제 용서했습니다.
0: 아 그래요? 거기 예, 예, 치과방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여기서 치과라고 뭐 잇몸이 편하고 이빨이 편하고 모든 걸 들은데 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해결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예.
2: 딴 곳에서 하면 아래 이빨이 자꾸 난 빠져서 못 먹고 예, 울지에서는 또 자꾸 이금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금 다 해보고 영 잘합니다.
0: 예. 예.
2: 이사람 저기에서는 간제 다 좋답니다. 예. 이래 절반씩 틀리한 것도 좋고 예. 그다음 무슨 임플란트라든가 무슨
0: 임플란트 예예 예. 심는 거 예
2: 하셨습니다.
0: 예.
2: 방사 해드렸습니다.
0: 그래요.
2: 님 이제 이빨 심는 게 그 10원이랬습니까?
0: 19원 90전입니다. 19원 90전.
2: 예. 아야 그게 높습니다. 예, 그 우리
0: 그저 해주는 셈입니다. 그저 예예 예.
2: 이빨
0: 시켜주지. 네. 젊은이들은 그 뭐 과학적으로 시켜주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잇몸을 상하지 않고 치아만 딱 깨끗하게 샅한 이빨을 드러내게 하게 되어 있는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찾아오세요.
2: 기공구십전 예, 값이 영록선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가졌습니다. 예, 세 사람이.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예,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3: 예, 우리 집사람은 어제도 3년 전에 부위 한번 왔었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한쪽 팔이하고 한쪽 다리에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해.
0: 불편하죠. 예, 예.
3: 그리고 어느 장애도 있고 예, 항상 머리 아프다 하고 그다음에 머리 어지러워하면. 케이라비가 예, 온종 아이 되거나 그랬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손발이가 많이 차갑고, 내가.
0: 아, 수면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치료받은 거, 저기 물어보고 했는데, 조인만 선생님이 확실히 치료를 받는다서 가서 한 게 아닌게라, 치료 지금 두 번 받았는데, 영,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0: 중풍 후유증에는 조인만 선생님, 그리고 중풍 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께서는 조인만 선생님,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3: 예, 지금은 뭐,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말, 그, 한 20번씩, 30번씩 나가 조금씩 걸어대게도 괜찮습니다.
0: 예, 그렇죠.
3: 예, 원래는 제대로 걸지도 못했습니다.
0: 예.
3: 항상 어지러워서 뭐, 그냥 넘어있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지러운 증세도 없어지고,

0: 지금 혈압조절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예, 예.
0: 그리고서 그다음에는 저기 암산도 잘 살고 지금 요즘에는 많이 이번 두 번 치료받는데 지금 많이 편안해합니다.
1: 절만 선생 중이계통에서는 40여 년간이 중이 경력이니까 어떤 환자를 못 받겠습니까? 아주 림사 경험이 풍부해서 진찰이 준학하고 처방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찾는 분들의 기본입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또 아무래도 한 번 더 지금 다 치료를 받으려고. 그리고 남의 야이 허리를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1: 예.
0: 예, 거기 저기 전문의 가서 같이 데리고 가면 치료를 지금 내 두 번 받았습니다.
1: 허리.
0: 예.
1: 누구? 그
0: 내 허리를.
1: 예, 예, 예. 어느 치료를 일억이게 찾았습니까, 누구?
0: 일억이게를.
1: 예, 아, 일억이게 3층에 일억이게를 찾았죠. 그렇죠. 예, 예.
0: 두번 치료를 맨비를 합니다. 두 번.
1: 아, 처음 치료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오늘이 또 가려고 있는데 오늘 가게 되게 되면 또 한번 아무래도 예약할 또 가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3층에 그 척추 이력이게 치료이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100% 실험 나올 수 있고 치료율이 90% 이상을 점하게 됐고 한 번에 25분 좌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치료하게 되면 첫 두 번은 무엇 때문에 무료 치료를 해주게 되었는가 하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게 효과가 끝인가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번 치료하고 효과가 좋으면 연속 치료하게 되면 완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완전히 여기에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사회적으로 호평이 자자합니다. 예, 찾아오세요. 계속 연속.
0: 예, 그럼 뭐 저기 예약하겠습니다. 오늘. 예,
1: 예, 3층 예약입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동황성면 3층 척추치료실.
1: 척추치료이기. 예.
3: 예. 경추일에 너무 아프니까 무리도 따라 아프고 잠도 잘 못 잔다.
1: 예.
3: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 그래서 두 번 그 체험하고서는 우선은 네 번째 하는데 뭐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1: 아, 그렇죠.
3: 예, 뭐 경추 아픈 것들도 많이 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안 아프고. 예,
1: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잠도 잘 잡니다.
1: 예.
3: 그리고 한 번 하면요, 이거 대단히 시원하고 거뿐합니다.
1: 예.
3: 그래서 뭔가 내 했다는 소문 누구 있어? 친구도 하겠다면서 그래. 오늘 어떻게 두 분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예, 여기 척추 치료이기 두 분이 예약을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오전에 손님도 많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예, 잘 파괴해서 예, 그럼 오후에 오세요. 예, 두 분입니다. 예, 예, 예.
3: 예,
1: 예,
3: 예, 수고하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아, 우리 아빠는 지금 이 젊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어제 한 넉 달 받았습니다.
1: 예.
4: 받기 전에는 그냥 혈압 조절해줬어요. 혈압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제 때는 막 고혈압이 170이 올라가고 저혈압이 110이 올라가고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약 먹으면 이래가 또 반복 잡고 와서 그래서 할 수 없어. 그 젊은 선생님이 다시 40년이 중이 경험을 갖고 있다. 서양을 세게 썼지 이번에 중이약을 써보자고 쓰는 게 효과 영상입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4: 벌써 중이약이 얼마나 아이 답답한지 혈압도 그래 잘 되지. 심장이 그냥 구들들 놀라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하고 그걸 걸을 때는 헐떡거리면서 걸지 못하는 게 지금 그리 숨이 차하는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기발일 겁니다. 예, 예.
4: 그리고 이거는 중풀이 두 번, 그냥 이 위쪽으로 발다리를 못 썼어요. 아까 주름을 내 못했습니다.
1: 그 문제죠.
4: 안에서 좀 이제 생활하자고 눈이 부쩍
1: 나가서
4: 그런데 요즘은 이 선생님 치료를 받고, 주스로 자리 받을 수 있고, 또 요즘은 좋아지니까 바깥 줄이도 좀 두분두분 합니다.
1: 아, 큰 효과죠.
4: 이게 얼마나 효과 좋습니까? 예. 기적입니다.
1: 기적입니다.
4: 기적.
1: 완전 기적입니다.
4: 제가 원래 못 나갔는데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가니까, 야, 이 선생님이 치료를 할때 보니까 이 매도 제대로 보고 이 진단을 제대로 딱딱 하더란 말입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네, 말하기 싶은 거 그 딱딱 짚어내더라고.
4: 예. 땡기고 치료에 그 진단에 그 치료할 거니 효과 좋다.

0: 말인다.
1: 그렇죠.
0: 어, 그래, 우리 아만 또, 이게 지를 박았거니와, 이 지혜가 나빴어요. 내일 그게 되게 몇 번 가나. 여러분들 치과에 올라가서 치료하고 나려가면서 영 기뻐하면 영 혀가 좋다는 그 소문 듣고 자기도 치료하겠다 가서 올라가서 치료. 이젠 들이다기인데 자꾸 좀 말아야 되고. 그래, 한 개 뺐다 고맙다 하면서도 그럼 내가 어디 효과 없단 말인데 이번에 가서는 우리 들리로 다시 한 게 어, 영사신다
1: 지금. 아, 흠과 구강에 찾아와 하셨는데 그렇게 효과 좋더라, 그러죠?
0: 예, 예, 이번, 어, 그 보니까 다시 애제됐습니다.
1: 아,
0: 애제 다시 한 게 영 효과 좋다고.
1: 그렇죠.
0: 그래서 지혜야, 이렇게 좋은 거 어디 몰라, 어디 몰라는. 이제는 이 지혜 때문에 고생을 세게 했습니다.
1: 그렇죠. 치과가 오방에 속하는데, 예, 예.
0: 예, 그래서 우리 아봐야 된다. 이번에는 이거를, 우리, 그런 우리 아바의 동생 또이 치과 이 빨리 아파서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데리고 가겠답니다. 그래 내일이 가려는데 이 치과로 두 분을 예약해 주세요.
1: 어, 요즘에는
0: 한번 더 가시겠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요즘에는 모든 우대 활동은 100분제 따봐서 합니다. 8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어, 요즘에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정도 또 우대 사회적으로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대하는 이런 값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1: 예.
0: 그 3층에 그런
1: 척추 치료이기.
0: 허리 아프고, 그 화보에, 무릎 관절이 아픈 것도 싫어하니까.
1: 됩니다. 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리 치료도 해야 무릎 관절, 발목, 그리고 고관절, 이걸 비롯해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관이 압박하면서 내리 저리 납니다. 이래서.
0: 옳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3층에 척추 이료기계를 찾아오셔. 여기 경추, 흉추, 경추는 7마디 아닙니까? 위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흉추는, 위로부터 내려서 12마디,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인데, 이 모든 걸 합해서 척추를 하게 되었는데, 척추의 이상은 직접적으로서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추계다면 뇌혈관, 흉추계다면 심장혈관, 그리고 요추계다면은 그 콤파까지 영향받고 여러모로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찾아와 받으시면 상상위의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0: 어, 그렇습니까?
1: 예.
0: 어, 그러면 우리 아빠 같은 나도 내 허리 지금 뒤에 아프단 말입니다.
1: 예, 찾아오세요. 예.
0: 같이 가자 그런다.
1: 예, 두 분이 함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돌만 선생님 7월 우리 동서가 어디노 한 달 남을에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 지금 효과 좋아가지고 그 설만 선생님이 아직도 좀 이렇게 신체 몸없이 약하고 하니까 이 공고계단 걸쳐야 된다 하더랍니다.
1: 예, 그래서 그렇죠.
3: 또 대사 이렇게 그 또 이렇게 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1: 나 그렇죠.
3: 그래, 예, 그래서 공고계단 그 지금 몇 번 더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 내일 예. 그 뭔가 그 또 시골에는 그 봉가지 오빠하고 형님이도 오빠도 당뇨합병증을 해가지고 경색이 와가지고 이 반신잘 못 쓰고 하던게 이 발이 계속 이렇게 감각이 없으니까도 감각이 지금 돌아진다
1: 어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예
3: 예. 예, 그래 그 뭔가 그 선생님 치료를 어떤 두번 이렇게 약 가져다 먹었는데 효과 좋다고 내일이 그 봉가지 그 오빠도 형님이 눈도 심장도 나쁘고 해서 같이 치료받는데 그 두 분을 예약해달랍니다.
1: 어, 내일 예약입니다.
3: 오빠네 두 분이 우리 동서까지
1: 세 분입니다. 예, 조일만 예.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세 분이 오시는 걸 하니까 좀 일찍이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그 병원이 우리 고모님 그 신입이가 있대 고모가. 어머니 그 금요일날에 갔는데 가이까나 그 뭔가 염증 조금 있다고 치료를 하고서 그 다시 들리는 마수다 하더라고요.
1: 어 그렇죠. 염증 소염 치료는 거기서 하면 네. 됩니다. 거기서 하고 네,
3: 그래서 그 오늘 네. 예약해달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흥과 네. 구강에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네.
3: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만 선생을 예약합시다.
1: 예.
4: 어제 그런가 우리 이모 아무래 중풍 두어 번 왔다 갔는데 치료하고 이러는데 어제 여지간에 그런 저 언니가 자꾸 막 어림줄이 나고 다리 아프고 그래 머리가 막 터진 것 같단다. 그래 오늘이 절만 선생님이 예약해서 가서 검사하고 친구도 하고 첨약도 짓자고 저렇게.

0: 그래, 예약 간다.
1: 어, 그렇게 하시오. 절만 선생 오늘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시간 됩니다. 완전히 찾아오세요.
0: 잘 치료하겠구먼.
1: 그렇죠. 명의인데요. 예, 알아주는 명의입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조인만 선생님은 지금 착수해 배운데 난 장애하고 노공이 이 증상하고 그래 소변이 이래서 저를 한번 했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내일로 여행하더라고요.
1: 아, 금지가 노공, 건파체 문제, 네. 잠 자기 힘들어지 모두 중에서 해결하는데 조일만 선생 찾게 되면 이 방면에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적거나 없을 네.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네, 아, 저는 그 이명길 선생님을 지난번에 가서 보였습니다.
1: 아, 예.
4: 예, 네, 그, 잠을 잘 못 잔다 말입니다. 한 예. 하루에 한 5시간이나 한 이렇게 자고, 그러고, 이렇게 좀 되게 피곤한다 싶고, 이렇게 맥이 없고, 예. 조그만 예, 일하고 한 맥이 없고, 그래서 약을 썼는데, 일단은 효과는 그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잘 자게 된다.
1: 아, 예, 예. 예. 중의 방법으로 예 리맹글 생사 찾는 게 잘 찾았습니다. 예예
4: 예. 예, 예, 예,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더 쓰자 그랬는데요.
1: 그렇게 하시오. 리맹글 선생 예.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4: 아 예.
1: 토요일 전일 빼면 됩니다. 그 외 오전 오후 다 나오시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 예네 수고하세요.
1: 건강 기원합니다.
2: 다음 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우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예, 한 두 번 약을 계속 다 쌌습니다.
1: 예, 예.
5: 그래서 지금 많이 낫습니다. 연구도 헐쩍하고 그래서 그렇던 게 조금 몸이 두들고 예, 좀 차서도 드물답니다.
1: 예.
5: 그래서 예, 약이 떨어져서 약질나 가려고 하면서 예, 그 언니 딸이가 이제 50인데 어때 그런 찬물 먹으나 따가운 물을 먹으나 다 이빨이 아프다 합니다. 입금도 아프고 그래서 그 치과를 가려고 합니다. 언니가 언니도 그렇고 언니 딸도 그렇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1: 네, 요즘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게 되면 네. 모든 치료는 다 빠져 하게 되었으니까 80% 받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예, 흠과 구강에 네. 찾아오세요. 예.
5: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예, 리명길 선생님을 예약하겠습니다.
1: 예.
6: 우리 고모가 위궤양도 있고, 십이궤양도 있어서, 두문두문, 예, 다소도 출혈을 했습니다.
1: 예.
6: 그동안에 영화단 병원 다 다니면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예.
6: 그래도 잘 돌아와 있어서, 리명길 선생님이 첨명을 갔다가, 처음에 한 주일 했으니까 나 출혈이 못 돌아옵니다.
1: 예.
6: 후에 또 약을 갖다가 썼는데 지금 출혈도 없고 소화도 잘 되면 소화해야 되는 게 소화도 잘 된답니다.
1: 예.
6: 그리고 밥도 당기고 매운 음식을 못 잡수 때 매운 음식도 잡을 수 있답니다.
1: 예.
6: 그래 이 병원에 이 그런 약값도 저렴하고 치료 효과 좋아서
1: 예 그렇죠.
6: 낫을 때 이 좀 약을 많이 쓰겠답니다.
1: 아 그렇게 알아가세요. 예. 리맹길 선생 예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6: 치과를
1: 예. 아 그래요. 예, 치과 말씀하세요.
6: 우리 갔던 바에 이거 그런 그 치과 이용하다니까나 이틀에 이거 했는데 너무 아파서 도광중류원에 없습니까?
1: 맞습니다. 도광중류원 2층에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예.
6: 예. 2층에 예. 치과에 가서 인사를 보내고서 이 둘리를 다시 하겠답니다.
1: 아, 그래라 하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치료받고 완전히 이전에 치아가 아니고 너무 편리하고 이게면 너무 만족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찾아오세요. 예.
6: 예, 소문 듣고 너무 좋다 하니까 가겠다.
1: 그렇죠. 입소문 듣고 모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6: 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7: 네, 그 도광중의 치과가 뭐 활동한답니다.
1: 예, 활동합니다.
7: 유도인이 그 둘리 다시 하겠다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1: 요즘에 100분제 80을 받습니다. 따봐서 합니다.

0: 그러니까 특수한 우대 할 때입니다. 자, 찾아오세요. 예, 예.
1: 네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강종현에는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이 병보식에 있게 되어 있고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편리하게 서리 찾아보시겠다며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원만한 해답을 얻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리맹길 선생님,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 이런 처방을 내게 되었는데요. 특히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심지어 뭐 간경화, 간경화 복수 이런 분들도 이 선생님한테는 묘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기 바라면서 특히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 뭐 이로적으로는 주임 선생, 행정적으로는 원장 선생, 피부 단독이 병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최기명 주임 선생께서는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우수한 피부과 주임 선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포진 한번 나타나면 잘 낫지 않지요. 2차, 3차도 자꾸 범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소보짐이라든지 백전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지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습진으로 인해 가지고 가려워서 꼼짝 못하는 이런 분들 포함해서 찾아오시게 되면 이분은 이득이 아주 좋습니다. 찾아가 보신 분들은 아, 내일부터 이 사람 많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해도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치료 방법은 단순 뭐 당약으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아서 10년, 30년에서 해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심지어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후유증병,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이런 질병까지 포함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명 준 선생 피부과 주임에 있어서는 우리 연변 중년에서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아주 여러 곳에서 당기는 걸 여기에 찾아와서 지금 병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임 원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연길시 도강종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종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종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종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죠. 잠시 쉬어가는 건 괜찮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마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세상 모든 일에는 저마다 맞는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저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흐름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흘러가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 자,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여러모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함에 있어서 떠날 수 없는 것, 또 가스레인지인데요. 참으로 편리한 존재지만 가스루출, 화재, 가스중독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주방용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가스레인지는 사용 방법이 익숙하다고 안전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한 번의 실수로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사용 전, 중, 후 안전기준, 위험상황 대처법, 정기 점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 기본 원칙과 준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요즘 뭐 이제 다들 가스레인지 사용하죠.
0: 네, 네. 집에 다들 있잖아요.
1: 그 뭐 그래서 이제 또 해당 또 이제 뭐 관리 부문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의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스 누출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스 중독은 초기 증상이 미묘해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안전 지식을 익히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의 기본 원칙과 준비 사항을 알려드린 뒤 구체적인 안전 꿀팁과 위험 상황 대처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잘 내용 기억해 두신다면 안전하게 요리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스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사용 전의 안전 확인입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종이나 천이나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을 두고 두지 않고 또 통풍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자, 둘째는 가스 고무 호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스 고무 호스 연결부와 잠금 장치에 가스 누출이 없는지 또 고무 호스가 꼬이거나 눌리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레인지 사용 환경 준비입니다. 가스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통풍이 원활해야 하는데요. 특히 작은 주방이나 창문이 없는 공간에서는 환풍기를 100% 작동시켜야 가스 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가스레인지 조리 기구 받침대나 바람막이 덮개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부위에 기름때가 쌓이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죠.
0: 그리고 사용자 자격과 주의도 중요합니다. 아이나 로약자가 혼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요. 아니면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가스레인지 소를 대거나 불을 만지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로약자는 기억력 저하로 인해서 가스 잠금 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뭐 음주를 했다거나 또 필요한 상태에서는 가스레인지

0: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실수로 불을 끄지 않거나 화재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리고 이제 가스 안전장치 확인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가스레인지는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잠금 장치가 고장나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저는 예전에 개를 찌려고 한밤중에 개를 안 찌워두면 상하잖아요.
1: 그렇죠.
0: 한 9시 반쯤에 개를 찌려고 다 앉혔다가 제가 잠깐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었나 봐요. 연기에 제가 너무 코가 막혀 깼어요. 온 집안에 특수 효과처럼 뽀얀 연기가 났고 가만에서는 모두 다 타가지고 진짜 그게 모두 다 화재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정말 온 저녁 새벽부터 시작해서 온 저녁 불을 열어놓고 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후에 생각해보니까 막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1: 실수였죠?
0: 실수였죠.
1: 혹시 뭐 개를 그 시간 동안 쪄야 다치는 줄, 아, 그건 아니고.
0: 20분만 찌고 산다는 것이 저는 제가 그래요. 잠이 안 든 줄 알았었는데 밤중이라 보니까 피곤했었나 봐요.
1: 예. 전에 연기가 날 때까지 개를 찌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마시는 줄.
0: 아닙니다.
1: 그건 아니고.
0: 온 집안에 정말 특수구, 예전 고선 드라마 보면 막 신선이 나올 때 뽀얀 연기 나잖아요.
1: 아, 그 속에서 나왔군요.
0: 그 속에서 제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10분 있다 꺼야지 하는 생각으로 알람 장치 놓지 않고 딱 자게 되면 이렇게 저처럼 뽀얀 연기 속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람이라도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1: 그 속에서 어떻게 그래도 용케 가스레인지를 껐군요.
0: 쾌쾌하면서 제가 이제 그 연기에
1: 살려가지고 살려고 그랬겠죠.
0: 문을 다 열어놓고 했는데도 며칠 동안 그 연기가 빠지지 않더라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살 연기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도 이제 안전을 막았죠.
0: 그래서 개 한 박스랑 네. 큰 가마를 다 버렸습니다.
1: 네, 개는 버렸는데 명옥 씨는 살렸지 않습니까?
0: 살렸죠.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연기를 많이 마셨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니까 아직까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1: 시간이 꽤 오라죠?
0: 예, 이제 한 2년 됐어요.
1: 예, 2년. 이제 2년 뒤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0: 정말 제가 불행 중에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1: 그럼요.
0: 않도록 가스 켜고 난 안 잠들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밤이면 다 잠들 수가 있습니다.
1: 예,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 얘기가 그만큼 물과 불이 참
0: 무서운 거예요.
1: 무서운 거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명옥 씨처럼 이제 뽀얀 연기 속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예.
0: 심장이 덜컹덜컹. 예. 큰일 날 뻔했죠.

0: 네, 계속해서 가스레인지 사용 중 후 안전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눈을 떼지 않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동안 가스레인지를 떠나지 않고 불꽃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불꽃이 파란색이면 정상적인 연소 상태지만 노란색이거나 불꽃이 끊기면요,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가스 안전 잠금 장치를 작동시키고 통풍을 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중에는 다음 점들도 주의해야겠습니다.
1: 자, 첫 번째는 냄비나 팬을 가스레인지 화구에 제대로 안착시킨 것입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용기를 사용하면 불꽃이 옆으로 튀어서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을 수 있거든요. 둘째는 기름을 튀기거나 높은 불로 요리할 때는 뚜껑을 살짝 열어주고 주변에 수건을 준비해 기름을 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요리할 때 이제 불꽃이 좀 이제 번져야 그 요리 맛이 좀 제대로 나거든요.
0: 네, 일부러 어떤 분들 번져지게 하더라고요. 예. 막 정말 그 요리사처럼.
1: 제 같은 경우도.
0: 호텔 중식당 요리사처럼 탁탁.
1: 예, 예, 맞아요.
0: 저 같은 경우. 괜찮은 거예요?
1: 아, 괜찮죠. 왜냐면은 요리는 불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저는 집안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0: 네. 예. 도대체 몇 식구가 사는 집입니까? 아유. 집에 뭐 손님을 치세요?
1: 식구가 많죠. 강아지까지.
0: 여섯 식구요?
1: 여섯 식구입니다. 강아지가 현재 3마리 있거든요.
0: 근데 그 집은 주로 이제 볶는 요리를 많이 하나 봅니다.
1: 아, 볶고. 예, 네, 저는 지지고. 뭐 볶고 지지고를 잘하죠.
0: 아, 연변 노래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우리
1: 집안이 인생. 잘 살거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둘째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름때가 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지켜주시고요. 셋째는 네. 환풍기를 5분에서 10분 더 작동시키는 겁니다.

0: 있는 이산화탄소와 기름 냄새를 완전히 배출시키거든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 규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는 가스 계량기 앞에 있는 안전 잠금 장치를 완전히 잠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스
1: 복구 위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이제 모든 이게 가스는 사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네. 정말 잘 우리가 뭐 아유 그냥 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왔는데 그런 생각으로 조금 방심하다가는 자칫하면은 또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에 한 가정에 이런 안전을 지킴으로써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관 가스도 사용할 수만 그 가스통에 가스를 사용하는 집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일단 소방대원들은 거기에 가서 먼저 가스통부터 집어내었다고 합니다. 만약 집에서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먼저 가스통부터 잠그고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아니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거든요. 행복한 생활도 우리 안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0: 만약에 가스통을 사용한다면 명욱 씨가 이제 개를 치는데 뭐 명욱 씨도 가스통부터 이제 들고 나오겠죠? 개를
1: 근데
0: 들고
1: 저는 예. 그게 아니라
0: 개를 들고 나옵니까?
1: 들지 못해가지고
0: 아, 못하죠.
1: 예. 거기다 이제 꼭 덮어두려고요. 꼭 아. 잠그고 물을 끼얹으려고요. 저는, 제가 못 들어요.
0: 저는 뭐 터지든 말든 개만 맛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개를 갖고 나오
1: 제가 솔직히 있잖아요. 예. 제가 그날 개 사고를 쳤잖아요.
0: 예예. 예.
1: 연기가 몰몰 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됐나 정말 뚜껑 열어봤는데
0: 아 열어봤습니까?
1: 화석이랬더라고요. 개는 개 모양인데 가마 반지르르한 것이 진짜 그 고대 화석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방불케가지고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은 못 찍어뒀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반짝반짝 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0: 그래요. 이미 진 상태에서는 이미 뭐 숨은 멈췄습니다마는 네. 찌는 내내 개도 참 고통스러웠겠네요.
1: 마치 제가 손을 네. 탁 대면 화르륵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그래요. 까마 반짝반짝한 석탄 색깔이 나왔습니다.
0: 그래서 요리도 아는 사람 손에서 그 재료가 빛을 보지 네. 그렇게 비싼 개를 아무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이렇게 안전의 오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죠. 뭐 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도 되겠습니다. 제가 뭐 쥐어서
1: 제가 쥐어서
0: 배달해 드릴 수도 있고
1: 있잖아요. 네. 정말 이런 연기가 한번 나오면 집에 머리카락이고 집에 다 그을림 냄새가 나요. 오래 갑니다.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안전이 우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0: 그럼요.
1: 여러분 꼭 가스를 켜놓고는 그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0: 예.
1: 큰일 납니다.
0: 가스 켜놓고 절대
1: 잠을 자거나
0: 주무시지 마시고요. 예,
1: 휴대폰을 예. 보다가 잠깐 하는데 그게 또 긴 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0: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제 가스 누출이나 화재 또 가스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하는 방법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가스 누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우왕좌왕하다가 화를 더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험 상황 대처법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가스 누출 감지와 대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스 냄새를 맡았을 때 절대로 불을 켜거나 전기 스위치를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라이터나 에어컨, 선풍기, 전화기 등 전기 제품은 작동하는 순간 기기 내부에서 미세한 불꽃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꽃이 공기 중 일정 농도의 가스와 접촉하는 순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만약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가스 안전 잠금 장치를 잠궈놓고 모든 창문과 자문을 활짝 열어 통풍을 시키고 집안의 사람을 모두 외부로 대피시킨 뒤 안전한 곳에서 가스 사업자나 소방대에 신고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안전 잠금 장치 잠거기, 통풍하기, 대피하기, 신고 순서입니다. 다음은 가스레인지 화재 대처법인데요. 작은 화재, 즉 기름이 튀어 불이 난 경우는 소금 밀가루, 샐러드 오일을 뿌리거나 조리기구 뚜껑을 덮어서 공기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절대

0: 절대로 물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네, 달궈진 기름에 물을 붓게 되면 기름이 튀어서 불이 더욱더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1: 자, 다음은 가스 중독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 중독 초기 증상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구역,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상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중독됐다고 의심될 때 첫째는 즉시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시켜주고요. 둘째는 옷을 풀어 호흡이 편하도록 해줍니다. 셋째는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응급구조를 취하고 120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스 중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므로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네, 가스레인지 안전은 단순히 사용 중후 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스 고무 호수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고무 호수에 구멍이 없는지 연결부가 느슨하지 않는지 확인하는데 가스 고무 호수는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안전 기준입니다. 네, 너무 오래 사용하면 고무가 로화돼서 가스 누출 위험이 높습니다.
1: 자, 둘째는 가스레인지 화구와 점화 장치는 매달 1회 점검합니다. 화구에 기름때나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 불꽃이 불안정해지거나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습니다. 점화 장치는 분리해서 깨끗하게 닦고 가스 분사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안전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켠 뒤 중간에 끄고 가스가 계속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불을 껐는데도 가스가 나온다면 안전 잠금 장치가 고장난 것이므로 즉시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가스레인지 교체 조기도 기억해 두십시오. 가스레인지는 일반적으로 8년에서 10년 사용하면 로화돼서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구매할 때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에게 설치를 맡깁니다. 네, 자체 설치는 가스 노출이나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수 상황 안전 팁도 알려드린다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 앞에 안전단간을 설치하거나 가스레인지 버튼을 아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웁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 주변에 애완동물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관리하십시오. 애완동물이 버튼을 건드리거나 용기를 넘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후 가스레인지와 가스 고무 호수는 점검한 뒤 사용하십시오.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1: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때 매일같이 국 끓이고 반찬 데우는 과정에 음식이 넘치고 기름이 튀면서 생긴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가 가스레인지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때는 단순히 지저분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기름때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여서 끈적끈적하게 굳은 기름때는 생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쌓인 기름때 불꽃이 닿으면 작은 불티도 순식간에 번져나가 주방 전체로 옮겨붙을 위험이 큽니다.
0: 네, 또 하나 위험한 것은 가스 분사 구멍 막힘 현상입니다. 네, 점화 장치 구멍이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대로 막히면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못하고 불꽃이 노랗게 치솟거나 오히려 가스 분사 구멍 안쪽으로 불이 들어가는 역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 역화 현상은 가스 고무 호수나 연결 부위를 태워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청소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가급적 기름진 요리를 자주 한다면 2, 3일에 한 번씩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스레인지 사용 후 완전히 식었을 때 중성 세제를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닦아냅니다. 가스 분사 구멍 주위에 따뜻한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 잠시 불린 뒤 묵은 기름때는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서 부드러운 솔로 닦아내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가스 분산 작은 구멍들은 이쑤시개로 살짝 뚫어주면 막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청소 전 반드시 가스 안전 잠금 장치를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 후에는 모든 부품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제자리에 조립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점화가 잘 안 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종이 타월, 행주, 비닐봉지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은 가스레인지 옆이나 위에 두지 마십시오. 요리 중에 튀는 불꽃이 쉽게 옮겨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언제나 작은 부조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한 번 설거지할 때 가스레인지를 한 번 더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화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1: 자, 오늘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 꿀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안전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지식과 습관을 들인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1: 자,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의 건강한 밥상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삼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삼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삼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교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잠남성 구박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잠남성 구박액 명서방은 논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잠남성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10가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었는데요. 주하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맥이 똑 떨어진다, 물은 맥이 없다, 어깨가 처진다, 다리에다 천근을 달아맨 돌덩이를 달아맨 것처럼 힘들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잠남성 구박액을 드셔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다리가 끄떡끄떡 들리고 몸이 가벼운 지름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화 공능,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제2의 청춘을 맞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제품 자체는 얼리 떠주는 역할을 한다고, 내리누르는 약한 청심환 같은 것은 그 간열이든지 폐열, 심장열을 내리누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만

0: 안에도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 보충하는 차원이지만 해도 부상 한다 머리에 올라가서 혈압을 높이거나 뭐 혈전 높이거나 이런 거 아니라 오히려 혈전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모든 기운을 올리 쳐주는 역할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참남성 구박액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한 각은 완전히 100% 정밀한 포장으로 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박액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각을 싸면 세 각을 드립니다. 598원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370원 좌밖에 되지 않고 열 각을 싸면 여덟 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300원 좌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 5각의 3각일 때면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눈병치료 약품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하게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병치료에서는 명세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들이 건강을 찾는 데는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주머니 가면 기침이 자주 나고 가래 딱 붙어서 목에서 잘 떨어다니고 그다음에 변비도 나타나고 또 설사 자꾸 나타나고 해서 지금 어제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을 때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선생님이 강의 안에 참남성 구배하고 이제 한 열흘 먹었는데 영케도 그렇게 효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 좋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치자란 성분, 울금이란 성분, 특히 네. 치자란 성분 자체가 네. 즉흥해주고 통창 통변해 네. 관창 통변해주는 역할하고 울금이란 성분 자체도 심장열을 쳐주면서 네. 기본으로서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네.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기침이 한번 나간다 뭐 막 그 얼마 나갈 정도로 이렇게 기침했대는데. 와, 그게 다 묻었고, 너무 좋습니다. 잠을 다 잔다, 손에게 기침 짓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뭔가 기침, 이게 맞이 묻었지. 그 다음에, 변비도 전에, 변비하고 설사 자꾸 되찾으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근데 이 변비하고 설사도 지만 해결됐습니다.
0: 그렇죠.
2: 됐습니다. 예.
0: 예. 그게, 변비하고 설사가 기본으로서 예. 장도의 윤활 정도가 그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품 견지하면 그런 거 다 조절해 줍니다.
2: 예. 예. 그리고 아래 다리 그냥 한 뼘 맥이 없어서 어제 골째도 멀리 못 갔습니다. 마트도 멀지 않은 데도 갔다 와서 고관에도 한두 번씩 쉬어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온몸에 맥이 나면서 다리에 맥이 나는 게 아니라서 한 번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마트도.
0: 그렇죠.
2: 예,
0: 바로 그렇습니다.
2: 다리에 맥이 온다.
0: 맥이 온다. 맥이 그 말이 맞습니다.
2: 다리에 맥이 온다 말이죠. 그래서 내 집 너무 좋으니까 내서 머리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쌓였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그래. 자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우대활동. 예, 잘 예, 이용하세요.
2: 그리고 이 명서방 농약 우련이 쓰는데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우련이 오늘 또 배달밖에 답지도
0: 하고. 그렇게 하세요. 눈병치료에서 예. 인정합니다. 예, 예. 예.
2: 나는 이러니까 참남성구배 배달받고 우련이는 이렇게 명서방 농약이 조금 떨어졌다 미래부터 이렇게 같이 배달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2: 예, 감사합니다. 예,
0: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저는 방송 듣고 전화합니다.
0: 그래요?
3: 예, 증상은 항상 매기가 떨어지고 밥맛이 없고 그리고 예, 지금 땀이 그냥 나오고 예, 혈압도 좀 엄청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0: 예.
3: 예, 다리 좀 맥이 없다면 예, 정말 꼼짝 움직일 이런 맥이 없을 정도로 그렇고 예,
0: 운기 부족입니다.
3: 예, 예. 그리고 이 또 혈압이 이러면 또 머리 얼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오고 이 증상이 있어서 예, 지금 이 방송 듣고 이 참남성이라는 약을 이런 증상에도 먹으면 좋겠는지 해서 자문합니다.
0: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이제 써보시게 되면 금방 빠르게 살이 맥이 나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오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좋은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복액입니다. 이 제품 제가 받고 놀랐습니다. 와, 이 제품이 확실히 우수한 제품이어서 우리 보통 40, 50대, 60, 70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지팡이가 필요하죠. 어떤 데 맥이 없을 때는 여기 다리가 한 대 더 있어서 더 그 활발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감이 나는데 지팡이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복액입니다. 지팡이 따로 짚을 필요가 없이 맥이 나게 돼 있으면 소화가 잘 되니까 결국 따부 왼치에서는 홍삼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원 황계가 또 들어갔고 여러모로서 간을 도와서 수간 제위해주는 자유 여기 성분이 열 가지 성분이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사르니아 성분 자체 사인이라는 성분 자체는 비장과 위장을 도와줘서 부중해주는 능력이 있으면 부중이라는 것은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중처로 도와주는 능력이 있어서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좋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아주 드문데 이 제품이 이렇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동생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제가 참호성 구복에고 먹고 있습니다.
0: 예.
4: 먹어보니까 이제 한 열흘 넘어 먹었는데 그 어떤 약보다 좀 효과가 특별히 빠르고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저는 저기 이렇게 어지럼증 혈압이 자꾸 높아서 그런지 혈압이 자꾸 이 신간이 나쁘게 그런지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경력도 없고 그리고 이 신간이 항상 저기 황하고 기분 날라간단 말입니다.
0: 그렇죠.
4: 근데 이거 저기 얼마 안 먹었는데 이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입니다.
4: 예. 예. 혈압이 지금 깨도 예. 기본상 지금 안정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0: 예.
4: 그냥 바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저기 좀 마음도 편안하고 경력도 많이 낫고 이 어지럼증이 나는 게 좀 많이 낫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이 신간이 안 빠그라든 것도 지금 많이 낫고 결국 바로 미네 못 먹었습니다.
0: 예.
4: 다음부터 위 나빠가지고 밥만 먹으니까 니네 소화도 안 되고 이러네 맥이 없어 죽겠던 게 지금 저기 이거 먹은 다음부터 밥맛이 영 빨려 옵니다 지금.
0: 그렇죠. 바로 여기에 비장과 위장을 도와주는 근본 역할하는 사르니아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소화계 또 부중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밥 잘 먹으니까 난 맥이 나고 예. 겨우 잠을 잤지 못해 연고생 많이 했는데 잠을 영잘 잔다.
0: 예.
4: 그래서 정말 차지나게 누우면 장밤 당장 난나 말입니다.
0: 원지가 들어갔으니까 안선주맨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겨우 돌봐주고 소염 그 부종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이 중약자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되면 제가 놀랐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우수한 중약자가 포함되어 있구나. 예.
4: 예. 그래놓고 나도 저희는 자주 먹게 밤, 장밤 셀 때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예.
4: 이 약 먹으면 부터는 잠 정말 잘 잔다. 이래가 나도 뭐 만들기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편안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4: 예, 이렇게 먹어볼까 나. 하여튼 효과가 빠르고 좀 좋습니다.
0: 예.
4: 계속 쓰려고 예. 저기 우리 언니가 지금 저기 내 소개를 해서 지금 조금 싸아졌었는데 예. 우리 언니는 우리 언니도 저기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매이 없고 예. 이러면서 저기 다시 많이 했단 말입니다.
0: 예.
4: 겨우 혈압이 났고 예. 그래서 좀 힘들다가 힘들어야 되는지 좀 비슷하게 좀
0: 그렇죠.
4: 한단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래서 내가 좀 소개를 해서 며칠 더 써봤는데 좀 감각이 좀 좋단다 지금.
0: 이 제품 자체는 다른 제품하고 다르다면 비교적 온화하면서도 기혈을 보충해주고 원기를 도와주고 모든 소화계통, 그 호흡계통, 그 심장 공능 저하 이런 것도 다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자게 하고 기억을 돌봐주게 되고 부종을 빼주고 콤파츠 도와주고 우울감이 있던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도 센데 자연적으로서 기분이 나네. 옛날에는 가슴이 침침하게 오지간 일에 자극받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 제품 드신다면은 기본으로서 기분 나고 마음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다는 분들이 없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열 가지 성분이 특수한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루에 세 번 식전에 복용하는 제품이니까 부피니 아니겠습니까? 견지하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좀 들어볼 활동을 좋고 해서 도주에서 다 약을 배달받고 예. 그다음에 약도 저기 지금 난 약을 내 쓰고 있습니다.
0: 그렇죠.
4: 예, 나는 백내장도 있고 눈이 좀 가렵고 눈물도 나고 예. 비싼데 걸려도 보이거든요. 인사 좀 많이 났습니다.
0: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맹서방의 눈병치료에서는 이제 상술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각한 눈병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 제품만 쓰시게 되면 눈병 때문에 너무 큰 돈을 팔면서 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전 수술을 받더라도 이 제품이 수술 효과로 권고해주고 다시 재발하는 걸 막아주는 데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4: 예, 그래서 저 있으니까 하여튼 인문에도 많이 좀 말아가지고 예에서 먹고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우리 두 가지 약을 좀 두지에서 다 배달받겠습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처음 이 제품을 받아든 다음에 와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고 장수를 찾는 데는 확실한 길이 되겠다. 마음에 나절로도 흥분한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민서방에 담을 합시다.
0: 예, 말씀하세요.
5: 네, 지금 예, 어떤 일인가 하면 이 눈에 눈곱이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 자고 깨나면 지네 돌덩치 같은 게 가득 매달리지.
0: 눈에 염증 있습니다. 예, 예 보통 대사활동 가운데 나는 건 그 정도 아닙니다. 예.
5: 닦아내도 예, 한참 있으면 또 눈곱이 끼고 예. 그 다음에 앞에 예, 그도 검은 반점이 자꾸 날아댕기지.
0: 어, 이렇지 헌탈. 예.
5: 예, 그러면서 이 눈이 어제 부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0: 아, 백내장입니다.
5: 자꾸 이제 문제나 그런지 예. 어제 예. 부은 게 그래서 이 맹서방수는 어떻게 하는 거네.
0: 맹서방 쓰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증상의 개선 거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맹서방 예. 쓰세요. 예, 이거 예, 식후에 쓰는 겁니다. 맹서방 식후에 식사하자마자 금방 쓰시면 됩니다.
5: 예, 예, 예.
0: 참난성은 식전에 드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5: 예, 오늘이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501-7766 밴드를 나가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네, 저는 참남성 구복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6: 이제 한 열흘을 복용하는데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0: 너무 빠르고 네. 확실한 효과성은 여기에서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6: 예, 나는 예, 원래 소화도 안 되고, 예, 이 뭔가 소변도 대단히 좋습니다.
0: 예.
6: 예, 그리고 이 다리 아프고, 그래서 온몸이 다 쑤셔 난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봄 가슬에 감기 세게 걸립니다.
0: 예.
6: 그런데 이거 이 참남성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에 확실히 효과 아주 좋다고 봅니다. 감기도
0: 그렇죠.
6: 안 걸리고
0: 예.
6: 그다음에 이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0: 기분이 나고
6: 잘 잡니다.
0: 예. 예.
6: 예. 그리고 소변 차수도 확실히 이전에는 그래서 다섯 번 여섯 번 넣었는데 지금 두 번이나 밖에 안 봅니다.
0: 예.
6: 예, 걔는 참남성 구복액이 다른 약보다 효과 빠릅니다.
0: 효과 빠릅니다.
6: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이 참남성 구복약을 이번에 써보에 난 좋았어요. 우리 언니도 이거 쓰겠답니다.
0: 어, 그래 예. 하세요. 예, 예, 나이가 예, 비슷하게 예. 올라가니까 좋은 제품이죠. 예,
6: 그래 우리 언니도 이거 그런 배달 받겠다고 썼는데 좋을까요? 말할까요? 우리 언니도 같이 내가 우리 언니 더 나는 더 그런 마음 같이 둘이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 기회입니다. 우대 네. 활동 진행할 때 로인전 우대 활동 더불어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네, 삶은 늘 분주하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행은 가장 좋은 쉼표가 되어주는데요. 평소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결국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보며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정제한 뒤 더욱 단단하고 소중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라의 관광 정보 알아보고 갈까요? 연길공항은 지난 한 달간 여객 23만 3천 명, 월간 여객 수송량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한국행 항공기를 총 668편 운행했으며 한국행 여객 유동량은 동북삼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항 전체 여객 중 국제선 여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44.8%에 달해 이 지표로 전국 공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항로는 북경, 상해 등 중점 도시로선 편수를 늘리고 국제선은 한국 시장을 심층적으로 개척하며 새로 6개 한국 왕복 노선을 증편해 지역 민간 교류와 경제문화 왕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입니다. 연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준비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관통되면 쾌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대중들의 일상 출행이 더욱 편리해지게 됩니다. 연길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대상의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노선의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 호텔역, 진학 소학교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대상은 2025년 7월에 착공했고 2026년 3월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전체 노선은 연길서역에서 진학 소학교역까지 연장되는데 총 길이가 10.35km이고 연선에 15개 역이 설치됩니다. 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주요 구역의 동서향 쾌속 공공버스망이 더욱 완전해지게 되며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인지요?
1: 네, 오늘은 조선족 전통 민속놀이 널뛰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0: 네, 널뛰기. 우리 이제 그 명절 때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널뛰기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에 속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조선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노동과 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계승해온 다양한 민속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은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빛내면 사람들이 모여서 천신과 자연의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는데
0: 네.
1: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렸습니다. 이런 놀이 풍습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들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민속놀이는 또 어떤 놀이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1: 예. 이 민속놀이 중에는 널뛰기, 씨름 같은 순수한 조선족 고유의 놀이도 있고 예래 문화의 그런 영향으로 바뀐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놀이로 슬기롭게 포착시킨 그런 놀이도 있습니다.
0: 네.
1: 그중에서 조선족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같은 놀이는 세시 풍속으로 보편화되었고 아울러서 오늘날 민족 전통 체육 경기 종목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창적이고 포용성 있는 조선족이 풍부한 지혜로 창조된 이런 민속 놀이들은 오늘날 우리 복이한 문화유산으로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널뛰기의 역사 유래부터 알고 가야겠네요.
1: 네, 민간에서 전해오는 그 널뛰기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 네.
1: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의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억울한 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어느 날 다른 한 죄인의 아내와 함께 남편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두 뇌는 담장 밖이 낯다란 뱃집 더미 위에서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을 들여다보려고 애썼지만 높은 담장의 시선을 막았습니다.
0: 네.
1: 예. 이때 그 젊은 아내가 뱃집 문 위에서 내려와서 사방을 살피다가 튕겨나가는 나다를 막으려고 갖다 놓은 늘판자를 발견하고 임차 그것을 뱃집 더미 위에 바로 얹어놓았습니다. 예. 그녀가 그 늘판자의 한쪽에 앉자 늘판자는 대퉁 그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같이 간 내내 반대편에 높이 쳐들린 쪽에 올라섰습니다.
0: 네.
1: 그녀가 더 무거웠던지 늘판자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면서 젊은 아내 쪽이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0: 네.
1: 예. 그때 젊은 아내는 높은 담장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두 내내 눈은 반짝 빛났습니다. 두 내내는 늘판자의 양쪽 끝에 서서 엎박 끄어서 발을 굴러가면서 높이 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그런 일인지라 비록 땅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두 뇌는 그래도 순간이나마 담장 넘어 옥에 갇힌 그리운 장군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뇌인들은 저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민간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것이 점차 여성들이 민속놀이를 변하여 전해졌다고 합니다.
0: 네, 널판지 위에 올라서서 사랑하는 남군님의 얼굴을 보려고 했던 행동들이 참 이렇게 놀이로 발전하게 됐네요.
1: 네, 봉건 윤리도덕이 그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내인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하였는데 우란이 복숭아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친 뒤 하물며 이팔 청춘의 꽃다운 내용들이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지금 현대 생활과 비교해보면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마음껏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자, 그럼 아래 노래 한 곡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그네들은 드디어 널뛰기 노래를 창안하여 널빤들 힘껏 굴러서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다음 장 밖의 세상 풍경과 남정들이 모습을 훔쳐 보았다고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저 속설일 뿐 널뛰기 그 근본으로 비길방아의 물리적인 원리를 제일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물리적인 원리. 그 디딜방아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내어 활용한 놀이라고 봐야 하네요.
0: 네, 이런 그 널뛰기 유래는 기원전 1세기 이전으로 추론될 수도 있으나 학자들은 기원 918년 후부터 전성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여성들도 기마나 격구를 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뤄보면 그 가능성이 아주 충분합니다.
1: 네.
0: 그 후 봉건 사상 영향으로 여성들이 나들이가 금지되었으나 처녀 시절에 널을 뛰지 않으면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지 못한다 하여 힘차게 널뛰기를 시켜서 시집을 보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발바닥에 가시가 들지 않는다 하는 속신으로 널뛰기는 가정 울타리로부터 민간에 널리 퍼지면서 방 안에서만 갇혀있던 여자들이 마음껏 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되었습니다.
1: 네, 그런 연유로 여성들이 즐기는 놀이로 발전하게 됐군요.
0: 예, 널뛰기는 일명 도판회 또는 판무라고 합니다. 19세기 초반 민속학자 홍성모가 지은 동국 세시기에는 한간에서 분여자들이 흰 널조각을 집단 위에 올려놓고 그 널판자 양 끝에 마주서서 뛰면 서로 반대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몇 번 몇 차까지 올라간다 한다. 그리하여 힘이 빠져 지치는 것을 각오로 삼았다. 이는 며 도판이라고 하는데 정오초까지 이것을 행하였다. 19세기 청나라 사람인 주왕이 유구국 기락에는 보녀들이 널판자에서 춤을 추는데 이를 판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도판의 분석과 같은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널뛰기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널뛰기는 주로 어떤 명절에 하는 놀이였나요?
1: 예, 널뛰기는 주로 설이나 올단오 또는 추석 등 명절에 주로 여성들이 즐기는 그런 민속 놀이입니다.
0: 그러면 널뛰기 놀이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
1: 예, 물론 있지요. 널뛰기는 그 시설이 간단하고 장소나 계절에 고야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놀 수 있게 옛날부터 어린 처녀들은 물론 나이 든 부녀들도 매우 즐겨 놀았습니다.
0: 네.
1: 이런 널뛰기는 일상적인 체력 단련 놀이와 또 정기적인 경기 운동으로 나뉘어집니다.
0: 네.
1: 일상적인 놀이는 기교나 규칙이 별로 없이 체력이나 재능에 따라 표현하는데 보름이나 단오, 추석 같은 명절에 많이 놀았으며
0: 네.
1: 평소에는 한가할 때도 오락으로 늦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운동 시에는 규정된 요괴와 또 표준에 따라서 경기 시설을 마련하고 일정한 수준의 기교도 있어야 하며 시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널뛰기를 하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가요?
1: 예, 널뛰기 시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로 그 널판자와 보이목이 있는데
0: 네.
1: 널판자의 그 규격에는 일치한 규정이 없으나 보통 길이는 4m 내지 5m, 너비는 40cm, 두께는 6cm 정도로 되는 널판자가 있어야 합니다.
0: 시설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널판자는 어떠한 나무 재료를 필요하는지요?
1: 예, 그 널판자 재질은 흔히 탄성이 좋고 질긴 홍성을 많이 선택합니다. 널판자는 중간 부분과 양끝 부분이 두께가 좀 다른데 중간이 두껍고 양끝이 좀 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끝이 탄성이 더 세워져서 올리 뜬데도 편리하고 또한 사용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널판자 중간에 보이는 물건은 옛날에는 뒷단을 묶어서 놓기도 하고 가만히 흙을 넣어서 고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만든 고이목을 쓰는데
0: 네.
1: 그 높이는 30cm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그 널뛰기 놀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널판자가 앞뒤나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에 사람이 올라왔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상세하게 널뛰기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널뛰기 방법을 보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높이 뛰기에 오르기와 실수 없이 오랜 시간 뛰기로 그 위주로 하였습니다. 널뛰기를 하면서 단조롭게 올리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묘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전형적인 동작으로는 대사리라는 것이 있는데 뒤에 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내려와서 제자리에 떨어져 다시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 뛰어올랐을 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으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0: 그럼 고공증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시도를 못하겠네요.
1: 네, 그렇죠. 대사리가 있는가 하면 높이 뛰어올랐을 때 허리를 뒤로 한번 젖혔다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중등꺾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도추뛰기, 부채뛰기, 그 공중회전 등 기본 동작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인터뷰를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행의 재미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한가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이 윤걸이었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운 그대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남부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리설령 가수가 부른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노래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해주고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했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맑은 물결과 그 강물에 깃든 고향의 정겨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쳐

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 타이 쉐비강입니다. 혈배강이.
0: 네.
1: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펜탄푸엔왈, 큰 이름은 약 이름은 펜탄푸엔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신이가 마모기 왔거나 못 쓰거나 그다음에 탄화에 왔거나 이것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고대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예, 거기에는 세 가지 처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혈배강 이거는 전문 심장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두 가지약 조합으로 이래 나온 건데, 그래서 다섯 세트에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여덟 세트 가게 되고 약과를 따지게 되면 모두 16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약은 안에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예, 몽땅 천연 약재를 갖다가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옛날에 2년 전에 우리 이 황진수산타이 한번 우리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확실히 우리 약이가 모자라가지고 미처 생산 못해서 거기서 끊어진 겁니다. 끊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게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생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료가 다 도달하고 그 량이가 도달하고 했거나 그 다음에 생산이 회복됐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있습니다. 약이가 예, 지금 또 셀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8세트가 가게 되는데 예, 약과를 따지게 되면 36곱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해 드립니다. 어제는 충분히 줘가지고서 환자분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또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곽을 따지게 되면 70과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다 또 환자분들이 이 병을 깨끗이 치료하기 위해서 침구 12번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삼박절 기간에는 침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왕청에서도 그다음에 그 영정 도문 여김에서도 또 와서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한테 직접 문의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약을 다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자꾸 걸지 말고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중풍 같은 거는 예, 정말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벌써 발다리가 불쇠로 맥이 없다. 예, 그 다음에 항상 어지럼증이 난다. 뒷대티 막 뻣뻣해 난다. 예, 혈압이 자꾸 엄청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반신이 막 마모기 온다. 예, 이럴 때 빨빨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하는데 구분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일단 놓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자면 이미 중풍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시 회복하자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한테 병 볼 사람들 직접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2층에 그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찾아와서 보겠다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88-0018번 전화치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고혈압 예김에 대해서 오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중에는 고혈압이란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제 없는가? 기실은 고혈압이란 거는 혈압이 높아졌다. 그 당시 증상을 말하는 것이 우리 그 미국의 의학자들도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온 하루 24시간간에도 혈압 파동이 30호미 공주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무슨 내 혈압이 어떻다 해서 뭐 무슨 병이 나타난다 뭐 중풍 걸린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혈압을 공제할 때 서약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죠. 근데 문제는 서약이 모든 서약들이 리뇨제가 보통 많습니다. 리뇨란 거는 소변을 내보내면서 몸속의 이 압력을 덜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혈압이 왜서 올라가는가 이 원인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서약은 꼭 간 콩팥질을 다 해칩니다. 기질은 우리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간 콩팥질이 나빠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마지막에 간 콩팥질이 싹 나빠진 다음에 그 서약을 써서 더 나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서 혈압이 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무작정 사측 돌아다니면서 이사를 배우면서 또 어느 이사 말 듣고 그 이사들마다 말하는 게 또 틀리죠. 뭐 이런 혈압약 바꿔봐라, 메틀롤 바꿔봐라, 뭐 카토플리 바꿔봐라,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쇼번 디핑에 바까바까 이래도 혈압이 공제 잘 아이들 때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혈압에 대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예. 혈압이란 거는 혈관이 몽땅 쫄아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뭐이가 같은가 우리 그 차를 씻을 때 그 물을 그 깨거나 관절 수도에다 턱 끼구서리 수도 속히게 되면 그 물이 나올 때 느슨하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 차를 씻을 때는 그 느슨한 물로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압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관절을 아프고 꽉 누릅니다. 그러면 이 물살이 씻죠. 이걸 통해서 그 살을 씻을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혈압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혈관이 몽땅 쫄아들었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혈관이 몽땅 쫄아든단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혈관이 다 쫄아든다 이 뜻입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2: 저는 혈배관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2: 우리 형님이 평소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 잘 못 쓰고 입도 비뚤어지고
1: 네.
2: 손도 구부러지고 그렇게 돼서 되게 불편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나는 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관지 손식

0: 오고 해서 저혈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름 뚱이 나고 머리 아픕니다.
1: 예.
0: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예.
0: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돼요.
1: 통풍시켜야 되죠.
0: 예.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만 되면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들고 나면 맥이 없고 설사 하루에 열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1: 네.
0: 예, 발이 붙인 다음에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쓰개 신고 다니고 기억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금방 밥 먹고 이제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납니다.
1: 네.
0: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그냥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1: 네.
0: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저 혈배강을 듣고에
2: 이학을
0: 먹고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1: 집에 형님분도 이 황진수산 타이스고 지금 대단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예 합니다.
1: 예, 예.
0: 그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잘 자고 붓긴 것도 예. 다 내려서 이제 신도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정말 예. 혈배강하고 황진수산타에 감사드립니다. 예. 듣다니까 요새 이 황진산타에 하고 혈배강이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에
1: 아, 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예.
0: 올랐습니까?
1: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예. 집에 형님분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0: 예예.
1: 예. 예예. 그 예, 언어장애도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 황진수산타의 예. 덕분이지 않습니까?
0: 예예.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나도 한 이번 활동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좀 많이 자만해 놓을 예사입니다.
1: 네. 예. 30 세트에 50 세트를 더 드릴까나요? 또 우리 예. 같이 논아서 가질 수 있고. 예.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예.
0: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 네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아 나는 예 오늘 처음 남편 때문에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1: 네.
3: 예. 제 남편이 예 녹은 그 뇌경색이란데 이제 거의
1: 네,
3: 거기에
1: 예.
3: 세 번이나 걸렸대요.
1: 아 중풍 세 번 왔고. 예.
3: 예 그래서 예, 정말 다 좋은 거 살렸습니다.
1: 네.
3: 치료라니까 좀 낫기는 낫는데 지금도 예 혈압도 높고 반신을 그리 잘 쓰지 못한다.
1: 네.
3: 예. 그리고 손발도 저리하고 예 말하는 게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예 말할 때는 예, 또 침이 자꾸 흐른다.
1: 아.
3: 그리고 예 성격이란 건 얼마나 좁혀졌는지 옛날에는 아예 그랬는데 아, 고집도 세고 성격이 나쁘고 집 식구들이 큰 숨도 못 쉬고
1: 맞습니다. 삽니다. 원래 간혈이세 그렇습니다. 예.
3: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병원에 가보니까 예, 심율도 고르지 않다는데 그래 그렇지 야 숨이 차다 하면 예, 저 사람은 죽인다 한절 봐.
1: 네.
3: 예, 이제 70대 초반인데 그렇게 힘들어할까 예. 본인도 예, 사는 게 점점 희망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러다가 예, 내 친구가 놀러 왔다가 예, 예, 친구 말하는 게 자기 친구 남편도 똑같이 그 노공이 걸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 반신 잘 못 쓰네 그랬단다. 그래서 그 친구도 예, 친구 소개를 선생님이하고 그 황진수한테 뭐 혈배강이란 거 그거 약을 쓰고 예,
1: 네.
3: 몇 달을 썼답니다. 근데 지금은 자전거도 타고 아 친구들 같이 놀러도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불벗어 죽을라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제절로 다른 때는 약 병원 가서 막 싫다고 때를 쓰던 게 그 약을 먹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이게 솔직하게 선생님 넣어봐지 마세요. 아이 광고약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데 친구한테 확실히 나사진 거 보니까 좀
1: 그렇죠.
3: 희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
1: 네.
3: 네, 근데 이게 이 약을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이 써도 될까요?
1: 지금 예, 우리 그 수면상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중풍을 치료한다 이런 약들이 많은데
3: 예.
1: 근원부터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혈관 확장하는 작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혈배강, 황진수산타 이런 조합으로 된 약은 처음.

0: 있습니다. 어제 그런가 우리 지금 중이과학도에서 본다 할 때 대부분 우리 환자들이 중풍마사 온 환자들을 맥어 보게 되면 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고 맥이 겪거나 뛰는 게 맥이 없게 뛰고 그리고 자꾸 뛰다가 중간에 서고 이거 뭐 설명하는가 하면 심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다고 뜻입니다. 기실은 이 대부분 중풍 환자들은 노공시의 부주로 인해가지고 머리에 비공급을 제대로 못해줘서 마지막에 이런 당화이라고 오는 게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질은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게 심장이 잘 뛰어야 머리에다 피가 충족한 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은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전문 심장을 치료하는 게고 심장에 이런 양기를 찾아주고 심장이 잘 뛰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 맥주에서 맥이가 고르게설이 자꾸 떼야 됩니다. 이래야 제프 절대 아이옵니다. 그 다음에 그 황진수산 타이가 직접 들어갈까나 황진수산 타이는 직접 공농조치에 썼습니다. 이런 중풍 탕환, 그 다음에 반신불수, 분호장애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45가지 약제가 포함된 약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꼭 쓰세요.
1: 아니 그래서 그래도 본인도 쓰겠다고 저는 막 도자기도 애난지 나도 이 약을 두 사람처럼 그 두 집 남편처럼 먹고서 나도 다른 거는 못하도 나가 거리 그 마음대로 살고 죽고 걸어다니도 좋겠다고 기차기 불구한다
0: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친구까지 결합하면 더 빠릅니다. 친구 제가 직접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중풍 바다쇠 이걸 쫙 열어줄까나 전문 중풍 치료한 침이 있습니다. 그 결합하면 효과
1: 어디가 맞아야 된가?
0: 예예. 그래서 그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점은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입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아 예예. 그래 뭐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예.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금 전화번호를 다 적어놨는데.
0: 예예.
1: 예, 오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1: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황지 타이를 적은
0: 황진수한 타입니다. 예.
3: 네,
0: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수안이라는 게 혈전이라는 수안입니다.
3: 전신고 한 대 같이 씁니다. 저는 그런 중풍 후유증 중풍이 다 빠져나왔다 같습니다. 누워서 일어도 못 나고 손발이 마가 되고 춤 깨지지 흘리고 밥을 먹자 하면 밥을 입 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는 못 그러고 소리를 펴놓고 그러고 밥 먹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혈배강 황진타이를 쌈타이를 먹어놔요.
0: 네, 황진쌈타이.
3: 효과가 빠릅니다.
0: 빠릅니다.
3: 예, 손이 부들부들 떨던 게 그게 이렇고, 입이 막 부들부들 떨던 게 그것도 많이 났고, 발이 어전 입에 들어간다.
0: 네.
3: 그냥 입을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엎드려 먹어봐, 벨락해 다 먹어봐도 안 되던 게 그래 이래가지고 그게 놓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건심효과까지 한 대 같이 있으니까, 혈당 조절이 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는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그리고 경력이 상실되던 게 경력이 돌아오고, 맥이 오고, 정신이 납니다.
0: 네.
3: 그리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두 번째 생명은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럽니다.
0: 네.
3: 좋냐고 알뜻해서 고맙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조방선생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네, 나도 이 황진산타의 혈배강 먹고 있습니다.
0: 예, 예.
4: 예, 어제 먹은 감에 중풍이 두 번 왔댔습니다.
0: 네.
4: 예, 처음에 다르고 또 두 번째 또 다릅니다. 예, 걔가 뭐 좋다는 약이 뭐 다 먹어봤습니다.
0: 네.
4: 근데 아이 됐대다.
0: 예.
4: 예.
0: 점점 못해지죠.
4: 예, 예 점점 못해지고, 뭐, 돈은 돈대로, 뭐, 다른 아이 됐대다.
0: 예,
4: 예. 그리고 소리, 그 다음에는, 이 혈배강 약이 좋고 선생님이 친구를 달한다는 설명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 후부터 이 혈배강하고 먹고 하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예.
4: 예, 나는 효과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항상 머리가 푸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차고 손과 발이 졸이고 손이 자꾸만 떤다 말입니다. 손가락에도 뜨고

0: 괜찮죠, 선생님? 예.
1: 아무리 꼭 빨리 이래 정신 차려지지, 부들부들 떨면 아이들고 자꾸만 이렇더라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자꾸만 깨끼고, 예, 깨낀 땐 대단히 바쁜다, 엄마. 그리고, 예, 눈도 이렇게 희리하게 아이보고, 예, 엄마는 내 이 말을 하던데 벌써 생각과 다르게 말이 딸로 나오고, 예, 춤을 줄줄 흘리고, 아무리 춤을 아이들도 뜻뜻이라도 아이 대단한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세례비하고 하루에 세 번씩 먹고, 어떨 때는 예, 병원에 실려 갔었는데, 예. 네. 그리고 해로약 세우고 보통 그걸 실어간데 지금 예, 이래까 사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여러 병이 있게 1년 내내 약을 먹어도 아이들 아이 됐다. 아이 낳았을 때다.
0: 맞습니다.
1: 예, 예 아이 됐다. 야, 병이 어떻게 악질인지. 그게 그 지금 예, 선생님이 황진수한테 혈당하고 친구를 잘한 데서 예, 지금 두 달이 조금, 석 달 조금 아이 됩니다.
0: 예.
1: 예, 속대로 아이들 친구하고 해방의 약을 먹었는데, 아이, 나를 남았다, 효과가 특별히 좋지 않을까?
0: 네.
1: 예, 내겐 특별히 좋습니다, 지금 이 약이.
0: 네.
1: 예, 그니까 지금 예, 손도 아이 저리고, 머리도 아이 어지럽고, 밥맛이 옵니다, 지금도.
0: 네.
1: 네, 오늘은 밥맛이 다르고, 내일도 밥 맛있고, 예. 이러고 또 눈도 마가지고, 예. 그러니까, 특히는 예, 혈압이 끊었습니다. 병원 아이 갑니다, 지금. 쉽게 예. 아이 갑니다.
0: 예, 끊을 수 있습니다, 예.
1: 예, 혈압이 완전히 끊으니까 병원도 아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정말, 예, 선생님 설명과 같이 천연약제하고 천천당 기술로 만들어진 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머리가 허리 통분하던 것이 지금 예, 병이 나서니까 머리가 대단히 상쾌하고 예,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0: 네.
1: 매진하고.
2: 네.
0: 여보세요.
1: 이번에 예. 활동 좀 참가하겠습니다.
0: 예, 예. 이번에 활동 예. 좋습니다.
1: 예, 예. 활동 참가 떠서 아리고 합니다.
0: 예. 288-0018번 전화 주세요.
1: 예, 예, 예.
0: 예.
1: 08288.
0: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예.
3: 예. 이제 나의 방송 들으면서 모든 여러, 저의 분들이 저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는데, 나는 정말 이 방송 시간을 양심에서 들으며 학습하고, 나도 또, 그게 결과라 해서 약수보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0: 네.
3: 이미 전에 나도 계속 선생님이 방송 들으면서, 이거 약을 싸먹었단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예, 혈배강만 먹던 게 또, 건식오를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예.
0: 네.
3: 건식오를 함께 같이 먹으니까 심장이 저기나 영, 좋지 않던 게 많은 호전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 혈배강이 저기 황진수한 타이 나와서는 더 이거 같이 먹으니까 더 견고하게 나빠지는 것 같다 말입니다.
0: 네.
3: 원래는 저기나 숨이 차고 땀 쎄이 흐르고 예, 그 다음에는 정말 병이 누워서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0: 네.
3: 이래고 혈압이 더 심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러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한 반년 넘어 이거 먹을까 혈압이 130 내지 140으로 좀 공제됐단 말입니다.
0: 네.
3: 이렇게 혈압이 또 공제되니까 아랫다리 부었던 것도 붓기가 다 내리고 손을 안에 저기나 발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던 게 이게 다 제대로 돌아온 것 같다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집에 아바이는 중풍 맞은 지 오랍니다. 그래 무슨 본인들로 그 활동이나 함에 운동한다 해도 그렇게 세게 저기나 호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 황진산 팔이 내 먹음에부터 같이 잡수었더만 옛날에 주먹을 폈다 갈았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0: 네.
3: 바로 이 그래서 이제 숟가락 드는 것도 바쁘고 무슨 물건을 저거 가져다 달라 하나 무슨 어찌 또 싸서 들어라 하면 말을 들지 못했어요.
0: 네.
3: 그러던 것이 지금이 이 손 이 꾹 꽉꽉하던 손이 다 펴지게 됐단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황진수한 타이는 이 고델로부터 미치는 동안 이런 예, 이런 예. 그 전문 펜탄후연왈 예? 안심 못 쓰거나 당화에 왔거나 이걸 회복해주는 처방입니다. 유일한 처방입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오래된 이 지금 저기나 환자 우리 아빠의 환자의 이 손을 지금 무슨 마음대로 넘길 수 있어서 아주 반갑합니다. 밥 잡수는 거나 무수고 하는 게나 다 제대로 되니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진바람 시키기도.

0: 가고 용도사 말입니다.
1: 아, 그래, 네.
0: 그래, 지금이, 나도 그래, 이거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이야기 계속 쓰고, 네. 우리 아바이도 같이 써서, 더 효과를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겠다는 이런 거 내 선생님께 얘기를 하면, 네.

0: 다들 이게 지금 아이 마음대로 저기 밥도 다 쓸 수 있고 예 상도 그 떨던 게 떨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저는 예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하고 저기 심혈이 거르지 않아 가지고서 저기 그런 뭐니까 항상 90만원 그런 말에 여가도 다닐 때였습니다.
1: 네.
0: 예, 그렇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예, 지금 눈이 걸을 수도 있고 산책도 좀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에 지금 음식이랑 잘 먹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기 그런 눈도 그렇게 깔깔하게 뭐 하던 게 지금 많이 나사서에 지금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래도 그렇게 괜찮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네, 이 이야기 너무도 신기하게 좋으니까 예, 우리 아바에 있더구나 좋으니 무슨 딴 거 말할 게 없습니다. 아바의 지도하느라 애도 있는데
1: 네.
0: 아바의 지도 하나도 들지 않아도 예, 다 네. 세금 다
1: 그 사람이 해방받았죠.
0: 예, 좀 해방받았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네, 이 약을 계속 주문해서 둘이서 같이 먹기 위해서
1: 네.
0: 또 많은 많이 싸겠습니다.
1: 예, 예,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선생님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2880018번
1: 네.
0: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심장이 막 바쁠 때 예. 수저 주신 월 거기 매 천공하고 빙패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돈 작은 분산을 냈기 때문에 직접 입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 딴션 디월 입에다 무는 것처럼에 직접 그렇게 심장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딴션 디월 안에 단337 빙패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매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단337 예. 예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 줄 때 우리 단337 豆蔻仁하고 杜仲香附 그다음에 텍사는 천연적인 리뇨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진저울함이 우슬 이런 약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압 조절이 엄청 좋고 젊은 중풍 심내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허미란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들려드립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의 풍경이 멜로디에 실려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힘차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학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품에 있습니다. 드넓은 조국이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선율에 담았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동진 작사 라스코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풍요로운 들판, 정겨운 이웃,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연변이 생기 넘치는 모습이 발걸음 가볍게 만든 노래입니다. 지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은 나팔꽃처럼 소소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고향의 정취를 노래합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서민월 작곡의 도망강 수양버들입니다. 도망강 기슭에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를 보며 그림을 달래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량민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조례화 작사 임근만 작곡의 연변의 어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을 찾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환영의 인사말 같은 곡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민들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준이었습니다.

0: 그늘레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출범해 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고향에 돌아와 꿈을 펼치도록 흡인했습니다. 유리한 정책의 동풍을 타고 수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경험과 기술을 지니고 귀향해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태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고향 보답형, 기술 창업형, 학업 성취 보국형, 효로 애친형, 안거 양로형 등 다섯 가지 류형 인원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귀향 창업 꿈 실현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적극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병원액이 처리되면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은 촌민들과 함께 벼를 심습니다. 한때 해외에 나가 사업했던 그는 늘 고향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다가 2008년 시장경제 발전의 흐름을 타고 고향에 돌아와 창업길에 나섰습니다. 2013년 해랑강반의 뛰어난 수토 환경에 의탁해 김학철은 쌀 가공 산업에 뛰어들었고 농업지원 정책의 혜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김학철의 쌀 산업 연간 수입은 30만 원에 달하며 여러 명의 현지 초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지부 인솔자로 됐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초민 조영당입니다.
1: 수입이 예상

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 돈을 얼마 못 벌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구획해 놓으니 일하기 편리해졌습니다. 때로는 간부들도 밭에 나와 우리 일을 도와줍니다. 김학철은 시장 발전의 흐름에 맞춰 각종 해농 부축 정책을 주동적으로 연구하고 경영 사유를 전환했으며 인터넷 플러스 농업 발전 모식을 적극 탐색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현지 쌀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적 판매 제약을 타파하고 활용해 질 좋은 입쌀이 산골을 벗어나 전국 각지에 판매되게 했습니다. 위지 롬 일꾼에서 창업 인솔자로 성장하기까지 김학철은 시종 온 마을이 잘 살아야 진정 잘 사는 것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동적으로 촌의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도로를 닦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촌의 주거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는 또 농업기술 강습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초민들에게 소득 증대 능력을 직접 전수하면서 전 촌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의 길로 나갔습니다. 활용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석이 김학철입니다. 지금 위지에 나가 일하던 일부 농민들이 육소 고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경영해 보다 많은 초민들이 치부하도록 힘써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과 정부에 보답하고 초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청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2층에 들어서면 향긋하고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이 작업대 앞에 서서 커피를 정성껏 내리고 있습니다. 진동택은 일찍 해외에 나가 로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타향에서 여러 해 동안 분투하면서 그는 커피 풍미를 정확히 조절하는 전문 기술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커피 산업과 문화 관광, 현지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고향 연길의 커피 소비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는 것을 본 진동택은 기술을 갖고 귀향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작심했습니다. 공청단 연길 시위와 건공 가도의 도움으로 진동택은 60여 평방미터의 사회구역 장소를 제공받고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까지 면제받아 연길시 첫 사회구역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연길시 건공 가도 연청 사회구역 당위석이 리정입니다. 이들이 연길에 남아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사회구역의 조건과 이들의 수요를 연결시켰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지만 장소가 없었기에 사회구역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내줘 이들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진동택은 단순한 모방을 버리고 한국식 커피 제조 기술과 연길의 현지 풍미를 융합해 대표 메뉴인 성류 탄산 아메리카노를 선보이며 빠르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또 커피콩 팔찌, 커피콩 액자 등 문화 창의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진동택은 주변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기능 강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입니다. 제가 연길에 돌아와 창업하려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저는 연길 사람이고 또 연길에 우리와 같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청 사회구역에 왔을 때 사회구역에서는 무료 경영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공익성 커피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구역의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이 도움과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동택의 커피숍은 연길의 특색문화 관광 소비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경로를 확장해 자체 개발한 특색 커피 음료를 주내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경영 사슬을 1층 늘릴 계획입니다. 김학철, 진동택은 모두 귀향 창업해 꿈을 이루는 대표적인 례입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외지에 나갔던 연변 사람들이 정책 혜택을 따라 고향에 대한 깊은 정을 품고 연변으로 돌아와 실제 행동으로 향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창업으로 고향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근일내 주민족사무위원회는 귀향 창업 꿈 실현 브랜드 건설을 중요한 창력점으로 삼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단단히 틀어지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쌍방향으로 노력하며 정밀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향진 발전의 내생동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촌 전면 지능과 변경 지역 고품질 발전,

0: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부유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련합니다. 향후 우리는 귀향 창업 꿈 실현에 대한 선전 강도를 계속 높이고 귀향 인원들의 경력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본토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동한 창업 사례를 통해 우리 주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창업 취업 환경이 좋고 생태 환경이 좋으며 양로 봉사가 좋다는 5대 우세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지 인원들이 고향에 돌아와 뿌리 내리도록 흡인하며 연변의 민족 단계 경제의 질적 향상, 사회의 조화, 민생 행복의 새 장을 펼쳐가겠습니다.
1: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특색이 있는 경영 모식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결시 공무원 가도에서는 상권의 발전 실제에 립각해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네 가지 줄선으로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들어서면 연도의 상가들이 질서 있게 경영하고 공유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이 휴식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봉사는 상권 당건설 치리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두에서는 세울 수 있는 데는 모두 세운다는 피복 원칙을 견지해 상권 연합당위를 설립하고 사급 련동체계를 구축했으며 독립당지부, 연합당지부, 유동당원당지부를 령활하게 설립해 상권 당조직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또 골간 당원들을 충분히 배치해 상권의 홍색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현재 상권 연합당위 산하에는 당지부 13개의 당원 120명이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석이 림송숙입니다.
2: 연길시 공연제도 왕창상처
1: 연결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새롭게 떠오른 인터넷 인기 명소로서 경영 모식이 새롭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동시에 조직 피복이 어렵고 치리 임무가 중하며 봉사 수요가 많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상권이 어디까지 발전하면 당건설도 그곳까지 따라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등 네 가지 차원의 에서 힘을 기울여 당의 정치 우세와 조직 우세를 상권의 발전 우세와 치리 효능으로 전화함으로써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더 붉게 하고 새 상권을 더 따뜻하게 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당 조직이 세워지면서 상권 치리도 일층 승격됐습니다. 상권에서는 당위 의사회의와 상가 경영주 간담회 두 가지 기제를 실시해 상가 경영주, 부동산 관리 측, 직능 부문이 상시적으로 한자리에 앉아 경영 난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상권에서는 100명으로 모아진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공유 쉼터를 종일 대회에 개방했습니다. 연도의 상가들도 공간을 내놓아 따뜻한 봉사 장소를 조성함으로써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 부석이 초려영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한 후 관할 구역 여러 기업들이 더 큰 응집력을 가지게 됐고 함께 당건설 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음과 힘을 응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쉼터 근무 활동에서 각 기업은 저마다의 우세와 특장을 발휘해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양질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권의 경제 번영도 촉진했습니다. 따뜻한 봉사는 상권의 홍색 명암을 1층 빛냈고 특색 문화는 상권 발전에 내실과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당건설 인솔 성실 경영 시범 상가 선정 민속 음식 플러스 문화 체험 특색 로선 조성 등 활동을 전개하고 당원들이 앞장서 공익 사업에 뛰어들면서 진취적인 문명 기풍이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널리 형성됐습니다. 초려영입니다. 우리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는 상권의 빛나는 정치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당원의 신분으로 량질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연길이라는 도시와 연길시 당 건설 사업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형상과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연길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는 네 가지 차원의 당 건설 사업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권의 홍색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0: 안도현 인민무장부에서는 일전 초모의 응한 전현 여러 향진 가두의 정령기 청년들을 조직해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는 신체 조건과 정치 소양이 우수한 신병 역량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검사 현장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검사에 참가한 청년들은 초모사업 신체 검사 규정에 따라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의무 일꾼들은 엄격한 표준과 규범적인 절차에 따라 세심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매 하나의 검사 지표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꼼꼼히 검사함으로써 근원에서부터 병력 자원의 체질을 엄격하게 파악해 신병들의 체질이 모두 기준에 부합되게 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계속 공개 투명,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대 지원 청년들의 정치 심사와 입대 전 교양을 해 올해 초모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입대 지원 청년들과의 소통 교류를 일층 강화하고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주어 이들이 군영을 더 잘 요약하게 하며 더 많은 우수한 청년들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길림성 공안청 심리건강기층행 봉사대가 용정시 공안국을 찾아 심리건강 단체 시도 활동을 펼쳐 220여 명의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에게 전문적이고 따뜻한 심리건강 수업을 해줬습니다. 이는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이 심리건강 관심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이들을 관심하는 관련 조치 시달을 추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층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1층 풍부하게 해주고 이들의 사업 압력을 완화시키며 대외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2026년 전국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농구대회 촌 BA 북부 경기구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하는 황리허진 농구팀은 최근 집중훈련에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도문시 도서관에서는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재 손끝의 동신 무형문화재 합당 송나라 비단 수공 가방 만들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송나라 비단 문화의 활성화된 전승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파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만들기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심미 능력과 섬세한 조작 능력을 높였으며 전통 문화가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수공 가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독서 환경에서 송나라 비단을 접하고 송나라 풍의 미학을 료해하며 전통 무형문화재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Thank you.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절성 관절염, 유모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덩충하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8.15 로인젤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한방 건강팩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통인당 삐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로인절 맞이 우려 활동의 특징을 하게 되면 하나는 그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동충하초의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성균, 우리 익성균은 그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도 300억 개의 활성요인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사라거나 변비 좋은데, 근데 우리 익성균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역시 이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리랑 들어있는데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도 셀리가 들어있는데 주약에는 심뇌혈관병에 좋고, 그리고 비족, 비족이라는 건 어느 비족의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족 가운데 B1, 2, 3, 5, 6, 9, 12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비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병이 좋고, 그리고 봄의 규식은 선생님도 이랬지만 우리 심장 치료에 좋은 이런 제품을 들어가게 되었고, 안탕은 우리 골과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게 되면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다는, 그리고 치료를 주는 이런 공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우리 안탕까지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도 쓰며 약 효과를 우리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에는 암세포에 저항하고 종양이 산상을 억제하고 화려라든가 방뇨를 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엄중한 병출에 쓰이고 있는 피모포자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균분에는 또리 300여종의 청초소라든가 활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셀린 등이 들어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병치로, 그러니까 우리 또 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병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분들한테랑 많이 나타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이란 건 우리 주약에 방광이 자극으로 인해서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변 차수가 빈번하고 소변이 급하거나, 그리고 소변이 그런 통통이 나타나거나 소변 볼 때 불편하거나 측우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고, 뇌로 감염을 합병하는 이런 원인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소변이 마렵다면 화장실로 금방 다녀왔는데 항상 마련감이 있습니다. 우리 방광염으로 인해서 백세포가 올라가게 되고, 혹시 또 혈뇨를 보거나 심지어 육안으로 혈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좀 음정 정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데 우리 소변에 피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방광염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뇌도하고 항문이고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장강균이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서 방광염으로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리에 동통이도 있고 발열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열이 나긴 하지만은 38도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변 본 후에게 되면 아랫배에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뇌실금도 초래할 수가 있고, 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많이는 소변을 참았을 때, 또 차를 탔을 때, 테레비를 볼 때, 친구들을 만나는 이런 원인에서 우리 방광염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그 전립선 비대가 나타나게 되면 방광이 수축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방광에 소변 나머지가 있게 되기 때문에 소변이 항상 마름감이 나타나게 되면 방광이 수축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 내지가 있어가지고, 또 소변이 마름감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로 다 나오긴 하지만은 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갈라지게 되고 닿는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면서 옷을 적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방광염이든 남성분들이 전립선 문제 등지간에 모두가 동청하조 발열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는 동청하조를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 말을 하면 저 쌀이 말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허리가 오른쪽 다리 다 쓰지 못했어요. 집행이 짓고도 다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집행이 짓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는 게 지금 오늘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하는데 오랜 변비를 해결됐습니다.
1: 맞지요.
2: 네, 당뇨 한때 그게 있어요. 눈이 부옇게 보여서 이제 요즘 마가지감이 나고 혈탄도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당이 전사가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그게 동사도 쓰니까 영 피곤하고 맥이 지금 예, 피곤하지 않고 맥이 납니다.
1: 맞지요. 예.
2: 예, 선생님 효과 좋으니까 예, 오늘 요약을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한다.
1: 예, 우리 효과를 보신 분들은 예, 우리 약을 살 때, 우대 활동할 때 또 많이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경제상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토키닝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래가지고 저기 치료만 했습니다. 치료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병원이가 검사하니까 저는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 특히 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해 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하다고 보니까 나이도 많지 뭐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지 하니까 뭐 이 나이에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 보려고 그때 병원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또 안 되니까 병원에 약도 많이 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광고에서 나오는 그 좋다는 약을 써도 안 되고 하니까 여러 번 바꿔서 좋은 약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증상은 조금 해결되지만 근본 치료는 못했습니다. 이러다서 그 선생님이 그 동충하초 가는 그때서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써서 얼마 안 되니까 점차 이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완전히 맞죠, 예.
3: 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불편하나 이런 게 금방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동충하초가 그 사제 아닌데 좀 이전에는 못 느끼던 밥 먹으면 정말 소화 잘 된다. 그리고 때 되면 배고프고 이러니까나 그렇지 뭐 맥이 없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동충하초는 정말 위장이가 편합니다. 위장이 편하고 그다음 나는 특히 가슴이 항상 불편하고 숨이 잘 이랬는데 지금은 가슴도 편하고 하니까 에,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비록 뭐 로맨이지만 숨이 들지 않게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동충하초는 진짜 4,500m 높이에서 그 다음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그리고 특히 이전에 내가 많은 약 썼지만 발효한 약은 먹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 먹었는데 동충하초는 정말 발효한 약물로서 30배 효과를 더 보고 이런데 확실히 이 설명에서와 같이 동충하초를 쓰니까 정말 병이 치료하고 지금 정말 모든 게 다 좋아지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1: 맞죠, 예.
3: 예, 제가 생각건데 내가 이전에 약을 많이 썼지만 이 동충하초 이 동충하초에서 그 진기한 약물들이 다른 약물에는 없었길래서 내가 병을 치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뭐 저는 고통을 하니 이전에 약을 많이 써봐 조치를 못했는데 뭐 어쩌다 이 동성하초만 나가지고 제가 이 동성하초를 만나게 되고 치료하기 쓰게 된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으로 동성하초에서 이렇게 효과고 이래니까 저는 계속 그 쓰레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동성하초는 쓰면 쓸수록 어떤 때는 때로는 어떤 때로 내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감기 증상인가 하다가도 또 한 달 지나도 때로는 어떤 때는 또 소변이 조금 자주 본다 하다도 또 그때뿐이고 한 달 지나면 이렇고 이렇게 뭐 다른 뭐 약 먹을 필요 없이 잘 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기도하는 게가 이전에 내 동성하도로 아침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 기도하는 대로 아침에 두 번씩 먹으니까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다른 약물을 뭐 하나 더 쓸 필요도 없고 이래가지고 예, 잘 나가고 있는데 동성하초는 정말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맞습니다. 예.
3: 한번 먹으니까 예, 편한다.
1: 그렇죠. 예.
3: 예,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동성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파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숨이 떡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1: 맞지요.
4: 이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배에 나쁘던 것도 좋아졌고 어가는 감기를 다던 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4: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을 됐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1: 그렇지요.
4: 귀에서 소리 나고 귀 잘 들리지 않던 게 지금 귀에서 소리 나지 않고 귀 잘 들립니다.
1: 그렇죠.
4: 다리 세게 아파서.
0: 네, 그래요.
4: 예, 지성이 씹지 않고도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예,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서 썼습니다.
1: 맞죠, 예.
4: 예, 저 뭐입니까? 제 사촌 동생들이 중풍이 와서 이름 말을 못 합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것도 계속 말을 못 해서 내 이 약 써버렸었는데, 아, 지금에서 말을 한다.
1: 맞습니다. 후유증이 꼭 해결됩니다. 예.
4: 예, 겨우에 하품 잡고 왔거나, 예, 잘못하면 재풍이 온다, 이랬는데, 하품이 좀 또 이 약성이 하품 아야 합니다. 뚫고 놓습니다.
1: 맞죠. 동청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중풍이 왔던 분들이 재풍이 오지 않게도 예방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다시 풍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 예방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렵습니다. 예.
4: 네, 예, 겨우 자꾸 눕히고 하품하든지, 그래서 딱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하다 알든지.
1: 맞죠.
4: 선생님의 약을 써보면, 진짜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예.
4: 저는 이틀 전에 배달받았는데, 오늘 제 사촌동생이 연락을까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곤방소회라는 우리 방광염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신속의 신염. 우리 신염 가운데 신속의 신염은 조금 중요한 걸 말하게 되는데 우리 신속의 신염은 최종에는 발전해가지고 지혈관이라든가 뇌수단이 그 수치가 올라가면서 만성 이런 신공농 불전이라든가 쇠갈이 나타날 수가 있고 뇌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말해드렸지만 우리 뇌독증 여러분들 많이는 투석을 해야 되게 되는데 우리 투석하는 것이 병원에 한번 가게 되면 4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일 사이에 우리 3번, 4번 하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면문을 쓰시게 되면 이 자수가 우리 작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가라든가 뇌수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속의 신임이 오게 되면 임상 표현으로는 수종 그러니까 나치랑 이런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한 분들은 그 아침에를 나게 되면 눈주의하고 얼굴에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후가 되게 되면 수종이 그러니까 이번 주로 오전에는 좀 상구에 많이 나타나는데 오후가 되게 되면 그 붓는 증상이 다리에 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의 신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고혈압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신속의 신염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또 가중하게 할 수가 있고 후기 오게 되면 신력 쇠가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의 신염은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세포 생성수가 감소되고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백뇨가 올라가게 되고 신병이 말기 종합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미스겁거나 토하거나 흡수가 안 되고 설사 혹은 변비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피부 가려움증, 뇌손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2: 네.
4: 네, 나도 동차 하철증 먹고 있는데 많이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도 감히 밥을 못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동차 하초 먹은 다음에 아 밥을 너무 막 잘 먹어줘 막 됐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3: 좋지요.
4: 그래, 예. 그리고 예 섭에 너무 잦아가지고 소리에 정말 밤잠도 못 자고 낮에도 그렇게 잦았댔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3: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예 생각밖에 난 이끼 너무 오른짝끼 너무 가라봐가지고 예. 그저 그건 배 아이고 그렇게 했다 했는데 그것도 되길래 이번에 동차하초 먹은 게 옛날 시간에 오고 전에 이렇게 아이가 알아본 거 아까 그것도 이렇습니다. 생각밖에.
3: 맞습니다. 예.
4: 야 정말 별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루고루 다 이렇게 할까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3: 그렇죠.
4: 다리 아파서 예. 걸는 게 용이 힘들어 자꾸 안고 싶으랬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요. 그래도 아무데나 걸어도 안고 싶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을까.
3: 그렇죠. 예.
4: 하여튼 이 약이 정말 특별하게 생겨서 그런지 정말 특별한 약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후두터분한 게 그렇게 중시 안 나던 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이 동차 하차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정신이 납니다.
3: 맞죠, 예.
4: 별로 이렇게 눈이 더 밝아진 것 같고, 예, 몸도 헷갈아진 것 같고, 예, 이렇단 말입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몸에 활동이 좋을까나, 예, 내 여수통 싸다고 그럽니다. 자, 20톤 약이 있으니까.
3: 예, 그러십시오. 우리 여수통 사는 분들 약도 네 통도 주고, 예, 바다 오랄도 드리게 되고, 셀리라든가에 그리고 오상 쌀 있지 않습니까? 쌀. 예, 쌀도 드리게 되고, 예, 그리고 삐죽도 다섯 각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예,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아선에서 편하게 살게 돼 고맙습니다.
3: 예, 선택 잘했죠.
4: 예. 예.
3: 그럼처럼 소변 자수가 빈번하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어떨 때는 우리 참기 어려운 정도로 소변이 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통이 나타난 등 방광 자욱 증상이 포괄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신혈신염하고 방광염이 잘 분화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혈신염하고 방광이 나타날 때 우리 가투르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내가 어떤 신우신염이든 방광염이든 우리 내 몸에 나타났다게 되면 동청하조 발효교문은 두 가지 이 병을 모두가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신우신염이 있는 분들은 허리에 동통이 있고 하복부에 동통이 나타나거나 륵갈통하고 순회관, 이래 허리에 동통이 있고 신장구역에 압박통이 있고 두드리게 되면 동통이란 것이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감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떨리거나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메스껍거나 토하게 되고.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3: 예.
5: 동춘하소에 예, 자문하자 그럽니다.
3: 예.
5: 저는 동춘하소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3: 예.
5: 예. 저희 우리 집에 아저씨는 심장도 나쁘고 이 수면상에도 어서는 몇 년 한 10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무슨 약을 써도 안 되고 이래서 동춘화서로 내가 싸드렸습니다. 근데 동춘화서로 잤음에서부터 이렇게 수면장애도 해결되고
3: 맞죠.
5: 다른 약을 다 써도 정말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동춘화서로 주시고 정말 좋은 효과를 봐서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 그렇죠, 예.
5: 예, 그래도 또 설사도 위가 나쁘니까 설사도 계속하고, 예,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예, 그러는데 동춘화서로 드시고 나면 서리부터 위도 좋아지고, 밥도 잘 드시고, 예, 설사도 먹고, 예,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3: 맞죠.
5: 그러면 이, 예, 동춘화서는 정말 4,500m 악렬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정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3: 맞지요?
5: 예. 그래서 동춘화초로 싸드리자고 그럽니다.
3: 그러십시오. 우리 어쨌든 예, 동춘화초 발효균물 쓰신 분들은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았을 때 동춘화초 발효균물을 선택하시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은 또 오래 또 모두 쓰게 되는데 우리 활동할 때마다 사게 되면 예, 또 다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5: 예, 감사합니다.
3: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0: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보다 새로운 시선을 만날 때 더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이 새기는 명인 명언.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일이다. 희망은 행동을 낳는다. 이 말은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화려한 명성이나 부를 쫓기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정의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순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 밖에도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무관심을 거두는 것이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그리고 사회운동가였던 위니프리드 홀트입니다. 그녀는 37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가의 역할이 세상을 비판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글에는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미움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애정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쟁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여성의 권리와 교육, 노동,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높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홀비트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펜을 들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 사회 문제를 다룬 글을 꾸준히 발표했고 소설 속에서도 평범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녀는 사회를 바꾸는 힘은 거대한 혁명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장면은 평생의 친구였던 베라 브리튼과의 우정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문학을 사랑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원고를 쓰면 가장 먼저 서로에게 보여줬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실패의 순간에는 가장 큰 위로가 돼 주었습니다. 특히 홀트비가 병으로 점점 쇠약해질 때도 브리튼은 끝까지 곁을 지켰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겨진 원고를 정리해 출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덕분에 세상은 홀트비의 마지막 작품을 만날 수 있었고 그녀의 이름도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홀트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작가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지방의 쇠퇴, 교육의 불평 등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직접 취재하며 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글은 분노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을 읽다 보면 사회를 향한 비판 속에서도 따뜻한 희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공동체는 더 나아질 수 있으며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움직인다는 믿음이 문장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자 사우스 라이딩 역시 그런 신념이 담긴 작품입니다. 영국 북부의 한 지방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정치와 교육, 지역사회, 인간관계를 세밀하게 그려내며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등장인물들이 모두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영웅도 절대적인 악인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홀트비는 바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작품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 질환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도 그녀는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에도 원고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작품이 출간되기 전 세상을 떠났지만 사우스 라이딩은 사후 출간과 동시에 큰 찬사를 받으며 오늘날까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녀가 남긴 문장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독자들에게 사람을 이해하는 법과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죠. 하루만 방치해도 먼지가 쌓이고 어수선한 공기를 정리하려면 한숨부터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과 몇 가지 유용한 꿀팁만 알고 실천하면 청소가 훨씬 쉬워질 수 있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바로 청소 루틴을 정하기입니다. 막상 청소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욕실, 화요일에는 주방, 수요일에는 침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청소할 곳을 정해두면 부담도 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10분씩만 간단한 정리를 해도 집이 금방 어수선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루틴을 지키면 청소를 해야 할 때 고민한 시간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꿀팁,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기입니다.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부터 닦아버리면 나중에 선반을 닦을 때 다시 먼지가 내려와서 다시 바닥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천장에 있는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선반, 책상, 마지막으로 바닥 순서대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청소 도구를 손이 닿는 곳에 두기입니다. 사람은 귀찮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죠. 그래서 걸레나 세제 같은 청소 도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쉽게 청소를 미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는 행주와 스프레이를 가까운 곳에 두고 욕실에는 청소솔과 세제를 비치해 두는 식으로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 청소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청소를 더 자주,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을 활용하기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청소는 또 하나의 일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면서 세면대를 닦거나 샤워 후 욕실 거울을 닦는 습관을 들이면 청소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또 요리를 하면서 조리대 주변을 닦아두면 설거지가 끝난 후 별도로 청소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 천연 세제를 활용하기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천연 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이고 레몬즙을 사용하면 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 특히 화학 세제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없는데요. 또한 커피 찌꺼기는 냄새 제거에 탁월하며 식초와 물을 섞고 유리창을 닦으면 얼룩 없이 깨끗한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꿀팁. 물건을 줄이면 청소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청소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인데요. 쓸모없는 물건을 줄이고 자주 쓰는 물건은 지정된 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이면 청소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청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할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줄어들면 청소할 면적도 줄어들고 집이 훨씬 쾌적해집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에는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이야기 그리고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정답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오래 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제작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정벌범은 우선 공산군이 귀조에 들어온 뒤에 25군 장병들이 고생이 많았다며 운을 떼더니 지금 적들이 빠져나갔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당에 왕가렐이 군정 장관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겸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절대 강요하지 않겠지만 25군 군장과 귀주성 주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왕가렐은 몽둥이로 정수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머리가 띵 해나면서 금붕어 눈을 숨뻑이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다. 정불범은 왕가렐이 얼이 빠져있자 눈을 거슴츠레 뜨고 말을 이었다. 제가 올 때 위원장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절대 강요하지 말고 왕군장 마음대로 고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왕가렬이 멍청하게 앉아 어울리지 않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왕가렐은 몇 분을 우두커니 있다가 겨우 쓴 웃음을 지으며 입을 달싹거리었다. 이건 정말 말하기 난처한데요.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조임, 여기 시골은 당신들이 있는 주왕이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야 군사 제기를 내려놓고 성정부 주석을 맡는다면 아마 사흘도 못 베길 겁니다. 총칼이 없는데 누가 절 따르겠습니까? 군대만 책임지고 주석 지위를 내려놓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없으니 얼마 안 가서 끝장이 나겠지요? 정불범이 곧바로 고음을 치었다. 그러면 전처럼 두 가지 다 계속 맞겠다는 뜻인가요? 왕가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돼지간처럼 자주 빛이 되어갔다. 이거야말로 물고기도 욕심이 나고 곰 발바닥도 욕심이 나는 격이로군요. 하지만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지요. 지쳐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정불범이 비꼬자 창피하고 화나고 분하고 무서웠지만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독소리 나는 아내도 곁에 없으니 허전하고 막막해놨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은 군장을 맡지요. 왕가렐은 직감에 기대 불쑥 내뱉었다. 한편으로는 오래 묵어 골수까지 박힌 생각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큰 군벌이나 작은 군벌이나 총만 들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총이 없이는 빈털터리가 되기 딱 좋았다. 오, 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불범은 구아래 양쪽으로 난 수염을 구우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자 왕가렐은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었다. 요즘 설악에 한창 재정을 조이는 통에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주었더니 부대는 아래우로 원망이 가득하였다. 특히 귀주는 아편을 팔고 세금을 거둬 재정을 마련해 왔는데 성정부 주석 자리를 내놓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왕가리라는 금세 말을 바꾸었다. 잠깐, 역시 성정부 주석을 맡는 게 좋겠습니다. 정불범은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곧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왕장군, 이름 높은 장군께서 어찌 이처럼 자그마한 일도 결단을 못 내서 그러십니까? 에? 왕가렐은 창피한 나머지 버럭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작은 실수로 큰일을 그르쳐 꽁 잃고 동지마저 잃을까 겁이 났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했다. 정조임, 제가 어젯밤 잠을 좀 설쳤더니 머리가 멍합니다. 두 사장하고도 논의해봐야지 않겠는가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좋습니다. 돌아가서 잘 은혜내보는 것도 좋지요. 왕가리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야 하였다. 그의 아내도 림시 관저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눈이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가리를 집에 들어서자 빨간 비로도 치포를 차려입은 만숙분이 달려나봐 물었다. 그 우미한 청면놈이 뭘 하러 왔대요? 왕가리는 모자를 벗고 풀이 죽어 소파에 몸을 던지었다. 권장이든 조석이든 하나만 하라는 건.
1: 아니 정말 사람을 그런 식으로 궁제 몰던가요?
0: 만숙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뜻이 물었다. 왕가리는 두 팔을 든 채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2: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1: 이씨, 개 같은 자식들 어쩔 새도 없이 만드네.
0: 만숙부는 빨간 입술을 깨물며 화를 냈다.
1: 제가 남객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늙은 개가 날 보고 그랬다고요. 돌아가면은 당신들로 일해나 잘하라고 전하라고. 공산구를 토벌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느니, 지나리는 이전지 오래다느니, 딴 생각은 하지 말라느니,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아유 참.
2: 그러니 화장실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올 적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는 공산당에 가버렸으니 말이야.
0: 두 사람은 한바탕 욕을 퍼붓고 나서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왕가래는 늘 아래의 도움으로 척척 풀어나가곤 하였다. 하지만 오늘은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아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듯했다. 만숙부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어서 백사장과 혁사장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얘기를 했다. 사실 어떤 자리를 택하든 그들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는 침대에 담배 등잔을 켜놓고 두 사장을 기다리었다. 곧 두 사람이 왔다. 그들은 습관처럼 침대 앞에 앉았다. 왕가리는 신복이자

0: 친척이기도 하고 또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두 측근에게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할수록 간신히 가라앉힌 화가 도로 북받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사람은 얘기를 다 듣고도 담담하게 몇 마디 할 뿐이었다. 왕가렐과 누워서 아편을 피우던 만숙부는 그들의 반응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왕가렐은 침대에 걸터앉아 빗발선 금붕어 눈으로 백사장에게 물었다.
1: 백사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0: 백사장의 희고 멀쑥한 얼굴에 난찬 기색이 떠올랐다. 최고 지도자께서 이미 대답한 마당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0: 그러니까 우에서 군장하고 성정부 주석 중에 하나를 고르라 했다면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었겠지요. 왕가렐은 금붕어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바싹 들이댔다.
1: 그래, 어떤 일을 고르란 말인가?
0: 백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혁사장을 보았다. 혁사장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두란 혁사장도 이때만큼은 곧장 되받아치였다.
1: 아니, 자네 웬 날더러 먼저 말하라고 하나? 어?
0: 만숙부는 말없이 누워 아편을 태웠다. 하지만 신경을 곤두세운 채 분위기를 영리하게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백사장을 켠 눈으로 훔쳐보았다.
1: 참, 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0: 백사장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는 왕그렐과 만숙분의 눈치를 살피었다.
1: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성정부 주석 자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군대도 해먹기 쉽지 않지요.
0: 백사장은 내가 군대를 떠났으면 하는 건 이자가 과연 나고 그 오랜 세월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사람 맞나? 그는 백사장을 괘씸한 눈길로 바라보고는 혁사장을 보며 물었다.
1: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0: 혁사장은 방 안에 들어올 때부터 불안했다. 그는 자루처럼 생긴 얼굴로 왕가렐과 만숙분을 번갈아 보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니 참 딱하였다. 어떻게 얼버무릴지 궁리하고 있는데 왕가렐이 딱 잘라 묻는 바람에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떠듬거렸다.
1: 이런 일은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렵군요. 형제끼리 뭘 말하기 어려운가?
0: 혁사장은 궁지에 몰리자 얼굴이 벌게서 말했다.
1: 제 생각에는 백사장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사의 군대가 확실히 해먹기 어렵거든요.
0: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만숙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두 사장에게 손가락질을 해댔다.
2: 좋아요. 둘이서 아주 형님을 내쫓으려고 작정했군요. 말해두지만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당신은 군장을 맡아야 해요.
0: 왕가리는 의형제들마저 지금 이런 말을 하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직 승부가 기울지 않은 마당에 경솔이 할 수는 없었다. 왕가렐은 아내를 말리었다.
1: 잠시 진정해요. 도아우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이니 우리더러 어디 나가라고 했나?
0: 백사장이 서둘러 일어서더니 몸을 굽히며 말했다.
1: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요.
0: 혁사장은 두려운 얼굴로 만숙분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1: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0: 두 사장이 돌아간 뒤에 만숙분은 배운망덕한 놈들이라며 한참 욕을 퍼부어대다. 왕가렐은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무척 이상했다. 이들 부부는 군장과 성정부 주석 가운데 뭘 고를지

0: 이튿날 아침 왕가래는 정불범이 묵고 있는 집으로 가서 어렵사리 내린 결단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뜻밖의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얼굴을 쳐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군인 출신이 아닙니까? 내내 총대만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군인도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 왕가래는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 되물었다. 어려움이라면은 참 당신들끼리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왕가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조임, 제가 처음 뵙기는 하지만은 오랫동안 존경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불범은 왕가래를 간절하게 묻자 슬쩍 말을 흘리었다. 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모르는 척하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왕장군한테도 미안한 일인지라.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불범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말을 했다. 내부에 당신의 군장을 맡는 걸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요? 왕가래는 그만 속이 달아 귀가 쫑긋해지었다. 누굽니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군 누구겠습니까? 두 사장이지요. 뭐라고요? 두 사람 말이 왕 장군께서는 군장을 계속 맡을 수가 없으니 성정부 주석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던데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에 왕가래는 그만 얼이 빠지고 말았다. 정불범의 숙소로 나설 때는 다리가 다 휘청거리였다. 친척과 친구의 배신만큼 고통스럽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은 없었다. 군부에 오자마자 그는 두 사장을 불렀다. 두 사장이 왔을 때 왕가래는 화가 잔뜩 나서 허리를 곳곳이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속이 꿈틀해서 저도 모르게 흠칫하였다. 백사장이 억지 웃음을 매단 채 어색하게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왕가래는 상을 텅 치면서 발끈했다. 그래, 너희들이 한 짓을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백사장은 혁사장을 바라보며 움찔하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우리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정불범을 만나 뭐라고 했어? 왕가래는 사태질을 하며 소리를 쳤다. 아, 그 일 말입니까? 백사장은 한껏 굽실거리었다. 그 사람 기분 좀 맞춰주느라 한 일인데 그걸 진짜로 여기십니까? 왕가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을 또 한 번 탕 쳤다.
1: 뭐? 기분을 맞춰줘? 네 놈이 처음부터 사상이었는 줄 알았나? 고작 하차는 폐장이었다고. 내가 지금 주은의 집채나 지니고 살면서 은행에 돈 좀 모아뒀다고 날 물먹이라고 들어? 누구 덕에 이만큼 살게 됐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0: 백사장이 변명이라도 하려고 막 입을 떼려는데 혁사장이 앞으로 나섰다.
1: 아, 형님 참으십시오. 우리가 정조미를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우리를 찾은 겁니다. 저희는 그저 빈말로 몇 마디 했을 뿐이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빈말? 지금 빈말이라고 했나? 이 마당에 누굴 속이려 두느냐?
0: 왕가래리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4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항상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목소리가
0: 네
1: 너무 힘 예 힘 힘찹니다. 그렇죠. 힘찬 목소리로
0: 네. 반면에 우리 리영관 네. 선생님은 아주 소심하게
1: 네, 저는, 네. 네 그러네요.
0: 그러네요. 네, 네.
1: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날씨가 정말 덥네요.
0: 그래요.
1: 그래도
0: 정열적인 여름이 여름은 사람으로 놓고 볼 땐 좀 정열적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0: 네. 네. 아, 여름도 사실은 그 인생의 계절 사계절이 너무 길진 않잖아요. 이 네, 여름이 그렇죠. 특히 네. 동북지구에서는
1: 한 두 달 정도. 네. 뭐 더운 날씨가 뭐 한 네. 20, 20일 정도 되나요? 네.
0: 그러니까.
1: 계절을 네. 누가 만들어냈는지
3: 네.
1: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0: 그렇죠.
4: 아침 저녁
0: 그럼요. 그러니까 그 뭐든지 이게 빨리 흐르고 하니까 우리도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렇습니다. 아리랑도 많이 배우시고
1: 그렇죠.
0: 시간은 누가 잡을래야 잡을 수가,
1: 잡을 수가 없죠.
0: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 시간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느끼고 네. 보내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지난번에 아리랑 어떻게 배우시고 나서 어려웠죠?
4: 많이 네. 어렵지.
0: 네. 많이 그 제대로 된 맛을 배우려면 이렇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 학교에서 애들이 또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동요로 배우는 식으로 배우려면 사실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죠.
1: 네.
0: 타민족들도 불러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여기서 식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배워보시면서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리랑 아자를 시작할 때 꼭 네 거꾸로 올리셔야 돼요. 아.

0: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거랑 아리랑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0: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낫죠. 네,
1: 조금
0: 많이
1: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2: 네.
1: 네. 네. 조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따라 부르기 해볼까요? 네. 그래도. 네.

박자를 치시면서 아리랑 자

0: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여유 있게.
1: 네.
0: 네, 잘하죠. 네.
1: 잘한 사람은 어쨌든 땀다, 알긴다.
2: 아무 때 네, 여러분도 잘하실 수 있어요.
0: 네네.
1: 감정도 네. 있고.
0: 네네, 그렇죠. 네. 장단도 잘 치시고, 네, 네. 아, 목소리도 이쁘시고,
1: 이쁘시게 네. 잘해요.
0: 볼림도 잘하시고,
1: 네. 네. 장도 잘 치고.
0: 네.
2: 어, 그래요.
0: 네. 높은 음도 잘 올라가고, 네. 다 잘하죠.
2: 자, 네. 그 부르실 때
0: 만능이래요.
2: 아, 그래요. 아유. 부르실 때 그 음을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정확하게 알시고 나서 부르시면 좋습니다.
0: 그렇죠.
2: 네. 그냥 아아 한테 그냥 아리랑 아니고 네, 이런 부분에서

0: 자,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넘어갈게요. 나를 버리고. 나를, 자.
1: 나를.
0: 높으신가?
1: 네.

0: 네.
1: 아, 1절 다 갔네요.
0: 1절 다 했습니다.
1: 네. 네.
2: 다시 한번 나 할 때도 음이 두 개죠. 나, 나가 아니고 나. 네. 나를 자.
1: 나.

0: 네.
1: 높이 뛴다.
2: 높다고요.
1: 아, 음이 조금 높죠? 조금만 낮출게요. 아.

0: 잘하셨어요.
1: 요즘 더 감기를 잘하시네요. 발병 나안
0: 지름길을 좀 말씀해 주세요.
1: 지름길이요.
2: 네.
1: 아 그렇죠. 이걸 적으네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 그저 그 저기 호남에 그 한쪽 친구가 있는데요. 소소 털어나시네요. 그분이 그 아리랑을 배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 보니까 거기다가 시금체를 적어 넣어야 배우기가 쉬운데 그걸 자기가 이제 터득했대요. 예. 근데 우리가 평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AI로 번역해갖고 한어로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우리가 터득하는 데 있어서 뭐 그걸 시김새를 적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걸 다 터득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 제가 그 지름길을 말씀드릴 때 잘 적으세요. 여기에서 후렴에서 이제는 후렴 다 하시죠? 다 잘 네. 되시나요?
2: 예.
1: 네. 지난 시간에 두 분이 그 청가를 맡으셔서 뭐 배우셨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2: 네,
1: 그럼요. 그래서 그 흐렴 가고요.
2: 예. 네.
1: 번론 1절 나를 버리고 나를 있습니다.
3: 나입니다.
1: 나하 아니고 네. 나를 그다음 버리고 버리고 여기 이 순흉을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음을 두 가지 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아리랑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오 하면 음을 낮아졌다가 높여주는 거. 예, 이런 순흉이 왜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일정하게 음을 잡아주고 내가 그걸 잘 모른다고 할 땐 이걸 선순흉을 보시면 아, 여기서 음을 올려줘야 되겠다. 예. 그걸 깨우쳐 주거든요. 그래서.

0: 가죠.
1: 목덜미 하는 게
0: 목덜미만 쳐. 네, 시임차입니다.
1: 못 하는 거 일본.
0: 여기도 심이 아니고 시.

0: 그 민요를 배워보시면 굉장히 그
1: 민요를
0: 아 그렇죠 네. 아리랑도 민요죠.
1: 민요죠.
0: 그럼요. 민요의 장단인데 그 장단이 그냥 이렇게 네. 둥실둥실 타지다 보니까 네.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2: 몇개 갔습니다. 그렇게
1: 몇개 갔습니까? 몇 개가 뭐예요?
0: 다 나를 버리고 가시 바로 거기 있잖아요. 가시는 님이 저 멀리 갔어. 또 여기 앞에서 잡을 수 있을 만큼 거리에 그렇죠. 가

0: 시이 해보세요.
1: 시이로
0: 심이 아니고요. 심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2: 이 음색이 참 좋은데. 우리 오미란 선생님이 여기 분위기를 한번 좀 잡아봐 주세요.
0: 어느 거?
2: 음색에 맞춰서요, 음색이.
0: 아유.

0: 분위기 탐내요.
1: 그렇죠. 제대하리 배우니까. 아, 네. 그 다음, 본관 선생님, 덕창. 이거 우리 이제 제대하리 배우니까 얼마 썼습니까? 아. 어디 가도 제대를 할 수 있다고.
2: 아, 제대를 하신대요, 이제.
1: 본관 선생님, 덕창. 네. 집에 가서 연습할 때.
3: 연습하세요. 예.

0: 알겠어, 알겠다.
1: 집에 가서 미용실 연습해야지.
0: 선생님이 자꾸 들으래, 쟤입니까? 우린 집에 가서 네. 듣는 게 업입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2: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셔야죠.
1: 절대 급해하지 마시고, 네, 장단을 꼭 타시면서, 덩, 덩, 따쿵따, 덩, 덩, 따쿵따. 이 장단을 꼭 타시면서 해야 돼요.

0: 잘하셨어요. 요. 너무 잘하셨어요.
1: 집에 가서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예, 더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조금 어제보다 조금 낫습니다.
0: 너무 예, 많이 낫죠.
1: 조금 낫습니다.
0: 터득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1: 시간이 필요하죠.
0: 예.
1: 뭐든지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0: 네. 네. 네. 잘 안 되다가도 갑자기 또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냥 항상 그 음이 두 개라는 거.
0: 네.
1: 아리랑 세 번 나오잖아요. 세 번. 아리랑. 그렇죠?
3: 예, 아리랑 그렇죠.
1: 근데 다 음이 두 개씩, 두 개로 시작되죠.
0: 네.
1: 아.

0: 잘하시네.
1: 잘하셨어요.
2: 네. 네. 다음 시간이 잘하겠다.
0: 네. 다음 그럼요. 시간이면 더 잘할 수 예. 있지 뭐 이제.
1: 네. 네. 그럼.
0: 그 다음 시간이면 또 더 잘하고. 예.
1: 네. 네.
2: 네. 제대로
3: 잘 들어갈 때.
1: 그렇죠. 그래서 그 음이 꼭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아리랑 고개. 아리랑 고개가 사실 삶의
2: 번데기.
3: 예, 번데기.
2: 번첩이 아이가 있다.
3: 번첩.
1: 사실은 그 삶의 삶의 그런 문턱이거든요. 삶의 문턱이 그렇게
0: 쉽지가 않죠.
1: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리랑 아리랑 이게 아니에요.
2: 이승 배학길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못 배운 게다. 이 오픈다 해. 아리랑을 우리도 구수하지 뭐 우리가.
0: 우리는 굉장히 그 우아하게
3: 예, 우아한
0: 품위가 있고
3: 예,
0: 깊이가 있는 예, 전통 네. 음악은 그래요.
2: 누구이 배워줬는데?
0: 그리고 이거는 누가 배워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은
1: 그래,
0: 그런 음악이죠. 예, 예. 그런 음악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2: 그 비싸 있었으면 우리 나가서
0: 깊이가 있죠.
1: 네, 네.
0: 숙성이 별대로 된 네. 음악이기 때문에
1: 네, 네.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선생님 잘들어 얘기하시는데 자꾸 네. 그 학생분들은 잡담 많이 하세요.
0: 아, 그러니까 네.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시네요.
1: 안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 다 방송에 나가거든요. 예.
0: 그래서 우리 음악은 이렇게 네. 굉장히 네. 깊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계량된 아리랑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그럼요.
0: 그래서 네. 그 계량된 아리랑도 많이 있지만
1: 네.
0: 그래도 우리가 전통을 알고
1: 그렇죠.
0: 부르는 전통을. 거랑 전통을 모르고 부르는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1: 네. 알고 부르면 또 네. 맛이 아 이런 맛이 있었네.
0: 그렇죠.
1: 된장 좋아하시잖아요. 네.
0: 그리고 그 전통의 맛을 또

0: 내량된 아리랑을 부를 때
1: 네. 넣어서 조금, 입혀서
0: 입혀서 부르면
1: 네네.
0: 아주
1: 그렇죠.
0: 더 맛있어지고 네. 구수해지고
1: 네. 네. 그래서 먼저 전통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알시고 나서 네. 또 현대화한 또 그런 재해석된 아리랑도 있고 네. 그래서 전통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0: 중요하죠.
1: 네.
0: 여러분들 전통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1: 그렇죠. 불러보죠. 네. 네. 네.

0: 잘하셨습니다.
1: 잘하셨어요. 야, 오늘 벌써 또 약속된 시간이 네. 빠르죠. 네,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번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조원청 씨만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 씨만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심폐리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고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대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는 건 단순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증상에 의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론이 깊고 체계를 이룬 이런 데 관한 그 학설이라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리 심하다는 림상표는 무엇인가? 주요한 림상표 가운데서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벌써 우리 흉문하다 하지요. 이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본인 혹은 곁에 사람도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구취라고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리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초음청심환에 지금 두 개 전 오셨습니다.
1: 아, 예.
2: 예, 이래서 두 개 전 오셨거나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1: 두 개 전 오셨으면 잘 썼습니다. 예. 그렇게 견제해야 됩니다. 예. 예.
2: 항상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잘 올라오지 않지. 나가서 활동도 좀 못하고 옛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1: 그래야 임시 편안하니까 그런 거죠. 결코 예. 그러면 안 되지만 방법 없는 방법이죠. 예.
2: 예.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더니 이발 쓰겄고 그리고 기침이 있죠. 자꾸만 많은 기침이 있죠.
1: 예, 예.
2: 기침이 자꾸만 시작이 나고 이러고 진대니 가슴이 왜 아까 쓴이 보면 답답하며 진대는 숨 쉬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잠깐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2: 예, 예 저희들이 가끔 지나고 이렇게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거, 통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하고 선택해서 저는 두 달을 일단 두 개 정도 지금 썼는데 완전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게 뭐 나가서 어떤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와도 성찬도 모르고 이렇게 이발수 없고 예, 마루 가도 기침이 안 나던 건 완전 이렇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알아서죠, 이 제품이.
2: 예.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완성서도 이렇고, 마구 이 지금 쓴다면 영 편안합니다.
1: 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회복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2: 예, 항상 심장이 나서 근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 나가 댕김에도 근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되어
1: 그렇죠.
2: 잘 잡니다.
1: 예.
2: 예, 그래, 선생님, 이거 안 죽고 좀 계속 더 쓰려고 해.
1: 그렇게 하세요.
2: 예. 앞달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할 뿐,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1: 예.
3: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슴이 면하고 두근거리고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소지 울려도 놀라고 예, 아주 소리 나도 놀라고 예. 이랬습니다. 식은 땀을 살짝 흘리면서 예, 그리고 밴드 살이 눕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입안은 어째 그렇게 냄새 납니까? 야, 냄새 난다고 말을 못하지. 남이나 하나 쓴다는데 난 다섯 개도 모자이크나 어디 가겠어?
1: 집은요.
3: 그래도
1: 예,
3: 예. 예. 그래든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도 이거 제각이 한가구 더 줍니다.
1: 예, 그렇죠.
3: 한 달 먹었는데 야 하나 하나 소실됩니다. 우선 먼저 예, 이빨이 아프던 게 낫고 입안이 냄새 나던 게 예, 그게 낮아지고 예. 그래 밴드사게 못 눕던 게 그래고 가슴에서 그릉그릉 하던 게 그것도 없어진다.
1: 그렇죠.
3: 기침 나던 걸 마른 기침도 싹 없어지고 하는 게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1: 그럼...
3: 그렇게 자지 못했는데 야 몇 년 못 잤는데 모른다. 그러던 게 예, 아 그래 밥을 잘 먹고 할까는 군이 불어나고 할까 야 아, 정말 약했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까지 불어나다 아,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새 생명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그래.
3: 이 장기적으로 이 좋은 정신만 써서 아까 배달 받아서 또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1: 예, 좋은 정신만에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수십 년 동안 심장에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1: 예.
4: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이 좋은 정신만 내게 맡겠다고 시작했었는데 어선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반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저녁이기 때문에 아이 숨이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심률도 예, 100이 넘던 건데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습니다.
1: 예.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4: 예.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져.
1: 예.
4: 숨이 찬 게 좋아지니까 예, 계단을 오르내리기 쉽고, 예. 계단 오르내릴 적에 그전에는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4: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 간판을 내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3각을 사면 1각을 드립니다.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9각을 사면 3각을 드리는데 이 정도 계단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고 18각을 사면 6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계단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병은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니까 내 호흡계통의 단순 문제인가, 이 방면의 치료에 매달리며 오히려 잠시적이지 장기적인 효과를 못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 누가 내 가슴을 와서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거르지 않대요. 정상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7, 80차 자하면 되는데요.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30차, 1분에 이렇게 다며 위험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40몇 차, 40차 건방 벗어지고 이 정도게 다며 병원에 가게 다며 심장내과에 가게 다면 치부치를 열어 할 겁니다. 기계 심장 박동기를 그거 열라고 할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석의 뇌법으로 치료해서 심박수가 지금 원래는 뭐 40몇 차던 게 지금 60몇 차까지 올라온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며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이 회복을 가져왔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많이 아프다면 펑비커에 가서, 통통커에 가서 펑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 문제는 심장병 치료하고 나면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오른쪽,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납니다. 늘 주먹으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리 했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지 않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도 아프지 않네. 뭐 때문에 그러면 제자리 하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무엇을 충분하게 말하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픈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에다 억지로 힘줘서 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가 흔드는 경우

0: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똑같은 심장병 환자가 한 환자는 갑자기 밤중에 병원에 요울링에 불려갔습니다. 가서 주사를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나니까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주사를 하지 않은 분은 치아가 계속 흔듭니다. 치과방에 달려갈깡 말깡 하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입금이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는 기본으로 흔히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하신이 그러니까 발목, 발등에서 부종이 잘 생기는데요. 심장 공능하고 콩팥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콩팥 공능의 저하가 심장병은 심장병이 콩팥 공능 저하를 호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하신이 부종이 생기더니 부종이 쭉 빠지더라. 그리고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도 쉽게 놀라서 자기 절로도 때로는 옆에 사람들은 무릎 쾅 닿는데 전화벨 소리가 나는데 다 놀라니까 정상인 사람은 그건 아무렇지도 않죠. 심장병 환자가 이럴 때 쉽게 놀라게 되면 옆에 사람들은 호들갑 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심장병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선 심장병으로서 다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이런 후과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하면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아래 다리 이런 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리부처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사하면 됩니다.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이 있기 때문에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작아진다고 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반사통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를 말하는데요.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은 무엇인가? 우리 눈으로 보건대 내 주먹만한 크기가 내 심장 크기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이 근육만 심장 근육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심방의 판막, 심실의 판막,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통하는데 판막이 2개, 모두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걸 모두 해서 심장 근육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심장 근육은 누가 살려주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거기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주는 차원에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재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는데요.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진단을 받으실 때 입원했다 나올 때 진단에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판막이 이제 4개가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꽉 닫혀 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 있거나 혹은 보다도 떨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소변이 막 새거나 쓰러지는 이런 경우까지 생겨서 뭐 판막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열심히 좋은 정신만을 견지하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내와 위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연결시 공원 가도에서는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에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근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2: 그늘레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출범해 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고향에 돌아와 꿈을 펼치도록 흡인했습니다. 유리한 정책의 동풍을 타고 수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경험과 기술을 지니고 귀향해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태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고향 보답형, 기술 창업형, 학업 성취 보국형, 효로 애친형, 안거 양로형 등 다섯 가지 류형 인원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귀향 창업 꿈 실현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적극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벼문액이 처리되면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은 촌민들과 함께 벼를 심습니다. 한때 해외에 나가 사업했던 그는 늘 고향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다가 2008년 시장경제 발전의 흐름을 타고 고향에 돌아와 창업길에 나섰습니다. 2013년 해랑강반의 뛰어난 수토 환경에 의탁해 김학철은 쌀 가공 산업에 뛰어들었고 농업지원 정책의 혜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김학철의 쌀 산업 연간 수입은 30만 원에 달하며 여러 명의 현지 초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지부 인솔자로 됐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초민 조영당입니다. 수입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 돈을 얼마 못 벌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구획해 놓으니 일하기 편리해졌습니다. 때로는 간부들도 밭에 나와 우리 일을 도와줍니다. 김학철은 시장 발전의 흐름에 맞춰 각종 해농 부축 정책을 주동적으로 연구하고 경영 사유를 전환했으며 인터넷 플러스 농업 발전 모식을 적극 탐색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현지 쌀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적 판매 제약을 타파하고 활용해 질 좋은 입쌀이 상고를 벗어나 전국 각지에 판매되게 했습니다. 외지 로무 일꾼에서 창업 인솔자로 성장하기까지 김학철은 시종 온 마을이 잘 살아야 진정 잘 사는 것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동적으로 촌의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도로를 닦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촌의 주거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는 또 농업기술 강습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초민들에게 소득 증대 능력을 직접 전수하면서 전 촌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의 길로 나갔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입니다. 지금 외지에 나가 일하던 일부 농민들이 육속 고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경영해 보다 많은 초민들이 치부하도록 힘써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과 정부의 보답

0: 노력하고 서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청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2층에 들어서면 향긋하고 달콤한 커피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이 작업대 앞에 서서 커피를 정성껏 내리고 있습니다. 진동택은 일찍 해외 나가 로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타향에서 여러 해 동안 분투하면서 그는 커피 풍미를 정확히 조절하는 전문 기술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커피 산업과 문화 관광, 현지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고향 연길의 커피 소비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는 것을 본 진동택은 기술을 갖고 귀향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작심했습니다. 공청단 연길 시위와 건공 가두의 도움으로 진동택은 60여 평방미터의 사회구역 장소를 제공받고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까지 면제받아 연길시 첫 사회구역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연길시 건공 가두 연청 사회구역 당위서기 리정입니다. 이들이 연길에 남아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사회구역의 조건과 이들의 수요를 연결시켰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지만 장소가 없었기에 사회구역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내줘 이들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진동택은 단순한 모방을 버리고 한국식 커피 제조 기술과 연길의 현지 풍미를 융합해 대표 메뉴인 성류 탄산 아메리카노를 선보이며 빠르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또 커피콩 팔찌, 커피콩 액자 등 문화 창의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진동택은 주변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기능 강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입니다. 제가 연길에 돌아와 창업하려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저는 연길 사람이고 또 연길에 우리와 같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청 사회구역에 왔을 때 사회구역에서는 무료 경영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공익성 커피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구역의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이 도움과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동택의 커피숍은 연길의 특색문화 관광 소비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경로를 확장해 자체 개발한 특색 커피 음료를 주내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경영사슬을 1층 늘릴 계획입니다. 김학철, 진동택은 모두 귀향 창업해 꿈을 이루는 대표적인 례입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외지에 나갔던 연변 사람들이 정책 혜택을 따라 고향에 대한 깊은 정을 품고 연변으로 돌아와 실제 행동으로 향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창업으로 고향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근일내 주민족사무위원회는 귀향 창업 꿈 실현 브랜드 건설을 중요한 창력점으로 삼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단단히 틀어지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쌍방향으로 노력하며 정밀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향진 발전의 내생동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촌 전면 진흥과 변경지역 고품질 발전,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부유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련합니다. 향후 우리는 귀향 창업 꿈 실현에 대한 선전 강도를 계속 높이고 귀향 인원들의 경력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분투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동한 창업 사례를 통해 우리 주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창업 취업 환경이 좋고 생태 환경이 좋으며 양로 봉사가 좋다는 5대 우세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지 인원들이 고향에 돌아와 뿌리 내리도록 흡인하며 연변의 민족 단결, 경제의 질적 향상, 사회의 조화, 민생 행복의 새 장을 펼쳐가겠습니다.
1: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특색 있는 경영 모식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두에서는 상권의 발전 실제에 립각해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네 가지 질선으로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들어서면 연도의 상가들이 질서 있게 경영하고 공유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이 휴식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봉사는 상권 당건설 질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에서는 세울 수 있는 데는 모두 세운다는 피복 원칙을 견지해 상권 연합당위를 설립하고 사급 련동체계를 구축했으며 독립당지부, 연합당지부, 유동당원당지부를 령활하게 설립해 상권 당조직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또 골간 당원들을 충분히 배치해 상권의 홍색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현재 상권 연합당위 산하에는 당지부 13개의 당원 120명이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석이 림송숙입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새롭게 떠오른 인터넷 인기 명소로서 경영 모식이 새롭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동시에 조직 피복이 어렵고 치리 임무가 중하며 봉사 수요가 많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상권이 어디까지 발전하면 당건설도 그것까지 따라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등 네 가지 차원에서 힘을 기울여 당의 정치 우세와 조직 우세를 상권의 발전 우세와 치리 효능으로 전화함으로써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더 붉게 하고 새 상권을 더 따뜻하게 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당 조직이 세워지면서 상권 치리도 1층 승격됐습니다. 상권에서는 당위 의사회의와 상가 경영주 간담회 두 가지 기제를 실시해 상가 경영주 부동산 관리 측 직능 부문이 상시적으로 한자리에 앉아 경영 난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상권에서는 100명으로 모어진 자원봉사대회를 조직해 편민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공유쉼터를 종일 대회에 개방했습니다. 연도의 상가들도 공간을 내놓아 따뜻한 봉사장소를 조성함으로써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 부석이 초료영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한 후 관할 구역 여러 기업들이 더 큰 응집력을 가지게 됐고 함께 당건설 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음과 힘을 응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쉼터 근무 활동에서 각 기업은 저마다의 우세와 특장을 발휘해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양질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권의 경제 번영도 촉진했습니다. 따뜻한 봉사는 상권의 홍색 명암을 1층 빛냈고 특색 문화는 상권 발전에 내실과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당건설 인솔 성실 경영 시범 상가 선정 민속 음식 플러스 문화 체험 특색 로선 조성 등 활동을 전개하고 당원들이 앞장서 공익 사업에 뛰어들면서 진취적인 문명 기풍이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널리 형성됐습니다. 초려영입니다. 우리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는 상권의 빛나는 정치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당원의 신분으로 량질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연길이라는 도시와 연길시 당건설 사업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형상과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는 네 가지 차원의 당건설 사업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권의 홍색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0: 안도현 인민무장부에서는 일전 초모의 응한 전현 여러 향진 가두의 정령기 청년들을 조직해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는 신체 조건과 정치 소양이 우수한 신병 역량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검사 현장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검사에 참가한 청년들은 초모사업 신체 검사 규정에 따라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의무 일꾼들은 엄격한 표준과 규범적인 절차에 따라 세심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매 하나의 검사 지표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꼼꼼히 검사함으로써 근원에서부터 병력 자원의 체질을 엄격하게 파악해 신병들의 체질이 모두 기준에 부합되게 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계속 공개 투명,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대 지원 청년들의 정치 심사와 입대 전 교양을 해 올해 초모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입대 지원 청년들과의 소통 교류를 일층 강화하고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주어 이들이 군영을 더 잘 요약해 하며 더 많은 우수한 청년들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길림성공안청 심리건강기층행봉사대가 용정시 공안국을 찾아 심리건강단체시도 활동을 펼쳐 220여 명의 민경과 경무보조일꾼들에게 전문적이고 따뜻한 심리건강수업을 해줬습니다. 이는 민경과 경무보조일꾼들이 심리건강관심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이들을 관심하는 관련 조치시다를 추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층 공안 민경과 경무보조일꾼들의 정신문화생활을 1층 풍부하게 해주고 이들의 사업 압력을 완화시키며 대외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2026년 전국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농구대회 촌 BA 북부 경기구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하는 황리허진 농구팀은 최근 집중훈련에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도문시 도서관에서는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재 손끝의 동신, 무형문화재 학당 송나라 비단 수공 가방 만들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송나라 비단 문화의 활성화된 전승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파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만들기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심미 능력과 섬세한 조작 능력을 높였으며 전통 문화가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수공 가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독서 환경에서 송나라 비단을 접하고 송나라 풍의 미학을 료해하며 전통 무형문화재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장약 심리방에 대해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또 장약 심리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기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리죠.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서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고 찜질 매트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발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예. 이불이 중량이 두근대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서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오. 예.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아주 좋은 이런 제품입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인데 이런 고급 선물 세트를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걸 놓고 말하면은 러시아 야생 해삼이 선물용으로도 아주 최고의 선택입니다. 예. 본인이 드셔도 좋겠지만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0: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기시게 되면은 왼쪽이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수공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당장 심리방 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저는 이 약을 먹고 심장이 나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아무런 이상도 없이 지금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0: 예.
2: 이 약을 먹고 내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에 우리 영감이 또 녹공에 걸려서 또 심장이 나쁘겠다 해서 얘네 믿음이 있어서 인사 대주신 게 우리 영감도 지금 미네 정상적인 사는과 똑같습니다. 언제 알았던가 싶습니다. 매일 사는 좋다고 놀라댕기는 게 시사도 잘하고 잘 주무시지 어쨌든 좋습니다.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우동의 사람들이 무슨 약을 잡수기 이렇게 나는가 물어봅시다. 그래네 그 약을 알려주고서 여러 사람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서 부마도는 그 할머니도 잡수인 게 많이 났고 또 한 조이가 나왔다 한 벌 또 더 싸 잡수지 그모니까
0: 맞습니다.
2: 예, 근데 굳이 영감이 또 주사 다섯 개 했단다.
0: 예.
2: 그 약을 왜 같이 먹어도 되는가 물어봅니다.
0: 주사로 다섯 개를 한 분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꼭 이거 잡숴야 됩니다. 우리 이 주사를 다섯 개 한 분들이 심장병이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닙니다. 예. 그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그 부분을 닦아서 해결해 줬을 뿐 전반적인 심장 혈관이 막힌 걸 해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한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주사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준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그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류량이 잘 흐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꼭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주사를 한 분들한테는 복음입니다. 이 약이.
2: 내가 소개할게요. 그럼.
1: 그렇게 하십시오.
3: 선생님이십시오.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도 지금 혈압조절을 한 데서 한 20여 년의 혈압약을 먹으며 살다가 선생님 이 당뇨 신예방 강의를 듣고 이 신예방을 먹게 됐는데 이 약 먹은 게 좀 혈압조절이 영 잘 되는 게 알릴게다.
0: 알립니다.
4: 그래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이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야덟 달 만에 지금 당약 신여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잘 되죠 원래.
4: 그럼 또 나는 냉색이 여러 번 오면서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도 소리 나고 눈도 무거워서 뜨기 힘들었는데 지금 눈도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 나는 게 머리도 가벼워지니까 정신이 바싹나니 기분이 영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4: 그리고 변비가 심했는데 지금 이게 이 약 몸에 변비가 해결되었지 관절이 나빠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져서 아무리 먼 거리 거리도 지금 바쁜 줄 모른다 지금.
0: 네.
4: 그냥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이 약 먹고 있는데 이 당뇨병을 많이 고생했습니다.
0: 당뇨병 합병증에도 그렇게 좋습니다.
4: 이 약 먹어보니까 이 당뇨 합병증의 치료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맞습니다.
4: 이 약 성분을 원래 보니 해발 4,500m, 홍경천은 또 5,400m고
0: 그렇지.
4: 서장에 서장에서 이런 황금으로 불리는 약자가 네 가지가 들어가지.
0: 맞습니다.
4: 그러니까 먹어보니 확실히 약이 돌출한 게 다르게 알면서 돌출한 게 확실하게 알린다.
0: 그렇죠.
4: 내 예. 친구 여지가 예, 만나서 우리 저 식당에서 밥 먹음이 아, 그 친구는 여기 대머리를 떨지 몸도 떨고 팔도 떨고 야, 너무 용고생합니다. 그래서 예. 내가 예, 이상 저기 장약 심여방증 먹으라고 그래 권조하니까 야 그럼 나도 이거

0: 뭐 선생님과 문의하고 먹어봐야 되겠다니 지금 라디오를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1: 예.
0: 네, 선생님 그 얘기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시오. 예.
1: 예, 이렇게 떠오는 이런 분들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병입니다. 예. 이 파킨슨 병을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중인은 중풍이 한계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킨슨 병이라는 거는 대뇌 중간에 중뇌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킨슨 병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예.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 물질입니다. 예. 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가 제대로 안 돼서 머리를 뜬다거나 손을 뜬다거나 또 온몸을 또 뜬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 예, 우리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에 쏘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손을 뜬다거나 그 다음에 잿머리를 뜬다거나 온몸을 뜨는 이런 분들 또 행도일함에 용두리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이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라는 거는 그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제 생제이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치료를 해주는 그 이런 그 신경을 강하게 해주면서 신경쇠약 증상이라며 치료를 해주고 예, 신경치료를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청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 예, 하수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해주는 이런 면에서 예, 아주 그 치료작용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그러면 오늘 처리했을까
1: 예, 36과 배달 받으시려면은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당장 심내방을 먹고서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네.
3: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이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예. 이 약을 먹고서 이 선생님의 지도를 또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또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던데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얼마나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예.
3: 지금은 예, 장난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이 원래 관심병이 있어서 이 숨이 이렇게 많이 차고 또 네 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또 저기나 뭔가 잠도 안 나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멘붕까지 와서 이 말하나 웃거나 해도 저기나 이렇게 당기우고 눈이 붙들붙들 떼가지고 이 고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가지고 얘 이 약을 얘 앞달도 하고 먹었는데 얘 너무 좋아졌습니다. 위 또 저기나 뭔가 위 저기나 뭔가 개양이 있어가지고 얘 시콧물이 자꾸 올라오고 위가 쓰리면서 얘 아팠댔는데 얘 지금은 얘 그것도 좋아지고 전체 몸이 다 용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예.
3: 이 약은 얘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얘 다른 야산 약재들로 최소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얘 약 효과가 얘 다른 일반 약보다 얘 다르대다.
1: 네, 그렇죠.
3: 예, 우리 부부는 얘 이 당약 심내방만 먹으면서 얘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3: 예, 그리고 얘도 우리 남편은 얘 두자를 저기나 뭐야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검사한 결과 수치가 얘 도달하지 못해서 두자를 저기나 뭔가 못했단 말입니다.
1: 아.
3: 그래 지금 이 당약 심내방을 쓰고 있는데 얘 얼마나 심장이 좋아졌는지 얘 너무 저기나 뭔가 좋아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선생님은 예, 우리 집 저기나 두 사람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1: 하하, 그만큼 그 본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네. 좋다고 해도 본인이 선택하여야 한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3: 예, 선생님이 약이 이렇게 효과 좋은 걸 소개했으니까 그렇지요.
1: 예.
3: 예, 내 나는 예, 이 친구 친척들을 많이 소개해서 이 약을 많이 예, 모두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모두 다 효과가 예, 좋다고 나를 대비해 막 칭찬합니다.
1: 예. 그럴 수 있어요.
3: 예, 예고 활동실에
1: 어떻게
3: 하나 있는데 혈압이 너무 용색이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겨울이나 여름에나 아까

0: 가슴하고 쌍둥이에서 예, 땀이 줄줄 내린답니다.
1: 아.
0: 예, 그리고 또 심장도 예, 이렇게 영 이렇게 통쇄 난답니다.
1: 예.
0: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는지 해서나 드립니다.
1: 예, 이 혈압이 영 낮고 또 조금만 움직이면 그
0: 예,
1: 겨울이나 여름이나 예. 계속 그 아가슴하고 뒷잔등으로 해서 땀이 쏠쏠 내려온다 잼까 예. 예, 우리 몸이 피가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진다 예. 예, 예. 그리고 이 장약신 예방 치료 범위 보면은 피를 보충해 준다고 딱 적혀져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 심장이 펌프 기능을 강화해 주면은 이 혈액 순환이 예. 잘 되면서 또 이 혈압이란 또 잘 그 일어나신 분 들 아, 해결을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리고 예.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아, 예. 혈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 소홍화라든가 황기라든가 아, 당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혈액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그리고 이 예, 예, 이런 분들이 이걸 보충 이 혈액을 잘 보충해 주면은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여기서 예. 조금만 움직여도 아가슴하고 뒷잔등으로 예. 해서 땀이 잘잘 이렇게 나는 이런 분이 그 이 땀이라는 거는 심장액을 말하는데 심장이 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예, 진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예. 심장이 기하고 심장이 예, 진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돼요. 이런 분들은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이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당귀라든가 소목, 천궁, 아, 소홍화 이런 아, 그것도 홍경천이 들어갔고 지룡이랑 예, 예, 또 황계도 들어갔고 이래서 아, 이런 증상들이 또 점차적으로 나사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심장이 통쇄난다는데 심장이 예. 이렇게 통쇄나는 거는 협심증에서 심교통이 예, 네. 이런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심교통 이게 협심증 다 한 가지 말인데 예, 네. 심교통을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그 약과기 치료범위에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분한테 맞습니다.
0: 예, 맞는 땀은 예. 배달받아 쓰겠다.
1: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되는데
2: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정말 상수위에 서약 혈압약 못 먹어서 아, 그렇게 고통스러워 살았습니다.
1: 예.
4: 예, 그러다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리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아,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좋죠. 예.
4: 예, 그러니까 나 야섯 달 만에 장약발 신호 먹는데도, 아,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 그러고도 나는 예, 경동의 오른쪽 방콜에서 항상 거짓말하다가, 예, 이 심내방 넉다바 먹고 검사를 하니 방콜이 없어졌습니다.
1: 그, 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4: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야, 기분이 좀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그리고도 옛날에 심장이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에, 아, 앞뒤 가슴에 무슨 속속속 찌르는 이렇게 아팠는데, 예, 뭐, 후부터 이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예, 답답하다는 게, 조금 왜, 숨이 활라오면 좀 가슴 편안합니다.
1: 예.
4: 아, 이 약을 여러 번에 나는 또 효과 봅니다, 지금. 아, 전혀 세월에도 밤섭에 자꾸 시원하지 못하고, 아, 잠 자지 못하니까 아침에 뭐에, 아, 머리 어지럽고 이랬는데, 이 약을 후부터 한 번 본 섭외내게 많아지면서 섭외 자수 좀 해줘 줄을 들었습니다.
1: 예.
4: 예, 그러 놓으니까 밤 잘 자니까 아침에 뭐에 정말 정신이 바짝 난다, 나는.
1: 그렇지.
4: 그래, 우리 효과 좋으니까 우리 집사람 같이 먹길래 이번 할 때 또 정말 다다다다 왔습니다. 고도리 먹자고.
1: 아유, 예.
4: 예. 그러네,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4: 내가 같이 학동실 다닌 친구 조금 있는데, 이 친구는, 야, 어때, 뒷장들이 거의 따갑다며 꼼짝 못 하겠단다.
1: 아.
4: 그래, 이게 어째서 이런가 또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째 이랬습니까?
1: 예, 예, 뒷잔등이 그렇게 따갑다는 거는, 예, 체내의 그, 습열이 심하고, 기혈 운행이 잘 안 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습을 빼주는데,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우슬 황계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0: 그리고 열을 빼주는데 또 담남성이라든가 또 지경 단기가 배합이 아주 잘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혈 운행이 또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죠. 예. 홍경천이랑 또 황기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아, 또 천궁이라든가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이분이 예, 그 체내의 습열을 제하고 또 기혈 운행이 잘 되게 한다면은 이 뒷잔등이 뜨거워 나는 이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아, 그러면 이번에 환대에 좀 배달받아 쓰겠단다.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1: 아, 그,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거의 20년 동안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예.
3: 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서장약이 서장 4,500m, 해발 4,500m 고원에서 자랐고, 또 거기 또 홍경천은 또 5,400m라지, 그리고 또 영황물로 불리는 네 가지 좋은 약재가 들어갔고 했거나, 아, 써보기 싶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2년 씁니다. 그런데, 예, 6달부터 선생님 기도를 받으면서 혈압이 감량하고, 다른 한 가지 방법 배합에 쓰고 했는데, 6달 반부터 그것도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완전히 어두운 미동입니다. 딱 그것도 고정됐단 말입니다, 혈압이.
0: 얼마 좋습니까?
3: 예,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혈압이 높아 놓을까, 자꾸 거기 혈압이 무슨 다른 배우고, 또 부위 올까봐 근심 많이 했거든요.
0: 그렇지. 예.
3: 예. 그리고, 다발성 뇌경색이 생겼으니까 자꾸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기억력도 없고 이랬는데 아침에 뭐등시 바싹 나는 게 알기고 네. 그리고 또 그 위궤양이 있으니까 위가 계속 쏙쏙 찌르고 뭐 먹으면 내려야 해가고 얼굴이 계속 나고 더불어 가게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고 밥은 미네 못 먹었다만 소화해야 되니까 근데 밥은 지금 어서는 아, 옛날에 두고 배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0: 아, 훈련 좋아진 거죠.
3: 네, 예, 완전히 좋아지고, 예. 또 활동도 나가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와서, 우리는 부부가 같이 쓰라고 배달받아 왔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예. 우리 또 활동실에 친구로 소개해서 지금 이미 쓰고 있는데, 그 집은 남편은 관심병이고, 이 여자는 또 고혈압에 이 또 아이 좋고,
0: 예.
3: 이 관절도 아이 좋고 이랬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에 여러 가지로 예, 다 효과가 보기 시작한다며 이번에 나눠도 인들 활동이 좋으니까 이렇게 쌌는데 저도 생각이 좀 싸워서 오, 잘 싸겠다며 두려워서는 계속 이거 잡수며 건강 찾겠다고 용도 왔습니다.
0: 아, 예. 그렇게 하시라 하십시오. 부분 보고 예?
3: 예, 예. 예.
0: 전화로 예. 하고 됩니다. 예, 이사일.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시오. 예.
4: 예. 우리 남편의 예, 30년 넘어 예, 혈압 약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 혈압이 엄청 안 됐습니다.
0: 예.
4: 그러다가 저리 예, 그래도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0: 예.
4: 고생이 방법이 없을 때다. 무슨, 어떻게 뭐, 아무리 애원이 했대, 무슨, 어디 무슨, 제거 방법이란 게 어디 밀방이 없을 때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예, 하고 돼서, 그래서 집에 누워있고, 그런 점이 자유롭게 할 정도 못하고 이랬댔습니다. 제 자체로, 예. 그러다 어느 때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심내방이, 이게 예, 중풍당 치료한다니까요. 예, 구약에 예, 쓰기 시작했는데, 예, 혈압이, 예, 처음에는 예, 그렇게 모르겠던데, 이 장내방 쓰고, 그 다음에 이 혈압약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예,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예, 이렇게 예, 알려주는 데 딱딱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온종됐대다. 그러던 게 예, 차차차차 나선 게 지금은 오전에 2년이 거의니까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6달 되니까 나 예, 혈압약을 끊게 되니까 나 예, 정말 좋아지대다. 예. 그 다음에 이 장내만 먹어도 예, 혈압이 온종 잘 됐어요. 지금은 너무나 잘, 저기나 하고 변비서 그래된 게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소변을 못 넣어서 그래된 게 소변도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 잠 잘 잔다 그래고 예, 밥도 잘 먹고 이란다. 예. 심장이 나빠서 예, 그저 헐떡헐떡 하던 게 지금은 예, 까딱 그런 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얼마나 좋다는 거 우리는 설명하고 우리는 이 약만 먹습니다. 예. 우리 아빠도 예. 나도 그래 심장이 나빠서 예, 이게 밤을 못 자고 신경질 많고 심장 팔딱팔딱 주고 등대는 매겼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위에서 그랬는데 이 약 먹고 어디 팔팔했는데 알다니는데 없습니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0: 아, 예.

0: 특히 얼굴에 이가 연탄성이 나와서 얘 나 먹으면 늙으니까 나 이제 신진대사 아이 돼서 이랬던 게 지금은 이 얼굴이 밝아서 안개의 증상 썩을이 피시하기 때문에 영타탈해지고 고바졌다고 사람들 다 말합니다. 예.
1: 순환이 잘 되면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나 이야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법이지요. 예,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얘기하고 합니다. 예, 근데 어머니도 우리 활동할 때 사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약만 먹고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나 시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 남편이 지금 예, 노공이 걸려가지고서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빠나고 예, 이게 바로 예, 그런 자리를 못하고 근데 거기다가 줄자리에 예, 두 개를 했답니다. 예. 근데 밥도 잘못 먹고 얼빠나고 바로 몸을 못 쓰니까 나 우리 신이 영 불편해서 힘들어 죽겠답니다. 그래서 내서 아 기어도 좋은 거 보면 모르는 거 하고 이거 빨리 쓰라고 그래서 전번에 배달 받아서 예 선생님과 물어보고 썼는데 차차차차 지금 똘똘해지고 있답니다. 좋아지고 있답니다.
1: 아, 노공이라미 그게 좋아지면서 예, 그러는 그 좋아지고 있는 게입니다. 그게 예. 노공이
0: 아, 우리 좋아지는 게 어째 그 사람이라고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예. 빨리 바짝 쓰라고 이랬습니다. 한두 번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제 예. 거의 2년이 된다고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만 먹어보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배달 받겠답니다. 예. 예. 좀 또로로 해가지고 났으니까나 예. 바짝 쓰겠답니다.
1: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심장 질환과 뇌혈관이 막혔거나 뇌혈관이 터졌거나 해서 일으키는 질병을 아, 그 심리혈관 질병이라고 하죠. 예,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에서는 우리 몸에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심장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예, 예, 심장 근육 세포라든가 영양물질 이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경상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초조해나면서 가슴이 답답해납니다. 예, 예, 피로할 때는 심전구의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 부위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나타나죠. 예,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아, 가슴이 답답해나는 이런 감이 납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누워있는데도 또요, 숨이 차면서도 가슴이 답답하죠. 예, 식사를 한 후에도 또 팽창감이 나타나거나 식은땀이 많이 나고 또 가슴이 답답해 납니다.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숨이 많이 차면서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신체 일부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정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격동된다거나 할 때도 쉽게 또 그 가슴이 짜릿짜릿해 나면서 또 왼쪽 가슴이 또 답답해 나는 이런 감을 느끼고 예, 심혈문란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 관심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시어상간유를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심장병이 아주 중해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 마지막에는 엄중하면은 심장지약까지 넣어야 됩니다.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는 데서 또 아주 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장약심리방이 그럴 때 이런 장약심리방을 써줘야 됩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살다 보면 마음이나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라고 하네요. 자존감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타인에게 휘둘려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있는 그대로 유일한 내 모습을 사랑해주기, 평소보다 에너지가 필요했던 하루라면 내가 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다고, 누구보다도 정말 잘 해냈다고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볼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웃음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자, 아들 자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모가 서로 자기 아들을 자랑합니다.
1: 우리 집 아들은 정말 천재예요.
0: 할아버지 목소리네요. 자,
1: 우리 아들은 정말 천재예요.
0: 어제 벽에 잠자리를 그렸는데 이 아내가 몇 번이나 자보려고 했잖아요.
1: 그게 무슨 대단한 건가요? 우리 아들은 이 바닥에다 뱀을 그려놓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문도 벽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0: 할아버지 둘이 대화하네요. 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털이 가장 부드럽다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잊을 수 없는 선물. 소강이 전학 가기 전에 반 전체 학생들이 익명으로 이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명은 여의봉, 한우말로는 루이 찡구박을 사서 선물로 줬습니다. 자, 몇 년 후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명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줬던 여의봉 아직도 혹시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소강이 격동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한테 맞던 그 여의봉이 내가 준 거였어. 이런. 선물이 이렇게 쓸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 열어봅니다. 해리는 상품을 가득 싣고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길을 가던 도중에 똑같이 행상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보게 친구, 해리가 외쳤죠.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파나?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농약이야! 농약이네! 그러자 이 해리가 말했죠. 그럼 당신이 먼저 가게.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당신 뒤에 따라가게 돼. 내가 파는 건 묘미거든. 참 못된 농담이네요. 참 못됐어요.

0: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찾아 리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죠.
1: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신 겁니까?
0: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1: 더 이상 아내의 나쁜 버릇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요.
0: 그러자 변호사가 또 물었습니다.
1: 그럼 이 아내는 밤에 뭘 하는데요?
0: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죠.
1: 술 마신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0: 참 어이없는 남편이네요. 느끼기가 하시는 남편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부터는 좀 일찍 들어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좀 단란한 시간을 보내시거나 어떨까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내보다 더 좋을까요? 자, 더 좋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에는 집으로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이어서 오늘이 다섯 번째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회사 앞에 한 잘생긴 남자가 큰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 직원이 머뭇거리며 나와서 얼굴을 붉히면서 꽃다발을 받은 뒤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 여자네요. 좀 어떻게 할까? 아,
1: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갈까요?
0: 그러자 그 잘생긴 남자는 능숙하게 영수증 한 장을 꺼내 그녀한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2: 그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오늘 배달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 참.
0: 자, 그래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자, 여성분이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랑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사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재미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84년에 자, 청도에서 중국 가전계 냉장고 대표 기업 하이얼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부채 147만 원에 달하는 파산 직전의 조그만 공장에서 시작해 현재 년 매출 4천억을 넘어서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하이얼은 40년에 걸쳐 놀라운 창업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자, 이 역사는 한 기업의 성장기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꼴등에서 선도로 나아간 생생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하이얼의 창시자 장서민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84년 12월 26일 35세의 장서민이 청도 냉장고 공장의 공장장으로 파견됐습니다. 그가 맡은 곳은 직원 600여 명의 빚이 자산을 초과한 파산 직전의 조그만 동네 공장이었답니다. 공장은 이미 147만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자, 그전까지 이미 3명의 공장장이 연이어 사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부임 직후 생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장서민은 13개 조항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공장 작업장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규정이지만 그만큼 당시 공장의 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하이얼 식구들은 힘겨운 창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국가에서 기업들이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장서민은 이 기회를 잡아 독일로 시차를 떠납니다. 독일인들이 품질을 중시하고 태도가 엄격하며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4성급 냉장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그는 독일 리버헤르사와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해 기술을 도입하고 또 가동을 시작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이얼이 창업의 첫 포물을 힘차게 연 순간이었답니다. 1985년 하이얼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부 사용자로부터 하이얼 냉장고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서민은 즉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창고로 가서 검사한 결과 400여 대의 냉장고 중 76대에서 작은 흠집이나 요철 등의 품질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물자가 부족하던 시설 냉장고 한 대 가격은 1,760여 원으로 일반 노동자의 2년치 월급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가 있는 냉장고를 직원들에게 싸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서민은 어렵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렸죠. 모두 다 때려 부수자는 겁니다. 게다가 누가 생산했는지 그 사람이 직접 내리치게 했습니다. 냉장고를 부수는 현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너무 아까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장서민은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오늘 이 76대의 냉장고를 팔도록 허용한다면 내일이면 760대의 이런 제품이 생산될 것이고 그는 직원들의 품질 의식을 깨우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랑 함께 하율이 창시자 장서민의 창업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같은 해 국가에서 기업들이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했고요. 자, 장서민이 기회를 잡아 독일로 시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985년 하율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자, 냉장고를 부수는 현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안타까워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는 결연히 냉장고를 품질 저하가 있는 냉장고를 때려 부셨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기업사에서 고전적인 사례로 남아있답니다. 결함 있는 제품은 곧 폐기물이다라는 이 관념이 모든 하이얼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겁니다. 3년 후 하이얼은 중국 냉장고 업계 최초의 품질 금메달인 국가 우수 제품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이얼의 국제화 길은 전설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990년 하이얼 제품이 처음 독일에 진출했을 때 독일 유통기업 업체들은 중국 브랜드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이얼 직원들은 하이얼 냉장고와 독일 냉장고를 함께 두고 라벨을 떼낸 뒤 추첨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냉장고는 하이얼 제품이었죠. 현재 하이얼 브랜드 가전은 전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15년 연속 세계 대형 가전 1위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하이얼이 40년을 되돌아보면 장서민이 성공한 기업은 없다. 시대를 타는 기업만 있을 뿐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즉 변하는 것은 시대에 맞춰 따라야 하고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수하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규모가 아니라

일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열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

턱골 모혈 괴사, 척추 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기타 병원들하고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분명히 어디 가나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특색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가 무엇인가 하면 면역각성요법하고 그리고 부강주사요법. 이 면역각성요법이란 전신의 면역을 억제하고 증상만 다스리는 전통 치료 방식을 탈피해서 휴면 상태 면역세포를 활성해 줌으로 해서 면역이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인체 면역세포는 전부 다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90%의 정도는 휴면 상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를 각성한다는 말이가 면역각성요법입니다. 예, 이 면역각성요법을 통해서 일반 만성질환도 물론이지만 자가면역질환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예.
2: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1: 예.
2: 원래 이 요새 반투수가 좀 심해 졌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 뭐 원래 치료를 좀 닭대부터 받아보는데 효과가 그렇게 아니죠. 근데 이 현대병원에서 지금 두 번 치료를 받은 게 이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예.
2: 조금만 이 서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이 허리가 또 아파서 굽히지 못하고 이리 좀 돌아서 영 힘들었대는데 지금 치료를 받고 허리가 좀 시원합니다.
1: 예.
2: 뭐 앉아있어도 그렇고 전 서있어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게가 좀 편하고 좋습니다.
1: 예.
2: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가는데 우리 친구가 있는데 자꾸 이 귀 안에서 무슨 전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이 머리가 되게 얼리 아프답니다.
1: 예.
2: 그래갖고 이런 증상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게 내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나 물어봅니다. 이제 담을 해달라고 해.
1: 예.
2: 될 수 있는가고 해.
1: 맞습니다. 예. 현대병원은 특별히 다른 어떤 곳에서 치료해도 낫지 않는 병, 또 이같이 퇴행성 질환에 그분도 연세가 이제 중년 이상이겠죠. 예. 예.

0: 예, 예. 노인입니까?
1: 아닙니다. 이제 64고 됐습니다.
0: 예. 그 전에는 60이라 하면 아주 노인으로 봤지만 지금은 예,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우리 인체는 예, 벌써 각 기관에 세포가 다 노화돼서 그래서 이 귀에서 소리 나는 문제 특별히 혹시 기저질환으로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같은 게 있으면 좀 더합니다. 그런 병이 있습니까?
1: 혈압은 좀 높다 합니다.
0: 네, 이런 기저질환과 그리고 또 귀 안에 예, 이런 그 세포의 노화로 인해서 귀에서 자꾸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예? 예, 그런데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어려운 병들에 대해서 예, 부강수사료법으로서 치료해 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예약하고 우리 둘이 지금 그러니까 내일 가도 되지요?
0: 예, 일렬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병 봅니다.
2: 아,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그 시질이 있어서
0: 예.
3: 내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 받았습니다.
0: 예, 한번.
3: 예. 그래 그 출혈도 있고 이 피가 나면서 홍해서 그래 예. 고생하다가 그 저 현대병원에 한번 맞았는데 효과가 지금 예 어떤 출혈도 없다만 합니다.
0: 네.
3: 아야 까이도 까이게 내일 어디 여행하다냐.
0: 아 예. 1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흥거머니의 당뇨 종합을 인해서 혈당 혈압 조절이 받아 아이돼가지고 그리고 하신이 지내서 유리처럼 박자박자 갑니다. 그리고 매격지 해서 어째 무슨 약이나 써도 청약 써봤다 뭐 댄디를 해봤다 그러는 것도 미도수도 맞고 어제 싼 것도 다 먹는데 혈당 조절이 해야 됩니다. 당뇨 종합을 인해 그렇다는 게 영 고통스러워한다. 그래 현재 병원에서 그런 부강주사로 치료한다는 게 되는지 해서 내 문의한다.
0: 아, 이분이 확실히 여러 합병증이 왔습니다.
4: 예, 예. 30년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또 어떤 분들은 혈당이 조절이 돼도 합병증이라는 거는 이게 당뇨가 그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전신에 온몸에 합병증 일으키는 게 당뇨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다리도 붓고 하니까 콩팥이나 심장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그 나타난 증상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현대병원에가 치료하면 이 당뇨 이 근본 원인 이 이거 다스려서 혈당치도 공제해 주면서 치료합니다. 예, 특별히 예, 췌장의 기능을 다스려 주는 치료 예, 예, 이런 치료이기 때문에 아마 딴 곳에 치료 받아봤겠지만 예, 확실히 다르다는 거 이제 치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 예, 그러면 내일 예약하자.
0: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손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저는 이 무릎 태양 관절염을 해가지고, 예, 이게 저는 한 7, 8년이 됐다.
0: 아.
5: 그래서 이 한 달 다리 지금 온 달 다리는 쓰기 완전 힘들어서 예, 집행이 짓고 얘기입니다.
0: 네, 그런 정도면 좀 중합니다.
5: 예, 그래서, 돌아다니면 뭐, 침도 많이 맞고, 뭐, 역세짓 했는데, 예, 뭐, 효과 없습니다. 그나. 그래서, 네,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이제 한번 받았습니다.
0: 예.
5: 한번 받았는데, 예, 지금 이 근에는 완전히, 예, 이 아프던 게, 통제다는 게 완전히 멎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0: 예.
5: 아, 저런 건 조금 지나가, 이렇게, 뭐, 주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게 되면, 뭐, 통제 나가도, 아니, 해나 통제 나가도, 진통제를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이 현대병원에서 부강수사료법을 딱 했는데, 한번 했는데, 지금 요 시간에는 되게 편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내려갔다 오고, 조금씩 움직여 활동하고 와도 아프지 않습니다. 집행위를
0: 짚고

0: 만회할 정도면 이거는 큰 병원을 찾아가면 무조건 수술하러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으면 그때 한 번 그냥 갔거나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수술은 못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보험적으로 그냥 치료해 보겠다고 이래서 사고에 돌아다니고 돈도 많이 팔고 역시 이제 했습니다.
0: 그렇겠죠. 예.
1: 효과는 못 봤는데 이번에 눈발이 해제돼 보내서 이거 와서 의료법이가 한 번 딱 했는데 지금 효과 있어가지고 아, 이 심하게 내년부터 이제 심하게 되었네.
0: 네.
1: 그래서 치료도 아무래도 그랬더라네. 이 중화과나 아무래도 세 번 이상 받아야 된다고.
0: 네, 적어도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1: 네, 그래서 그 세 번 이상도 예산해라 그랬더라.
0: 네.
1: 네. 세 번이든지 네 번이든지 어쨌든 다섯 번이든지 치료 완전 정말 결정까지 나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이랬습니다.
0: 네.
1: 예약하는데 내일 또 갈 시간이 됐습니다.
0: 먼저 치료 한 다음에 열흘 넘었습니까?
1: 네, 열흘 넘었습니다.
0: 예.
1: 네, 전화하고 가야 되니까.
0: 네, 전화해야 예약이 됩니다.
1: 오늘은 전화 안 되죠?
0: 네, 4시 전까지. 예.
1: 네, 내일 하겠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우리 집에 지금 뭔가 남편도 지금 뭔가 뭐 허리 내성 고생하고 있습니다. 엽수간판 탈출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나 전에게 이 허리 아파서 둘러 눕기도 바빠하고 이 반사기 눕기도 힘들어하고 나보고 앉아있기도 힘들어합대다.
0: 네.
3: 그래 또 걸자면 멀리도 걸지 못하고 가다도 또 쉬고 이래 다리는 줄이 꺼진 건 조금 나는데 알아 허리 다, 아, 허리가 댕겨온단다 자꾸 이렇게.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무거운지 못던데 내가 같이 다녀도 아이, 뭐, 채소 같은 것도 못 두고, 그, 뭐, 다꾼 같은 것도 못 두고 다닙니다.
0: 아, 들지 말아야 됩니다.
3: 예.
0: 예.
3: 성대로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방송 듣고 선생님이 강의 안에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주사제법 두 번 받았습니다.
0: 아, 두 번, 예.
3: 이게 요즘엔 이제, 안 되는 게 바로 허리 커, 술 쟁둔답니다.
0: 예.
3: 많이 났습니다, 조금. 진행형 떨어지는 것보다 많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0: 예, 나서야죠, 예.
3: 예, 선생님 하는 말에 한 번 더 오라면 이랬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갈 날짜 돼서 지금, 내일 뭐, 열두
0: 날이 됩니까?
3: 예.
0: 아, 예.
3: 그래, 가려고 하는데 갈 때, 우리 시동생에게 내가 물어보랍니다. 우리 시동생이가. 이 어깨 경추병이 자꾸 터진단다. 예?
0: 경추 목뼈인데. 예.
3: 예. 예, 그게 어제 범위가 너무 그래서 아마까지해서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어제 그게 또 터진다며 자꾸 터진단다 그게.
0: 맞습니다. 그런 치료 가지고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뭐 침을 맞거나 예. 뭐 파스 붙이거나
3: 예.
0: 예 부항하거나 그래서 났으면 예. 뭐 아플 사람 없겠는데 잘 예. 되지 않는 병입니다 확실히. 예.
3: 그래서 한번 그 내보고 물어봅니다. 한번 아줌마 물어보라고 해서 그 가문들이 내 형님이 데리고 가겠다 미랬대다.
0: 예.
3: 그래 되겠는 간에서 그래 그랬다.
0: 그 여수간판 탈출도 경추병도 이게 다 예. 척추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3: 예, 맞습니다.
0: 예, 이런 병은 연길시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으로 확실하게 다른 병원이 치료하고 다른 특점을 보입니다.
3: 네, 예, 그러면 내일 같이 가려고 두 분을 예약하기시오.
0: 네, 예,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예, 홍방량사 환자입니다.
0: 예.
4: 처음에는 이 콧등 중심부터 얼굴에 이래 나비 모양으로 빨개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얘 막 딱지 앉아서 얘 그거 이렇게 긁으면 막 피도 나고 그래.
0: 그렇죠. 예.
4: 굉장히 또 머리에 귀에까지 막 퍼지면서 야, 세게 갈았습니다. 막 피 터지게 해서 막 긁습니다. 그러던 게 또 머리도 막 많이 빠지고.
0: 예.
4: 그 내내 또 입안도 헐어서 얘 밥도 잘 못 먹습니다.
0: 그렇죠. 예. 관절은 아프지 않습니까?
4: 관절은 예, 조금씩 아파나도 그래도 이 관치는 그런데 이 발가락하고 손가락 그 주위에도 이제 지금 예, 죽어가면서 또 오른쪽처럼 세게 차가고 예, 그 정도고 이제 지금 용심합니다. 그래 병원 가면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고
0: 없다 합니다.
4: 예. 예, 계획설로 그 내 항복용한다. 야, 고생도 지내하다 지금 예, 포기한 상태에서 실수까지 다 이랬는데 현대병원에서 하도 이 난치병을 다 치료한다는 소문 듣고 예, 이렇게 전화한다.
0: 예.
4: 그 주사료법으로 이 예, 홍발양상 이 병도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난치병도 정말 치료 효과를 보상할 수 있는지 그래 물어본다.
0: 아, 지금까지는 그냥 그 격소 그 약을 바르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4: 또 약 먹는 것도 있고 바르고 좀 하다가도 예, 또 보지모 전쟁도 심하게 도시고 예. 어서는 완을 좀만 쉬신 거지 이렇다.
0: 그렇죠. 아른저수는 오래됐죠. 예.
4: 오란다 몇 년 된다.
0: 예.
4: 지금 전쟁이 반복하는 게 전쟁 심하게 해서 지금은 완을 지금 지내보는 한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이 소문 지금 잘한다는 난치병 잘한다는 소문 듣고 한가다 희망 지금 걸고서 지금 한번 치료해볼까 하고 문의합니다.
0: 예. 맞습니다. 이게 홍반낭창 하면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 그러나 외국이나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에서 격소 고약이 이거 처음에는 적게 쓰다가 점점 더 많이 쓰게 되고
4: 네,
0: 예, 그래도 또 안 되니까 그 면역 억제제 예, 이런 것도 쓰면서 그래서 현상 유지 더 하지 않도록 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자가 면역 질환, 예, 즉 몸이 면역 기능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예,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시 현대병원은 두 가지 예, 특색 치료 있는데 이 치료가 없다면 예, 뭐 치료한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뭔가 이게 그래서 거치다 증상만 공지하는 이런 치료에서는 그건 아무래도 재발합니다. 예, 그런데 이 면역 각성요법이란 이 표면에 피부에 조절도 해주지만 주약에는 몸의 자체 면역 기능을 예, 회복시켜주는 방법, 예, 이게 다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홍반낭창도 또는 그 외에 잘 안 되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사실 한 가지 아닙니다. 많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이런 건선이라든지 소보짐도 그렇고 뭐 이게 다 그 잘 안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지금 제일 난제병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 말씀대로 희망 걸고 그 치료 받아봤으면 합니다.
4: 예, 희망 걸고 지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0: 네.
4: 그래 전화를 하고 가야죠.
0: 아, 전화해야죠. 예, 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가 확실히 문의도 하시고 예, 어느 때 오시면 된다 이런 것도 다 답을 받고 예, 그렇게 치료 받으면 됩니다.
4: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5: 저는 나열을 때 풍수성 관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이 좀 뭡니까 나쁜 데서 떨어진 게 허리를 예, 다쳐서 허리 꼬부리고 아파서 예, 그다음에 허리 꼬부리고 몇 년 동안 댕기거나 이 다리까지 아파서 예, 현대병원 가서 수술해랍니다.
0: 예.
5: 수술하지 않고 이 방송 듣고 예, 현대병원에 가 치료했습니다.
0: 예.
5: 치료한데 이 다리도 예, 허리 꼬부리고 이럴까 근데 그다음 또 나무 그거나 예, 풍성관절이 있는데다 어릴 때부터 있는데다 나무 그것도 왼쪽 다리 있고 안쪽을 해서 풍성관절까지 왔어요.
0: 예.
5: 안쪽을 해서 또 용색이 아픈다.
0: 예, 연골이 다 다스려서 예.
5: 예. 근데 현대병원에 가 치료한 게 이전에 많이 나가서도 술 아프고 허리도 있어서 많이 그만다 폐졌고 예. 그다음에 매일 충격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이전은 못 내려갔습니다. 계속 집안에 앉아 있었는데
0: 예. 이게 오르내리기가 그게 좀 불편한 그 할 때 옳습니다. 올라가는 건 괜찮아도 내려가는 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되도록 아플 때는 피하는 게 좋고 예, 좀 호전된 다음에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5: 예, 그래 이렇게 타오거나 예, 연병원에서 치료비도 또 수술한 게 또 욕만 내랍니다.
0: 그렇죠. 예, 몇 만을 단위로 해서 아마 수술비 적지 않습니다. 예.
5: 그리고 또 딴 사람도 인사 도우십니다. 또 수술해도.
0: 예.
5: 네, 딴 사람도 수술한 거 봤단 말이지. 수술 아약이 잘했습니다.
0: 예.
5: 예. 우리 아래 적지 맞으면 또 내가 비슷한 허리 아파서 예. 그 내일 가겠답니다.
0: 예.
5: 내일 아침에 그 예약 전화를 예약하면 됩니까?
0: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네, 대단가.
0: 예, 맞습니다.
6: 예, 선생님, 저기, 우리 동생도 예, 무릎이 할머니 와서 예,
0: 예.
6: 물이 여러 번 탔댔습니다.
0: 예.
6: 한쪽 무릎이. 그리고 예, 부쉈습니다.
0: 예.
6: 좀 변했다 하고. 어서는 이게 몇개 된다. 예, 이것도 치료할 수 있는가 하고 담은 안다.
0: 그게 바로 무릎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뭐 류풍수 관절은 없습니까?
6: 류풍수 관절은
0: 류풍수 관절
6: 류풍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이 그 집이 그 집이 그때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이 부어나면서 물이 없대다.
0: 무릎이 치워서 그렇게 물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추웠던 사람은 다 물이 차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무릎이 우선 연골이 손상받고 뼛조각도
6: 있었댔습니다. 이미 무릎이 관절이 있었댔습니다.
0: 네, 무릎 관절염이 그러다가 어느 때 연골이나 또 뼛조각이 유리대에 떨어져 나오면서 그 주변에 활막 같은 데다 자극을 주면 활액이 분비가 증가하고 물이 찰 수 있습니다. 또 그 물을 빼면 또 생깁니다.
6: 예, 그렇습니다. 예. 병원에가 뺄까. 예.
0: 그러니까 연결시 현대병원 치료에 그거는 다른 곳에처럼 증상만 공지하는 치료에 아프면 지통제, 물이 차면 물 빼고 이런 치료인 게 아니라 예. 이다 연골이 손상되고 뼈도 노화되고 예. 예, 활막이 이미 섬유화되고 이런 여러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공지하는 치료에서는 언제든지 재발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병원 예, 265-2120에다가 전화 연락을 하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6: 예,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이 뛰어지고
0: 예, 4시 전까지.
6: 내일 예. 탐문하고 내일 가서 한번 선생님 된 다음 치료를 가봐요. 예.
0: 여러분들이 모두 무릎 관절염 치료에 그 효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6: 네.
0: 예, 그러니까, 예. 한번, 나도 왜 안 되겠는가, 예. 될 수 있다는 예. 생각으로. 그래서 어떤가 보사 생각으로 치료하면 안 됩니다. 예.
6: 예. 예. 그러면 내일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말씀하세요.
7: 예, 할머니 앞으로 자꾸만 이래서 뭐, 예, 허리 꼬부라들어 그랬던 할머니 두 번가 치료받았는데 허리를 이전에 예, 많이 펴졌습니다.
0: 예.
7: 어떤 예, 막 땡길 아이지구도 예, 예, 걸을 수 있단다.
0: 예.
7: 예, 그래서 내일 가는 날이 돼서 내일 가면 세보이란 말입니다. 그래, 내일 가는 날 돼서 까다로 그린다.
0: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8: 병원 밑에서 내일 도랑을 타다가 어린간판에 대배식이 무릎이 떡해서 어린간판에 딱 대었는데 그때 시기 아프니까 약 썼습니다. 무슨 붙이는 거.
0: 예.
8: 고액이 나면 붙이는데 그때는 별로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오래되니까 다시 그 무릎이 지금 아파서 예.
0: 네.
8: 무릎이 찍고 다닙니다.
0: 예.
8: 그래 이 현대에서 판소들을 치료를 잘한다 하니까 전번에 가서 한번 치료하면 효과가 있고 나면 아프지 않는다 예. 아프던데 아, 그래 가서 지금 두 번 더 치료하자고 그랬다.
0: 네. 첫 번 치료의 효과는 알립니다. 예. 그러나 그같이 좀 엄중하다 할 때는 적어도 세 번 치료가 소요됩니다. 예. 무릎 관절은 이게 특 특별한 이유 없어도 나이 들면서 연골이 자연적으로 닳으면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과격한 운동이나 노동일 아주 심하게 했던

0: 사람들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1652120에다 전화하시고 가면 됩니다.
1: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말씀하세요.
3: 깜짝 우리 아줌마 한 분인데 지금 진단받은 게가 뭐 희망왕 뭐 색소변세라는가?
0: 네.
3: 네, 치료를 지금 하는데 그게 잘 말, 해바라는 말 듣지 않아가지고 한번 힘들게 우리가 예약에 좀 치료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0: 이 원래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실망, 실명은 하지 않았습니까? 아,
3: 이 실명은 아예 됐습니다.
0: 실명 빨리 오는 병인데.
3: 아.
0: 예, 그리고 유전적인 병입니다, 이게.
3: 아.
0: 예, 뭐, 직접 부모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네. 부모 그 위에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있어도 이건 유전입니다.
3: 아.
0: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는 다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아.
0: 예, 그 아직 완전 실명하지 않았다 하면 1652120에 한번 예, 연락을 해보고 문의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예, 영길시 현대병원은 이같이 여러 어려운 병들의 난치병, 난치병이 뭔가 즉 말해서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서 치료가 어려운 병 진단은 있지만 치료 방법이 지금 확실하지 못한 이런 경우 또는 예, 어떤 경우에는 그 진단도 똑똑하지 못한 예, 이런 병들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여기에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척추의 특히 경추요추병 예, 그리고 고관절 질환 예, 예, 이런 병들 또 가장 어려운 병들이 무엇인가 예,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예, 몸이 면역이 원래는 자기 몸을 지켜야 할 대신 예, 우리 자기 몸의 조직을 공격해서 병 일으키는 이런 질환이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해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방법 예, 증상 아프면 지통제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 그보다 좀 강한 스테로이드 즉 격소 치료 또 그래서 안 될 때에는 면역 억제제 면역을 왜 억제하는가 자기 몸에 대한 조직을 너무 손상 주기 때문에 좀 그만하라 하고 예, 말리는 이런 치료밖에 없습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16기 탐구 잡지가 습근평야 중요한 걸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최고 하사를 발표했습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연인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택배업계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전국 택배 물량이 동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0: 일본의 무조건 항복 80일 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집회 시위를 진행하며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향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8월 16일에 발간된 제16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보조 능력을 최고하자를 발표했습니다. 광활한 국토와 복잡한 지리 환경, 다양한 기후 특성을 갖고 있는 중국은 자연재해가 쉽게 발생하고 자주 발생합니다. 18차 당대회의의 당주황은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을 인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에 관계되는 대사로 삼고 리념 전환, 체제 개혁, 체계 건설, 능력 향상 등 면에서 많은 포치를 하고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을 인솔해 일련의 중대 특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인명피해와 자산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세니 공인하는 것입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며 자연법칙을 존중하고 예방중심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고 계통적 관념을 견지하며 사회공동관리를 견지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합해 끊임없이 풍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은 적지 않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의 극단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세를 적극 발행하고 단점과 부족점을 보완하며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정과 사회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에 대한 관리를 사전으로 예방하고 전환시켜야 합니다. 원천 관리와 통제를 견제하고 안전회복력 요구를 국토공간계획과 재반 건설계획에 일괄되게 적용하며 자연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합니다. 잠재적 위험부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위험부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공정정비를 강화하고 중요한 도시와 재해 다발지역의 관건적 기반시설 방어 기준을 함량하게 제거하고 북방지역의 홍수방지와 침수방지, 재해방지 기반시설에 단점을 다그쳐 보완해야 합니다. 고위험부담 지역에 대한 중점 예방 통제를 강화해 기존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신규 위험 증가를 단호히 억제합니다. 반드시 중대재해에 대해 대응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저선 사고방식, 극한 사고방식을 확고히 다지고 중대재해와 위험부담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대응안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보다 더 충분하게 평가하며 업무 조치를 보다 더 주도하고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측 조기경보 체계를 건전해하고 조기경보의 적시성, 정확성, 통달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안전과 대응급을 건전하는 구도 내에서 응급지휘기제를 건전해하고 관건적 시각에 돌진할 수 있고 승전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종합구도, 과도기 배치, 복구재건 사업을 통일계획하고 자연재해 위험의 이전과 확산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반드시 중대재해 중대실인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의 지지와 법치 보호가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면에서 신형의 거국체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응급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추진하며 응급 학과 건설과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기초연구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핵심 기술 공략을 추진하며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 면에서 응급 분야의 법치 체계를 건전히하고 립법 면의 보완과 엄격한 집법을 결부시켜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의 법치화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층은 자연재해를 막는 최전선이며 기층에 착안하고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기층 응급 구조 역량 체계를 보완하고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응급 역량 건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대중을 동원해 재해를 관측하고 방지하며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에 대한 과학 보급 선전 강도를 높이고 전민의 재해 방지와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참답게 다져야 합니다.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는 여러 부문, 여러 종류, 여러 고리와 관련되기에 반드시 직책과 분업을 명확히 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연결하며 합심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책임을 다는 한편 통일과 분업의 결합, 구조화 방제 접목,

0: 상하연동을 견제하고 공동관리와 협력의 업무 구도를 다같이 형성해야 합니다.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사업을 잘 하려면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한편 발전만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며 재해구조를 중시하고 예방을 경시하는 등 경향을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교육 강습을 강화하고 각급 간부들의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힘써 제고시켜 인식과 책임,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발송한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연인수로 28억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 부문은 여객의 다양한 출행 수요에 따라 운송 업무를 정성껏 수행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철도 부문은 무한 서안 고속철도 서안 동과 시번 동 구간, 금화 건덕 고속철도 란계 동과 건덕 구간 등 새로운 노선과 역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활용하고 운송력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철도의 일평균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5.2% 증가한 11,462편에 달했습니다. 8월 15일 새벽 2시 55분 대동 남역에서 북경 북역으로 가는 D4494편 열차가 천천히 역을 나왔습니다. 여객 400여 명 중 절대 다수는 주말을 이용해 대동에 놀러가는 관광객이었습니다. 여객 장원 씨는 오전에 운강석굴을 참관하고 저녁에 대동 옛성을 구경한 후 이 열차편을 통해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길을 재촉하는 모델이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별빛 연조호, 판다 전용 열차, 장강 삼각주의별, 남방열차, 홍면호 등 브랜드 관광 전용 열차는 관광지와 호텔을 연결시키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연선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면서 철도 플러스 관광의 새로운 장면, 새로운 경영 형태를 선보이며 문화 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철도가 운행한 관광 열차는 2,159편, 그중 관광 전용 열차가 1,184편, 관광 전용선은 975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지의 경기, 전시회, 문예 공연 활동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가수팬 전용 열차, 축구팬 전용 열차 등 79편을 운행해 봉사 소비의 에너지 확대와 질적 제고를 촉진했습니다.
0: 국가우선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우편업계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274억 4천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택배 물량은 일평균 5억 5천만 건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효율은 부단히 향상하고 있습니다. 신강위글 자치구 창길회족 자치주 모리가자흐 자치현은 냉동 창고 저장 플러스 온라인 플랫폼 플러스 콜드체인 배송 일체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재 양고기, 수제국수, 치크콩 등 특색 농산물을 전국 시장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모리현 보스탄향 우편소 직원 아만 하나하티는 신선한 소고기며 양고기가 택배 서비스를 통해 당일에 원산지 물품을 타지역 시장에 배송하고 있으며 세 번째 날이면 고객들에게 배송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우선국 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부 왕학함 주임은 7월 택배 업체들이 농산물 택배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 보장 체계를 전면 승격했다고 비웠습니다. 한편 택배 기업들은 산업 수요에 맞춰 정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능형 물류 혁신으로 특색 산업의 고품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왕학함은 택배 기업들이 특색 산업 군체와 깊이 협력하면서 지능화, 일체화 공급망 서비스 능력을 바탕으로 상하류 기업의 전환과 승격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업계 종합 운송 능력과 다원화 장면의 서비스 품질이 꾸준히 향상하는 한편 산업사슬 협력을 심하고 비상 대응 능력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 택배 업계는 안정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2026년 전국 생태의 날 주제 행사가 15일 내몽골 자치구 훌룸뷰르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이 생태문명 건설 관련 중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도 생태문명 건설 성과와 생태 제품 홍보 전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전국 생태의 날 행사의 주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녹색 바탕을 튼튼히 다지자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공청단 중앙,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수리부 등이 관련 정책을 해석하고 일련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생태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기층 대표를 초청하여 생태문명 건설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 성과와 생태제품 홍보 전시가 주제 행사 현장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혜병 부주임은 2026년 전국 생태의 날 주제 행사에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 운수 구조 등에 대한 조정과 최적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국에는 전망 계획 기간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공략 단계입니다. 15차국에는 전망 계획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은 지역 간의 상호 보완과 석탄 소비 대체, 중점 업종 에너지 절약과 탄소 소비 절감 등 주요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전반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생산 총액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에 비해 17% 낮추고 비화학섬유 에너지 소비 비중을 25%로 높여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예정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0: 귀수성 혁장현 금은산 가도 금산 지역사회는 가난구제 격치 이수 지역사회입니다. 올여름 이 지역사회 주민 손성량의 막내딸 손신이 지원한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손신은 이 가정에서 배출한 네 번째 대학생입니다. 빈곤의 탈을 실현하고 세 살을 맞이하는 가난구제 격치 이수가 주민들의 생활을 개변했다면 교육은 이들의 삶의 질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금은산 서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손신은 영어책을 들고 개학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길림대학 동물의학학부에 진학하는 것은 손신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손신은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굳건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신의 아버지 손성량도 요즘 입가에 웃음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내 딸을 모두 대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손성량은 예전에는 985 대학이 무엇이고 이일대학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그나마 경험이 생겼다고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손성량은 소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2019년 가난구제 격치 이수를 시작하면서 가족은 아혈촌에서 금산 지역사회로 이사했습니다. 손성량은 당시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이주 협약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결심을 굳힌 뒤우는 다섯 자녀를 모두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성량은 아이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다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꼭 공부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꿈을 향해 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딸 손몽란이 있어 입학 통지서는 개인의 인생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의 미래도 밝혀주었습니다. 소몽라는 공부든 진정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학습 성적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날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성량 가정에서 대학생 4명을 배출한 것은 교육을 통해 빈곤의 탈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격지 이주 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은산 가도는 이미 본과생 1192명, 석사연구생 81명, 박사연구생 5명을 배출했습니다. 혁장현 교육국 교육연구실 곽봉 주임은 교육은 개인의 운명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향촌 전면진흥의 미래를 위해서 저력을 키워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봉 주임은 전현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반시설이 가장 고전한 정착지 주변 학교마다 우수한 교사진을 배치하고 동아리 수업을 개설해 학생마다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하도록 돕고 모든 아이들이 밝은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1: 8월 15일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0: 선포해서 80일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념 행사를 조직하여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선행했습니다. 9.18 사건 발생지인 려령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은 산천은 무난하고 영웅의 혼은 영원히 빛난다를 주제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대중들이 백상국수에서 펼쳐진 14년간의 피어린 항쟁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심양시 소학생 굴천락은 이 역사를 평생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단련해 장차 커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박물관은 항전 문물과 역사 전시 코스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문제에 답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시를 돌아보는 과정에 관람객들은 사고를 멈추지 않고 문답식을 통해 역사 진실에 다가서고 역사를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8월 15일 길림성 통화시의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양정우 열사령원을 찾아 혁명 선례를 주모하고 본토의 힘을 다졌습니다. 올 4월 양정우 열사령원은 관람 내용을 갱신하고 시설을 승격하고 개소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전시실은 이미 개방됐습니다. 새롭게 꾸며진 전시는 양정우의 생애와 업적을 주선으로 서사 논리를 보강하고 3개 부분 11개 단원을 통해 그의 빛나고 장렬한 일생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동아시 동참구 신참가도 사무소직은 손명연은 장렬한 역사 장면과 소중한 혁명 유물은 동북 항일영군 장병들이 혹한 속에서 홀로 또는 어깨 겪고 쌓은 격동의 세월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직책에 충실하고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오늘날의 행복한 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5진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취임식이 15일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조난동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올해 97세 남경대학살 생존자 하숙금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증서 한 장 한 장을 젊은 세대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경대학살 조난자 완가전 어르신의 손자인 동남대학의학원 대학원생 완태구는 남경대학살 역사기억 전승자 증서를 넘겨받았습니다. 완태구는 전승 증서는 선조의 당부이자 시대가 맡긴 중책이며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전승자로서 역사를 수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도록 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성 남창시 신사군 군부 유적지 진열관은 15일 열사를 명기하고 우리 세대가 스스로 강해지자 주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계 대표들이 차례로 꽃다발을 진정하고 머리를 숙여 혁명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남창시 시민 진계는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은 중화민족의 굽히지 않는 정신적 기둥이며 앞으로 분발 정진하면서 선열들의 충성과 책임의식을 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1: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유조공장이 도시 한복판의 초대형 스낵 매장으로 변신하기까지 하나하나의 몰입형 소비 공간들이 산업유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신소비 활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활력중국 조사행은 호남 장사로 떠나 이곳 산업유산이 어떻게 소비를 견인하는 활력 랜드마크로 탈바꿈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장사 유조공장 단지에서는 흙과 목질, 빛과 그림자 등 자연 요소를 산업유산 공간에 녹여낸 현대예술전이 열렸습니다. 전시장인 장사 유조공장은 1939년 설립된 중국식물 유료공장 장사판사처가 전신입니다. 공장 유산으로 남은 산업 랜드마크로서 높낮이가 제각각인 녹슨 거대형 유조탱크 12개는 통째로 보존, 보강되었으며 외벽은 이도적인 장식 없이 역사적 질감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내부는 이류 매장, 전시공간, 서점 등으로 개조되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편 낡은 건물과 담장에서 철관, 즉 벽돌 6만 장은 정리수거해 새벽으로 다시 쌓아 올리고 유행을 따른 문화창작 매장과 연극 공연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공장의 원시적 구조와 조직은 그대로 이어져 놀이, 체험, 소비가 결합된 복합

0: 공간을 조성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여유로움과 탐험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이는 기존 장소에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기에 깊은 뜻을 지니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생활의 새로운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장 1년여 만에 단지 내 일평균 유동 인원은 연인 수로 3,000명 내지 4,000명에 달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고 1만 명을 넘길 정도입니다. 산업유산이 생기를 되찾으며 장사의 새로운 도시 방문지 랜드마크이자 여가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소 공장이 역사의 온정을 담는 재해석이라면 올 4월 새롭게 문을 연 장사 도심의 몰입형 스낵 체험 공간은 관광지로서 도시 새로운 유동 인구 입구로 떠올랐습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쇼핑에 앞서 높이 2.7m의 초대형 쇼핑카드, 대형 음료병, 라면벽 등 공간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즐기기 바쁩니다. 상품이 풍부하고 온라인 쇼핑이 편리해진 오늘날 경험의 가치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대는 무엇을 샀느냐에서 무엇을 느끼느냐와 무엇을 공유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 책임자 황사사 씨는 팀은 이러한 변화를 포착해 선반을 전시 부스로 설계하고 판매장을 즐거움 체험 공간으로 승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첫달 누적 유동 인원은 연인 수로 104만 명을 돌파했고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에 들어서서는 일평균 3만 명 이상으로 평일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황사사 씨는 소비자가 끊임없이 탐색하고 둘러보며 놀람을 발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중국 식품 공급을 위한 정경식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의 잔류 소용돌이 영향으로 10일부터 하남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호우가 내려 여러 하천의 수위가 고수위로 운행됐습니다. 평정산, 허창, 주구 세 곳에서 잇따라 제방 붕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14일 밤 평정산 격편의 제방 붕괴 부분은 다시 메워졌고 10월 심야 23시 56분 허창 언릉현의 붕괴 부분도 성공적으로 복구됐습니다. 13일 심야에 발생한 주구시 전해구 가로하 동안 제방 붕괴가 가장 심각하여 붕괴 구간이 30m에서 한때는 117m까지 확대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14일부터 지속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10월 저녁 8시 29분에 붕괴 부분을 성공적으로 메웠습니다. 남북 방향 제방은 붕괴 구간이 물살의 지속적인 침식으로 거의 4배로 확대됐습니다. 붕괴 상단에는 동서 방향으로 앉은 도로교가 있어 굴삭기와 덤프 트럭의 활동 구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비상구조사업부 왕평무 부부장은 솔직히 이러한 현장 구조 환경은 과거 구조 작업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왕평무 부부장은 붕괴 길이가 117m에 달했고 기존 제방 상단에서 교량 하단까지의 높이가 불과 5m에 불과해 대형 공정 장비 진입이 어려웠으며 자재 운송이 가장 큰 난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교량 외 도로를 자재 운송 통로로 활용하여 교량에서 직접 아래로 석재를 매달아 내리거나 쏟아부어 일반적인 육상 수상 작업에 이어 공중 작업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중국 안능 구조대원들은 북경, 합비, 남령, 무한, 서안, 성도 등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위해서 달려왔고 석재 수송을 맡은 이들 중에는 주구 현지의 화물차 기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14일 오후부터 24시간 넘게 쉬지 않고 왕복하며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합봉 이후 구조대원들은 제방을 추가로 보강하고 두께를 늘릴 예정입니다. 수리 부문도 실시간 판단을 이어가며 2차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구 숨은 수자원 측정 보고센터 수량 측검과 왕해글 과장은 현재 상류 수량 상황에 따르면 사영하 조구 수문서의 고수위 운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방 순찰과 위험 점검 강도를 높여 위험 상황을 즉시 배제하고 처리할 것을 관계 부문에 당부했습니다.
0: 일본의 무조건 항복 81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도쿄에서 자발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행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전쟁 죄행을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제인사들은

0: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침략 주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군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재군사화 진척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러한 위험한 경향은 지역 나아가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은 중국에서 저지른 그 잔혹한 죄행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부 일본인들은 반성은커녕 역사를 모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에 처지에 놓이는데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침략 전쟁이 아시아 인민에게 끼친 극심한 피해는 관련 서적에 모두 기록되는데도 일본은 현재 그 역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나까지 사나이 은행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인사들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군국주의 잘못된 길을 절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립대학 아시아아프리카학원 고학연구 부원장 안드레이 페슈우는 전국 기자회 인터뷰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를 반성하고 교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른바 림국 위협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재군사화 추진에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성공회대학교 량기호 교수는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국 설치, 심판, 방위백서 발표 등 일련의 군비 확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길을 닫고 있으며 다카이치 정권의 행보는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아메리카 대학교 총련합회 리사회 이상이자 카나다 학자인 나스롱은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번 학생들을 이끌고 방문해 더 많은 카나다인들이 이 비참한 역사를 알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많은 일본인들이 이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여러 차례 전쟁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일본에서는 이 같은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정금아 김정희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종료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하게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그린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0: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요소리는 사람들은 새의 술잔을 들고 노래하고 꽃들은 대당의 봄을 춤추며 만발하니라는 부류의 경

0: 로 조롱하며 쉬지 않고 비웃더니 비난한 자들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대들의 시는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 멈추지 않으리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중국 대지 입각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할 때면 자연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앞에 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 역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 건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기치를 축혀들고 민심을 결집시키며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형상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이 같은 성회에 그리스어로 올림픽 회가를 높이 부른 천진 란만한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어린이 합창단은 태양산 깊은 곳 하북성 부평의 마란촌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림픽 무대에 오른 사람은 상냥하고 친절한 로인 등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등소람 어르신은 병으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산속의 아이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음악이 있어 산속의 아이들도 아름답고 다채로운 소년 시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음악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부평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2: 저는 우경유라고 합니다.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학과 교원입니다. 한 여름날 저는 부평현 남장진 마란촌에 갔습니다. 이곳은 언론계의 대선배인 등척의 후손 등소람의 제2의 고향이고 인민일보의 전신인 진찰기일보의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2003년 가난하고 락후한 마란촌에 돌아온 등소람은 많은 아이들이 곁에 부모가 없이 외롭게 생활하면서 과외 생활도 아주 단조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소람은 음악으로 아이들의 내심 세계를 풍부히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21일 저녁 등소람은 병으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땅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2022년 4월 8일 등소람은 북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특출한 기여를 한 개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한 사람은 떠났지만 등소람이 이루지 못한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소람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대회를 데리고 어린이들이 훈련하는 교실로 가보았습니다.
3: 대단합니다.
4: 너무 잘하네요.
5: 어린이들, 오늘 북경에서 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5: 그럼 오늘은 대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할 겁니다.
6: 이 어린이들의 평균 연령은 10살 정도이고 가장 어린 친구는 17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에 오를 어린이들의 훈련 상황은 어떨까요?
5: 남학생들 다 좋습니다. 자, 남자 어린이 두 명도 이리 오세요. 여학생들 힘내세요. 보니 남학생들은 모두 아주아주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먼저 이 세 남학생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주 잘 불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구절의 멜로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0: 어린이들은 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될 건가요?
1: 네.
0: 왜요?
1: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0: 노래 부르기를 특별히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왜 스타 가수가 아닌 음악교원이 되려는 겁니까?
1: 저도 산골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0: 음악은 어린이들의 생활을 바꿔놓았고 또 그들의 꿈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번에 부평에서 돌아

0: 모아서 어린이들의 노래를 스튜디오에 가져갈 것입니다.
1: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8월 15일은 중국의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생태 재해와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면서 각국의 발전을 일궈라고 환경을 보호할 때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원과 전문가들은 발전 도상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중국은 효과적 경도를 모색해냈다며 이는 경제 발전과 생태 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정비,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이바지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발전 이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던 영국 노팅엄대학 부교수 조너선 설리반은 중국에 올 때마다 환경 개선을 실감한다며 감개무량해했습니다. 설리번의 눈에 비친 중국의 환경 개선 배후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한 수치가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누계로 20% 감소하고 장강과 황하 번류 전 구간의 수질이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2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근안의 해역 량질 수질 비율이 2020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림 피복률이 25%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녹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르완다 환경단체인 레드스톤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창설자 그레고리 바쿤지는 중국의 경험은 장기적 안목과 혁신정신, 효과적 관리의 지도 아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과 파리 협정을 적극 관철하고 중국이 2035년 국가 자주적 기업 목표를 선포하며 여러 나라와 협력해 다국적 자연보호지와 생태벨트를 건립하고 솔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곤명 생물 다양성 기금을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시종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의 중요한 참여자와 기여자, 선도자가 됐습니다. 독일 뮌헨 공업대학 기후환경정책연구실 주임 미란다 시로이스는 일부 나라가 국제환경 프로젝트에서 퇴출할 즈음에 중국은 글로벌 환경사무에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로이스는 녹색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중국은 환경 분야의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환경과학연구를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체계, 가장 크고 가장 완비화한 신에너지 산업사슬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에너지 저탄소 장비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착실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술을 채용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녹색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화 철도는 전통적 디젤 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바로에리 쓰레기 발전소는 현지의 환경 정비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윈윈 방안을 제공했으며 중국에서 제공한 녹색 태양광 패널은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의 해안선에 가지런히 배열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브 대학 환경관리와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엘레나라 자핀 드라마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기후융자 기술 이전, 인재 양성, 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생태 환경 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이의를 갖습니다. 중국 생태 문명 건설의 풍부한 실천과 탁월한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는데 실천적 기반과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줬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행한 이 법전은 생태환경법률 30여부, 행정법규 100여 건, 지방성법규 1000여 건 등을 집대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공생하는 현대화를 위해 더 강한 법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시범을 제공했습니다. 세르비아 국가관리와 지방자치부 국무비서 프레드라그 라이치는 관련 법전은 국제환경법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며 중국 생태환경관리 체계의 성숙과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생태환경법전을 통해 생태관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기타 국가, 특히는 광범한 발전도상국이 환경관리 분야에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계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네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를 아볼리는 중국이 환경기법과 관리면에서 쌓은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법률제도를 보완하고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자 빈드라마로는 중국의 관련 경험은 공공

정책의 협동과 생태환경 법치체계를 보완하려는 국가에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0: 나 충전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족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체 발전의 길을 따라 확고히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교훈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최근 서방의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제조업, 신에너지 산업 수출이 글로벌 시장 공간을 점유하고 발전 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존재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자 애덤 토즈는 8월 초에 뉴미디어 플랫폼인 서브스택에서 중국 압박론은 가설과 그릇된 사실에 기반한 정치적 화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경제 수치에 근거해 분석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 사고에서 온 것이며 이러한 논조는 철두철미한 사기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애덤 토즈 교수는 기고문에서 2010년 미국 학자들이 이른바 차이나 쇼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미국 인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회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에 유럽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 버전을 떠들면서 중국 전기자동차가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6년 인도 학자 두 명이 미국 폴린플리시에서 이른바 중국 충격 3.0 버전, 즉 중국 압박론을 제기했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만약 관련 개념이 부분적 사실과 경제 수치에 따른 연구라고 한다면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사실에 떠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저자는 이미 일어난 일과 곧 일어날 일을 논하지 않고 전편에서 가설만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투즈 교수는 그래서 이른바 중국 충격이라는 세 가지 논술 중 중국 압박론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사실을 떠난 추측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른바 모범 경로와 비례 분배라는 두 가지 핵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애덤 토즈 교수는 관련 두 가설의 많은 허점을 까발겠습니다. 우선 이른바 모범 경로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가국이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 점차 경공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한 후 가치 사슬을 따라 상승했으며 이 과정에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에 노동 집약적 산업을 양보해 격차를 메워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즈 교수는 발전 경로는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줄서기식의 결과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 경도를 따라야 하며 이른바 모범 경도는 전혀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비례 분배입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 수출 규모가 글로벌 노동력 총량에서 점하는 자국의 비중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 투드 교수는 이런 가설은 완전히 현실을 떠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렴한 노임과 저소득 수준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애덤 투드 교수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제무역의 비중 분배는 결코 인구 규모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한 나라가 인구 규모를 통해 전연적으로 동등한 비중의 글로벌 수출 비중을 향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중국 충격의 세계 판본에 하나의 공동한 오유가 있는데 바로 고의로 자신의 발전 문제를 홀시하고 가전 방법을 다해 중국의 문제점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한 것은 제조업의 공심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정체된 것은 기술 보수와 혁신 부족 때문입니다. 인도가 중국이 이전한 산업을 접수할 수 없는 것은 내부 구조적 실패, 인프라 병목 현상 등 때문입니다. 애덤 투드 교수는 그래서 발전은 줄을 서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고 세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가설에만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강대한 중국은 단지 자신의 발전의 길을 걷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근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0: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몸의 변화도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서는 또 로인절을 맞으면서 다섯 날 19일까지 예, 로인절 특별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수관전화 예, 6과기면 한 달분입니다. 이 한 달분을 사시면은 예, 요 다섯 날 동안에는 또 한 달분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런칭 망제로 야드과거 사시면은 또 수관전화 한 달분 예, 6과거를 또 면비로 드립니다. 예, 요즘은 이 두 가지 약품을 쓰고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때문에 아, 오랫동안 간질환으로 고생했거나 혹은 예, 몸에 만성질환이 잘 낫지 않으면서 좀 독소 배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예, 이런 증망제하고 수관전항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전통의학하고 대체의학이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3대 동양의학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히말리아 산맥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다양한 자연산 이런 약초들을 배합해서 제조하는 이런 약품들입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정신하고 마음을 강조하는 점하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 기본 개념이가 큰 특징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특별히 감로장약이라 할 때에는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약품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 우리 심내혈관 질환은 이 정신하고 마음과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예, 일단 우리 감로장약을 쓴다 할 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머리가 많이 맑아집니다.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은 오래전부터 이런 독자적인 서장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또 서장 고원은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장의학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의학하고 서장 본토 의학을 결합하면서 지금 독보적인 그 장기학적 체계를 더 세우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는 그냥 머리 아프고 편두통 있고 어지름증이 자근하고 혈압조절 안 되고 혈당조절도 안 되고 예. 손발이 차고 자꾸 저리고 예. 자다가도 예. 자꾸 쥐가 나 장단지 쥐가 나고 예. 그 뭐니까 그래서 예, 그 뭐니까 감당력이 좋다는 말 듣고 지금 치수의 전수 안 하고 화신 그 후에를 이 두 가지야 그 대합해서 먹은 게 예, 혈압도 안정되니까 예, 머리도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1: 네.
2: 예, 그냥 손발 자꾸 예, 저리고 차고 하던 게 손발이 좀 따뜻해지고 예, 당장에 따뜻해서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네. 맞습니다.
2: 그래 나올까 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1: 네.
2: 예, 허가하실 때 지금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1: 예, 그 두 가지와 같이 배합하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화신커 후에는 주요하게 이 대뇌하고 주위혈관 순환 장애를 개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통하고 어지럼증 귀에서 소리 나고 불면증이 있고 예, 이제처럼 좀 이 장단지 경련이 일어나거나 예,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우면서 경력이 감퇴되거나 이런 데도 다 효과 봅니다. 예,
2: 예, 예.
1: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유튜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한 가지 저기 뭐입니까? 선생님한테 그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합니다. 예.
1: 네.
3: 예, 그 저희 그 남편 그 친구리는 그분이 그 깨거나 노친이라 합시다. 예.
1: 네.
3: 노친이 뭐입니까? 어떤 거 하면 소변이 자던데 많이 못 누구예?
1: 네.
3: 여러 차례 나가고 밤에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소변이 색깔도 아예 좋고 냄새 나고 예. 그 다음에 옆구리도 겨우고 영 아프고 이래서 예.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배우니까 무슨 뇌수산이 높다 하더란다. 예.
1: 네.
3: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아예 가고 그래서 이 여기 약 저기 약 약방에 가서 아무것도 나지 않으니까 남편하고 그러더랍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영한테 있었으면 이것은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랍니다.
1: 네.
3: 그 남편하고 그 집에 그 남편이 같이 앉아 놀다가 우리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유, 우리 집에서는 저래 가서 저기 위도 불편하고 간도 불편하고 이래가지고서 영 불편해 고생 세게 했는데 그 장약방에 그 덕끼리 그 장약방으로 찾아가니까나 약이 어찌 좋은지 저는 한 몇 달 먹었는데 뭐 씁쓸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거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나 그래 뭐 저기 우리 집에 놓침도 보내봐야 되겠다. 땀 길어들한다. 그래서 그 덕기 장약방에 보냈는데 보내니까 이 의사가 무슨 약을 처방해 주던가 뭐 전신망대하고 허술이냐고는 주더란다. 예.
1: 네.
3: 그래서 지금 한 달을 포기 먹었는데 소변 색깔도 좀 많이 연하고 괜찮아지고 예. 막 그랬던 게 많이 연해지고 그다음에 소변도 저기서보다 자수도 적어지고 수량도 좀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옆구리 겸이 아프던 것도 괜찮고 묘산에 가서 검사를 한 게 정사해라 하더랍니다.
1: 네.
3: 너무 좋아서 그래도 남편 보고 그러더랍니다. 오 저기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내 이거 한 개를 좀 먹고서 더 먹겠는데 그래도 그 집에 그 아줌마가 그 소개를 해줬는데 감사하다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1: 네.
3: 그래 이거 다 먹고 한 번 더 찾아가겠답니다 거기로.
1: 예, 좀 써야 네. 됩니다. 이 네. 허즐리냐와니가 지금 이 모든 신장 질환하고 당뇨병 하는 분들이 또 이 당뇨병성 신장병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신기능 지표가 지금 이 개선을 가져오는 이 확률이가 지금 많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염증도 제거하고, 예,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허즐리 뇌환이가 신장 보호도 하고, 신정도 공고하게 하고, 예, 소변 배출도 또 잘하게 하고, 이런 작용이가 지금 영, 예, 뚜렷하기 때문에, 예, 이제처럼 두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예, 소변이 문제 있거나, 예, 또 몸에 독소가 많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3: 이 아주머니가 자기 그 좀 많이 낳고 꽃을 볼 때까지 쓰겠다면 영 좋아하더란다.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를 올려달라고.
1: 예, 망제는 그냥 쓰고, 예. 이 허즐리 뇌환 그리 오래 있어도 된다. 증상이 예. 없으면, 예.
3: 그렇습니까?
1: 예, 예.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위축수 위험이 있고, 만성위험이 있어서, 그러면 항상 음식보다 소화 안 되고 먹으면 다 속이 더부룩하면 그러고 나는 혓바닥이 영향입니다. 이게 아침에 깨어나면
1: 네.
4: 예, 그리고 국물이 자주 올라오고 특히 기름진 음식 먹으면 살살 자주 하였습니다.
1: 네.
4: 그러다 예, 저도 다시 따탕월 넘친 창제를 이 세 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허가 주고 많이 알린다 좋아하는 게
1: 네.
4: 예, 소화 안 되면 소화 잘 되고, 아, 식구물이 올라오는데 식구물이 안 올라옵니다, 지금.
1: 네.
4: 예, 그리고 김치 음식 먹으면 설탕 사봤는데, 설탕은 완전 끊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먹어도.
1: 네.
4: 그래, 나 이 효과 좋을 때 이 약을 좀 더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써야 됩니까?
1: 저 다 지금 몇 달을 썼단가?
4: 두 달 거의 좀.
1: 예. 3개월을 쓰셔. 3개월 후에 약을 또 다시 배합하면 됩니다.
4: 아, 그렇군요.
1: 예,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4: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는 변내장이 있어요. 눈이 보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의 저주와 미모수의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이제는 눈이 막아지는 감이 나고, 그리고 눈이 치료한 것처럼 가까라던 그때 지금은 가까라지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1: 네.
5: 바람 맞으면 눈물이 괜찮아던 게 지금은 바람 맞아도 눈물 나지 않습니다.
1: 네.
5: 아시다시피 저는 딴 곳에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 없었는데 이야기에서 이렇게 효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약이 내게는 효과 많으니까 배달 받아도 쓰라 그랬나.
1: 예, 맞습니다. 이 민무스류의원이가 이 백내장하고 그다음에 이 농내장, 예, 유리체 혼탁, 결막염, 노안, 각막염, 예, 이런 데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저 눈질환을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 민무스류의원하고 치수의전조화를 같이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민무스류의원 드릴 때는 지금 이 홍화 진강화를 같이 드릴 겁니다. 그 같이 세 가지를 쓰면 또 좋습니다. 예.
5: 맞습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5: 네, 알았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내 누나입니까?
1: 맞습니다.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6: 선생님 나는 망대를 쓰고 영 썼습니다.
1: 네.
6: 간이 주 영 도와줬지. 이번에 검사를 한 것도 간이 영 도와줬다니까.
1: 네.
6: 그래 나는 선생님 더 공고히 하기를 위해서 간을 더 좋게 하고 어당 육부를 좋게 더 하기를 해서 상대란 약으로 선생님 답을 네. 하자고.
1: 예, 창제를 같이 쓰면 또 더 좋고, 예.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예, 요 닷새 어간에 이런 칭망제를 야득각 사시면은 또 수간전왕 6과가 또 면비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 창제, 예. 망제, 수간전왕 이렇게 같이 쓰면 또 더 좋습니다.
6: 그렇습니까?
1: 예, 예.
6: 아.
1: 요 19까지 로인들을 맞이하면서, 예, 닷새를 딱 활동합니다.
6: 그렇습니까?
1: 예, 예.
6: 망제?
1: 예, 망제 야득곽 사시면은 수간전화 6곽 한 달분 더 거저 드립니다. 예.
6: 아.
1: 예. 그래서
6: 선생님, 내 탕제하고 망제를 계속 쓰면 도와주지?
1: 당연히 좋죠. 그 두 가지 약은, 예. 그, 이, 감로장약에서도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6: 아.
1: 그래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이 창제는 우리 모든 이, 그, 이 음양 균형을 또 바로 잡아주고 병이 뿌리를 뽑아주면서 또 그 근본을 개선시키는 작용합니다.
6: 내 길에서 결심 내려오시고 그거 쓰자고.
1: 예. 창제를 쓰셔. 그냥 완전히 달라집니다.
6: 그렇습니까?
1: 예, 예.
6: 예.
1: 예.
6: 선생님, 이게 무슨 야드각 쓴다는 건 뭡니까?
1: 예, 망제입니다. 망제 야드각 사면은 수간전왕 6과거 드립니다.
6: 아, 수간전왕?
1: 예, 예.
6: 아.
1: 요 다세로 활동한다.
6: 예.
1: 예
6: 그래. 그것도 싸겠어.
1: 예, 그래 연기하셔. 예, 약방에.
6: 예. 예. 선생님 수고하셔.
0: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집에 환자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엉뚱 아이들이 또 이런 뭔가 리딩 색도 있습니다.
1: 네. 예.
7: 두고 냈다 하고 또 심장도 아이 좋아가지고. 자꾸 쉽게 놀랍니다.
1: 네.
7: 놀라고 마음이 안 차 아이리고 계속 분닥근 하고 예 그래 됐습니다.
1: 네.
7: 그래서 그 듣기장약 방송 듣고 거기 찾아가서 장대치를 보였습니다.
1: 네.
7: 그래서 약을 세 가지 떼왔습니다.
1: 네.
7: 시소의 전주환하고 경상환 마호의 전신환 이 세 가지 약을 썼습니다.
1: 네.
7: 그 중에 쓰고 있는 게 이제 두 달을 썼는가.
1: 네.
7: 소가 좋아지는 도심이 보인다 남다.
1: 네.
7: 그래도 후리고 떨리고 치즈 말라든지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1: 네.
7: 그리고 이제 색이 있어놓고 입김 눈도 나쁘고 자꾸 많이 머리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파했는데
1: 네.
7: 눈이 좀 동편 계속 드시고 그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머리 아픈 증상도 많이 줄어들고 어지럽고 흉하던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요.
1: 네.
7: 이 혈압도 지금 색이 다도 심했는데 그건 많이 안 착되고 있습니다.
1: 네.
7: 이 약 참 확실히 이 집에 환자분께도

0: 좀가 반갑았어요.
1: 네.
0: 두 달 쓰고 있는데 아직도 한 달치 있습니다.
1: 네.
0: 이러니까 이럴 때 또 지금 활동하고 있다니까.
1: 예, 지금이 우리 지금 활동은 이 수관전화하고 런칭망제 활동입니다. 그리고 아. 이 오랫동안 약 쓰신 분들은 예, 좀 약값을 조절해 드릴 겁니다. 가보셔. 예.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란 건 없습니다. 예.
0: 아, 예.
1: 예. 그렇게 하셔. 예. 그 석 예, 달을 쓴 다음에 약을 또 다시 배합하셔. 예. 지금 예. 요즘에 CEO의 갈로와리라고 들어왔는데 심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좀 마음이 안정 안 되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용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쓰고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약품을 다시 또 배합해서 이렇게 골고루 쓰면 또 병이 낫는데 또 더 좋습니다.
0: 예. 예. 가수가 공부. 예. 또 나도 조절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기. 예.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이 현대 의학도 장의학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중의학하고 지금 중의하고 서의에서도 이 장의학을 많이 인정해서 같이 배합해서 쓰는 이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독자적인 지위하고 합법적인 의료 제약 학술 기술까지 지금 많이 인정받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하고 활발한 연구 림상의가 지금 대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에도 우리 지금 많은 이난병하고 지금 만성질병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서의라든가 중기학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장의학을 결합해서 이난병하고 또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장의 라사의학대학교에서는 장의학 연구하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 근대의 이 서장 의학 서적들을 수업 교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로 4부 이전을 주요하게 수업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심리학하고 양리학, 정신의학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생각에 따라서 또 건강이 달라진다. 지금 예, 우리 현대인들도 이 마음하고 정신, 육체를 결합해서 모두 분석하죠.
2: 네.
1: 예, 이것처럼 우리 장의학은 원 기초가 심리학하고 양리학, 정신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특별히 심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 못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1: 우리 뇌를 든다 할 때에는 이 질병의 핵심을 우리 마음에서 많이 찾습니다. 장애하고는. 때문에 지금 우리 특별히 그 치수의 전주환이라

라든가 안성환, 로도코와, 예, 그 위에도 우리 깔루알이라는 이런 약들을 같이 결합해서 잘 적합하게 쓴다 할 때에는 이 정신적인 면이라든가 혹은 예, 심내혈관 질환이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인체의 생리하고 병리 현상을 예, 분류화하면서 개념화하는 것이가 예, 아주 중요한 이런 요소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이 진단법이라 할 때에는 청진도 있고 맥진도 있고 예, 그리고 눈하고 귀 정맥을 살피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결합하면서 또 지금 특별히 장의들이 진단법 보면은 이 냄새하고 맛을 이용하는 이 진단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처음 약을 쓰시는 분들은 예,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시라 하는 거는 예, 환자의 병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 우리 처음 쓰시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잘 분석하고 약을 잘 정확하게 배합해 쓴다 할 때는 예, 약이 치료 과정도 단축하거니와 치료 효과를 더 명확하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4부 이전을 기초 이론부터 보면은 인체 해부 구조하고 약물의 효능, 예, 병리 이런 구체적인 치료법 등 이런 장의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이학 서적입니다. 예, 때문에 황제내경이라든가 동의보감과 같이 장의학을 대표하는 이학 서적이면서 지금은 장의학 대학에서도 기본적인 이런 교재로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 사부 이전은 내부로 된 이학 경전 이 방법으로서 예, 쓴 이런 이 책이기 때문에 예, 좀 이해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우리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도 이해가 어렵다 하는데 지금 우리 사부 이전도 예, 많이 어려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우리 지금 장기학에서 분석하는 이런 방법하고 치료 방법 그리고 제약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약물이 레원이 또 좋기 때문에 지금 장기학이가 지금 환자분들이 많은 또 환영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물이 자연성을 예, 지금 장기학에서는 아주 중시합니다. 자연에서 이 자연 성장한 이런 약재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식물성하고 광물성 성분이 복합제를 주로 사용하면서 현대 의학에서의 항생제라든가 진통제, 호르몬처럼 남용시 발생하는 이런 명확한 이료 원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예, 이 뜻인지 약물이 부작용을 예,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장기학에서는 이거 피면하기 위해서 예, 많은 이런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에도 지금 우리 장기학이라 할 때에는 전체적 관념이가 가장 명확합니다. 예, 바로 장의학은 예, 여러 가지 이런 3인 요소만 해도 이 내용이가 아주 높고 깊습니다. 이런 3인 요소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특정 지표라든가 이런 병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 하나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도한 이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인체라 할 때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관념에서 분석해서 다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치료해야만이 낫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백혈구 높거나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은 서의학적으로는 단순히 지통하고 소염하죠. 네. 근데 우리 장의학에서는 예, 이런 염증이라든가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전면적으로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 맞춤형 처방을 예, 주장하고 체질하고 계절 지역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조정하는 예, 이런 같은 질병이라 해도 모두에게 동일한 고가의 검사라든가 수술을 실행하는 이런 일광처리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이 항모로 배합해도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심한 분들은 열을 치시도 또 처방.

0: 합니다. 열흘 후에 이런 분들이 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약을 다시 또 배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랫동안 또 약을 쓰신 분들은 예, 한 달에 한 번씩 쓰면서리 와서 또 이 지도를 받고 또 변화에 따라서 약을 또 배합합니다. 그리고 오래 쓰신 분들 지금 중풍 환자분들이거나 또 관절 질환이 있거나 소화계통 질환이 있으면서 약을 많이 쓰고 또 오래 썼다 이런 분들은 예, 가장 길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약을 다시 배합합니다. 예, 때문에 료정에 맞춰서 치료하면서 치료 과정에 예, 수시로 듣길 장약방에 오셔서 또 자문을 받으면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많은 분들이 우리 듣길 장약방을 찾아오셔서 지금 이 치료를 직접적으로 또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기학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불균형을 예, 질병이 발생 원인으로 봅니다. 예, 때문에 이 균형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이런 지표에만 또, 이, 몰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또 치료합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5일은 전국 생태일입니다. 이날은 전 사회의 생태문명 의식을 높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상적 자각성과 행동적 자각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제 교육의 날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으로 가고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수립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호 관련 지식을 주동적으로 학습하고 녹색 생태 리념을 갖춰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상식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생태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천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용파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코스모스를 보내드립니다.

녹색 리념을 일상생활에 담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저탄소 생활이란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낮은 에너지, 낮은 소비, 낮은 지출을 실현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녹색 출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짧은 거리는 되도록 걸으며 먼 거리는 공공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홍영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칠색비단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평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나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저탄소 생활 방식의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쓰레기 분류를 하는 목적은 쓰레기의 자원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여 처리량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요해하고 쓰레기 분리 표준에 따라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네를 보내드립니다.

생활 쓰레기는 네 가지 류형으로 분류됩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남색 쓰레기통에, 건전지,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등 유해한 쓰레기는 빨간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유해 쓰레기는 특별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채소, 뿌리와 잎, 과피 등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흙모래, 벽돌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검은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권중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노랑나랑을 보내드립니다.

야생동물은 지구의 보귀한 생물 자원이며 생태계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은 생태평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먹지 않으며 야생동물의 가죽이나 뼈로 만든 장식품이나 물건을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 동물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에서 개구리나 새를 잡지 말아야 하고요. 동물을 만나도 놀라게 하지 말고 때리지도 말며 함부로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이야 쑥쑥을 보내드립니다.

맑은 하늘 깨끗한 강 푸른 숲을 지키는 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녹색 출행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 야생동물 보호하기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태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사는 사는 말이 없어도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근일 내 우리 조에서는 연변소 우량 유전물질 자원 우세에 입각해 품종 보호와 육종, 정밀 심층 가공, 브랜드 경영 판매 등 세계 관건 고리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슬 승격을 추진하고 지리 표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연변소 특색 목축 자원을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 지능에 역량을 부여하는 농업기관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근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연변 홈장에 제격이 건장한 순종 연변소 한 마리가 등장해 현장 초점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5대 지방 우량 소품종 중 하나인 연변소고기는 섬세한 육질과 독특한 맛으로 시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명정시 동성용진에 위치한 국가급 연변소 종자수소 사육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종자수소가 바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 등장했던 순종 연변소입니다. 이 소는 올해 8살이고 체중이 2,400여 근인데 엄격한 선배를 거친 량질 종자수소입니다.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인 연변목축개발집단은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연변소 생식질 단위인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을 건설하고 우량 품종 6종 유전물질 자원 보호와 품종 개량 사업을 펼쳐 연변소 종군 수량을 확대하는 데 안정적인 우량 품종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식질은 목축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우리주는 연변소의 발원지와 수산지로서 연변소 유전물질 자원을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문조례와 산업전문자금을 내와 국가급 종자보호 6종 플랫폼을 건설하고 동물역병정화를 추진했으며 정보, 산업, 학술, 연구, 응용융합을 심화해 산업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습니다. 목전 우리주에는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 1개, 국가급 연변소 품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6종장 2개가 있습니다. 연변소 지역 공용 브랜드는 전국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들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대상 경리 류일명입니다. 우리 기업은 40여 년간 연변소 산업에 깊이 주력해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변소 육종, 사양, 가공, 판매 전 과정 산업사슬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번식이 가능한 순종 연변소 1,300여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 년간 동결정액 120만 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농업대학 리덕발 원사와 손잡고 원사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소 과학기술정원, 연구생사업소 등 여러 고급 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구 6종 관건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구 생식질을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우세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에서는 연간 10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정밀 심층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흐름선은 국제 인류 표준에 따라 구축됐고 핵심 설비는 독일과 미국 수입 설비를 도입했으며 부대 시설은 전부 식품급 불수강 재질을 사용해 수출입 식품 검사 표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ISO 품질 관리, HACCP 식품안전, 유기록색식품 등 여러 권위적인 인증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연길 주민 주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연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식감이 특별히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육질이 섬세해서 삶으면 아주 잘 익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하는데 다들 연변 소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숙된 가공체계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소고기 꼬치, 소고기 완자, 소고기 선물꾸레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기업에서 등록한 분복 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평이됐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립체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최모영입니다. 여러 지경점이 있는데 연길에 4개, 장춘에 1개, 북경리 2개가 있어 현지 시장과 일선 도시 소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적극 확장해 경동, 티몰, 본래 생활, 이공넷, 해장원, 화윤 만가 등 주류 전자상 거래와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고급 시장을 깊이 개척해 2011년부터 만호 국제 호텔 집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제품을 전국 50여 개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량질 생식질과 정밀심층 가공,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에 힘입어 2008년 연변 소고기는 지리표지 보호 제품으로 비준됐고 2010년에는 연변소 지리표지 증명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브랜드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면서 연변소는 변경의 특산품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급 유구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향촌산업발전계획처처장 임춘우입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연변소 생식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품 가공을 더 정밀하게 하며 브랜드 시장을 더 확대하는 한편 지리 표지 브랜드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품종 우세를 발휘해 연변소 전 산업사슬의 고품질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특색 유구 산업의 대중청수를 이끌고 향촌진흥에 조력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되게 하렵니다.
0: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가 16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대회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구강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서기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개막식에 출석했으며 부성장 류계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성정엽 부주석 조우광이 개막식에 출석하고 성민족사모위원회 주임 풍경충이 개막식을 사회했으며 부주장 윤

0: 쪼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금 이룩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열리는데 전성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의 1,300여 명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근해, 룡주, 민족식씨름, 민족건강체조, 민족무술, 진주공, 제기,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판자신경주, 백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단결을 증진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국기, 대회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 각 대표단 등 대열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 지역 및 대학교 대표단에서는 또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대표단의 공연은 도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특색 북장단 공연 두만강이었습니다. 공연은 큰북, 장고, 상모춤 등 다양한 민간 예술을 융합해 중화민족 한가족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국기 개양, 국가 주악 제창, 선수와 심판원 대표 선서 등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대회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우리 주 대표단은 근해, 널뛰기, 진주공, 제기, 압가,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하르바 등 10개 경기 종목과 백리, 판자신경주, 전통활쏘기, 고각경주 등 5개 시범 종목에 참가합니다. 개막식 전날 진행된 첫날 경기에서 연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근해, 널뛰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 주 민족체육의 두터운 저력과 선수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대표단 널뛰기 선수 렴춘매입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3개월간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계속해 더 노력하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족사모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겠습니다.
1: 15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9라운드 대련 권성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거시안팀은 3대1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15분경 대련팀이 작은 박스선에서 때린 슛이 높이 떴습니다. 20분경에는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스쳐나갔습니다. 24분경 왕자호가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가로 패스를 넣었고 공이 수비수에 맞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35분경 대련팀은 우리 박산에서 골키퍼만 두고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또 한 번 대련팀은 우리 골키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무세퀴의 슛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변팀은 40분경 아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조반니가 때린 슛이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들어 55분경 뜻밖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연변팀 수비수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자책골이 나오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62분경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든 유니스에게 조반니의 송곳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급해난 상대 수비수가 유니스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조반니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점수는 2대1, 다시 연변팀이 앞서갔습니다. 66분경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빗나갔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가마차기 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74.

0: 차분경 대련팀이 우리 박상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을 호재겸이 막아냈습니다. 79분경 조반니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속도를 올리며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조반니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번에도 조반니가 나서서 그냥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끝까지 두 골 우세를 지켜냈고 3-1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8월 22일 연변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영파팀과 제2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8월 1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통료 대표팀과 1-1로 비기며 도태 경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5일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동료시 올림픽 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연변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했고 연속 맹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7분경 연변 대표팀 골키퍼 마우신이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아 튕겨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가면서 동료 대표팀이 한 골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66분경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리지니가 코너킥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변 대표팀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쌍방은 1-1로 비겼고 연변 대표팀은 4강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정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팀이 전부 확정됐는데 각기 대련 대표팀, 장춘 대표팀, 심양 대표팀, 연변 대표팀입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훈춘팀 대 활용팀, 왕청팀 대 연길팀 두 경기가 16일 오후 펼쳐졌습니다. 훈춘팀은 홈에서 활용팀을 맞아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훈춘팀은 2-1로 활용팀을 꺾고 3점을 따냈습니다. 왕청팀은 홈에서 연길팀과 맞붙었는데 최종 0-2로 연길팀에 패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올여름 여러 편의 영화가 집중 상영됐습니다. 각지에서는 영화 플러스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홍색문화관광, 야간장터 등을 연동해 새 경영 모식을 내와 영화 관람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여름철 문화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앙TV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프로에서는 일전 관련 정황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는데 길림 도나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가지고 무료로 무형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민속문화와 수공기예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1: 인민일보 해외판은 그늘 10면 나와 무형문화재 전문란에 조선종 농악무 상모춤 산수 농경에 감춰진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나와 무형문화재를 게재해 조선족 농악무 상모춤의 전승과 발전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단 음식을 좋아하나요? 짭조름한 것을 좋아하나요? 단 걸 먹으면 짠 게 생각나고 짠 걸 먹으면 다시 단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종종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짠 단짠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달달함, 누군가에게는 고되고 짠한 하루였을 오늘. 단짠 단짠은 우리 인생의 맛이기도 합니다. 단맛 뒤에는 짠맛, 짠맛 뒤에는 반드시 단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짠짠짠이라면 다음은 단단단을 음미할 차례일 겁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심리학이 알려주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습관, 바쁜 일상 속 따뜻한 관계 만드는 법, 건강 상식 등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거운 라디오 여행을 떠나봅시다. 자존감과 자신감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확실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신감은 특정 상황이나 과제에 대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면 자존감은 내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근본적인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감은 실력에 대한 평가, 자존감은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를 자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존감을 키우는 5가지 심리학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자기 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부정적인 말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뇌가 긍정적인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하루 10분 독서하기, 물 2리터 마시기, 아침 스트레칭 5분 하기 같은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SNS를 보다 보면 타인의 잘난 모습만 보게 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SNS에 올라오는 것은 모두가 가공된 하이라이트일 뿐이라는 사실을. 비교는 자존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성장을 느끼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의 약점도 단점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자주 전해주세요. 자존감은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자신을 달래주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친구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자존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정원의 식물을 키우듯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끔은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힘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보며 진정한 자기 사랑의 여정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점점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 동료와의 따뜻한 관계는 우리 삶에 큰 힘을 주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오늘은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가족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녁 식탁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은 훨씬 깊어집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량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진답니다. 친구는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의 삶으로 바빠져 만남이 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한 연락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나 SNS 댓글 하나로도 친구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먼저 연락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존중이 모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인간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성장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을 미리 블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기념일을 잊지 않도록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해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뇌 건강은 100세 시대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시간에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결시켜 기억하세요. 정보를 얻고 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조합입니다.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좋게 하려면 배우는 것들 사이에 연관성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름을 외울 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처음 만난 장소, 그 장소에서 들었던 음악 소리 등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새 정보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겨 또 다른 정보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양손을 사용하세요. 뇌는 서로 비슷하게 생긴 오른쪽 뇌와 왼쪽 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체로부터 전달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서로 교차돼 전달됩니다. 왼손이나 왼쪽 다리에서 온 정보는 오른쪽 뇌로, 오른쪽 손에서 온 정보는 반대로 가는 식이죠. 양손을 사용한다면 뇌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쓸 때 오른손을 사용하더라도 치솔질은 왼손으로 하는 시도를 해봅시다.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한쪽 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공부해보세요. 꿈은 아직까지 그 본질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동물 실험은 꿈이 우리가 전에 경험하거나 배운 것이나 남겨둔 문제들을 다시 기억하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기 전, 꿈꾸기 전에 외운 것이 더 잘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외우지 말고 이해해보세요. 인간의 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작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뇌는 그래서 단순히 암기한 것보다는 이해한 것에 대해 특히 잘 기억합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면 단순한 암기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것을 왜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지 뇌에게 잘 설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시청하면 뇌에 좋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은 한꺼번에 방대한량의 정보를 줘 뇌가 그 정보를 스스로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뇌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뇌가 새로운 정보를 능동적으로 얻고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시간 동안만이라도 텔레비전을 켜지 말고 생활해 보세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겠지만 얼마 지나면 전과는 다르게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즐깁니다. 틀에 박힌 것은 싫어하죠. 단조롭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뇌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뇌는 일상적이고 변화가 없는

정보는 소음처럼 여기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첫 번째 책을 30분 동안 읽다가 이어서 다른 책으로 넘어갑니다. 교과서를 읽다가 시집이나 재미있는 잡지를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집중력을 잃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행은 뇌를 재충전하고 깨어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국적인 곳을 여행할수록 풍부한 자극을 경험하게 돼 더욱 좋습니다. 여행은 뇌의 환경이 결정되는 12시 전후가 지나기 전에 할수록 좋습니다. 새로운 장소나 다양한 인종, 이국적인 음식들을 접하면 뇌의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늘 먹던 음식보다 한 번도 먹지 못했던 음식. 예를 들어 인도나 타이 음식 등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음식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머릿속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뇌는 도전을 즐깁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글을 써보거나 모형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활동을 통해 뇌에 자극을 줍시다. 뇌는 도전을 좋아하는 동시에 다른 것을 잘 따라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가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 하는 뇌의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세요. 즐기면서 하는 일은 보상도 따릅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가급적 피하면 좋은데요.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엇이든 미루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면 왜 미루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지루해서 그냥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루는 행위는 당신을 더욱 불안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안 좋은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이러한 것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은 습관입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이 웃는 것입니다. 웃음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에도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보거나 당신을 미소짓게 만드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면역력과 집중력이 감소하고 신체 능력도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또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이 솟구치고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인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봅시다. 홀로 있을 시간이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홀로 사는 이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경우 회사, 가족, 아이 등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 힘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홀로 있는 시간에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알파파가 나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높이는 베타파가 나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정해 하루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없이는 1분도 못 사는 현대인들이죠. 핸드폰 없이 있었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할 수 없다면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핸드폰은 너무 많은 자극을 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 한시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전자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은 우울, 불안 증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려는 습관도 안 좋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번에 한 가지만 처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일하면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들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지나치게 행복에 집착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인생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우울한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취업 실패, 시험 불합격, 실연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울한 것이 나쁘다는 생각,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당신은 365일 매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잃은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가벼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때 계란은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하루에 한 개 이상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가 점차 풀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영양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콜레스테롤 논란은 옛말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한때 계란은 하루에 하나만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미국 농무부 식이요법 가이드라인은 식이 콜레스테롤의 섭취 제한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에게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미미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루에 두세 개는 건강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2023년 발표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 두세 개의 계란을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계란 섭취는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일반인에게는 하루 두 개 정도의 계란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 6g, 비타민 A, D, E, K, B12, 리보플라빈, 엽산, 셀레늄, 린 등 우리 몸이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풍부하게 함유돼서 임산부와 성장기 어린이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영국 영양학회지의 2022년 연구는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 후 회복에도 계란만한 게 없습니다. 계란 속 단백질은 인체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입니다.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 대신 삶은 계란 두세 개를 섭취하는 것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계란 단백질의 생물가는 100에 가까워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은 삶거나 수란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프라이나 스크램블로 조리할 때는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른자까지 함께 먹어야 계란의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시간이란 게 참 빨리도 지나갑니다. 짠맛도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단맛은 오래오래 느긋하게 맛보고 즐기고 싶지만요.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텝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바람으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 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방학 기간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촉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증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호흡이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프로에서는 아이의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 방앗간 시력 관리, 올바른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생활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보가 추천한 최근에 출판된 책 몇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장편 소설 장명입니다. 장명은 이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자 인간이 어떻게 더 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색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류량정의 말에 따르면 이 더욱 긴 생명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미 선조들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 사람의 짧은 인생은 선조와 자손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은 이로하여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위고도 등장합니다. 그녀의 영험한 눈은 과거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이야기가 입체감이 있게 합니다. 위고와 장명은 각기 무당과 의사로서 함께 가족의 역사를 찾는 길에 나섭니다. 잊혀진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가족의 기억들은 마치 커다란 나무에 잘린 가지에서 갑자기 돋아난 새순처럼 어느 순간 되살아납니다. 이는 한 작가가 이순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과 대지에 흩어져 있는 생명들에 대한 추적이며 명성이 있던 세계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배달기사라는 책입니다. 최근 연간 택배, 온라인 콜택시, 청소부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이 잇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독자들은 이런 노동자들의 고락을 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왕만은 산동성 출신의 여성 배달기사로서 그는 필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배달일의 업무 경력, 땀과 수확, 슬픔과 기쁨을 기록했으며 고향의 세태와 인정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위로와 당혹감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문필은 소박하고 생동하며 훌륭한 이야기하는 능력과 적절한 소재 선택 감각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호구 작품으로 하여금 탄탄하고 생생한 질감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인문학적 두께를 지니게 합니다. 다음은 빛이 있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자면 일정한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가 손감로가 말한 것처럼 이는 매우 진지한 책입니다. 내 고통이 이토록 깊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이 책의 저자 량홍은 연구자인 동시에 한덤마로서 3년에 걸쳐 여러 도시의 수십 개 가정을 다니며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한 생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긋난 사랑이 아이들에게 가져다준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 억압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는지,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캐묻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은 아이와 어른의 이중 시각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학적 표달로 사색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으로 청소년 교양 문제를 마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집필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라위장이 쓴 이 중단편 소설집 세상 속의 세 가지 사람에는 다섯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은밀한 감정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편의 이야기는 각기 남자, 여자, 장모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평생을 다투며 지내는 한 부부의 남모를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부부의 곤경을 보여주며 원생태강 구비지대에서 은가하고 있는 한 남녀의 은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누워서 걷던 대학 입시 장군이 결혼한 후 서서 걷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남의 집 침실에 뛰어들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명한 작가 범원이 쓴 장편 소설 청웅제는 운남 고원의 100년 교통발전사를 배경으로 운남 민민들의 교통 상황을 개변하려는 역사적 풍운과 이를 위해 기울인 지나간 노력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자들이 한 대 기차로 우리나라 대문을 여는 것을 시점으로
운남 인민들이 수치심을 발판으로 삼고 자강 분발하며 독립적으로 국내 첫 민영철도를 건설하고 21세기에 이르러 고속철도가 운남 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누비는 모습, 나아가 새 시대 1대1로 국가적 전략 배치에 따라 남아시아와 동남아를 잇는 국제 대통로를 개척하는 운남 인민들이 국경 넘어까지 철도의 소설가 켄 키즈의 장편소설 벚국이 동지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무피가 콤파인으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무피가 등장합니다. 맥무피는 노동행을 선고받고 자금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됩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서술자 브롬든, 소심하고 여린 말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무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무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무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무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는데 몇 주 뒤 주먹다짐이라도 한듯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젖어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닌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사람은 콤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하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다. 맥무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려고 애씁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맥무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벚국이 동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무피는 벚국이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동지로 날아든 또 다른 벚국이 브롬든에게 저항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줍니다. 자유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브롬든의 모습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희생된 개인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희망인 셈입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이겨낸 작품이라고 극찬한 까닭입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무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 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애로의 귀해 등을 외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

백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게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적 판매량이 천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저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기수요일 이 시간이게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을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좋은 청심환은 무엇을 치료하는가? 쉽게 말하자면 심장병 전문 치료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까지 아파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증상 가운데서 심폐리 심한 증상은 중요한 심장병 환자들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심장과 폐열이 심하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리 심한 림상표현이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는 벌써 가슴이 부딪히다고 침침하면 심폐리 심한 구체 증상 가운데 초점으로 가는 증상에 속합니다. 그러면 기침을 잘 짓습니다. 기침을 잘 짓는다는 걸 여러분들 심장병 환자가 집에 있다면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가래를 많이 뱉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모진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이 이번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자기 전에도 공지할 수 없습니다. 집은 많이 뭐 다른 사람 하나 쓸 때 두 개 세 개 남들이 어지간하게 되면 한 번 지저질 할 때는 난 두 번 세 번 해도 집에 애들과 접촉할 때에 되면 엄마 지저질 좀 해 이렇게 자꾸 말을 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고 나서 입에 냄새가 와서는 아무 데 가서 하치해도 뭐 집에 식구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데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대화해도 냄새가 나는 그런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이란 간판을 붙인 데서는 야드께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대정책은 세 가게 한 각, 아홉 가게 세 각, 여섯, 그러니까 열 야드 가게 여섯 각, 이렇게 들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가게 한 가게에 담으면 한 달 반 봉행할 수 있고, 아홉 가게 세 각은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를 하게 되면 이 제품의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 한 3주 정도 그래서 복용하니까 효과가 많이 알려서 어제 심장병 치료 끝 이런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넉 달에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열 야드 가게 여섯 각을 받게 되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구적인 특점을 봐서 꽤나 비례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갖고 가시거나 여기서 부채 보내거나 지금까지 해관을 지났는데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초원 중심한 수능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먼하고 그리고 감기만 오면 콧물이 눈물이 그저 헐떡거리고 가래 그저 까딱거려서 예, 아파도 이제 자꾸만 올라오고 무뎌질 데 없습니다.
1: 아하, 예.
2: 그리고 기침을 입고 콧물이 범벅이 되고 예, 그리고 반듯하게 눕지 못하고 모자리를 눕지도 못하고 그때서 말해도 놀라고 저지 소리 나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바에 겨우 처한다 해서 말을 못하지. 아예 하나면 하나도 아예 다 못 쓴다는데 나는 세 개, 네 개 써도.
1: 아, 집으로요?
2: 한국 냄새.
1: 아, 예. 예.
2: 그리고 이빨이 아픈, 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숨이 넘어갈지 걸로 아픈데.
1: 아, 예. 예.
2: 그래, 한 달 쓴 게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1: 천천히만 쓰기 시작하니까 상술한 증상이 예. 개선을 가져왔다. 그렇죠. 예.
2: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우선 먼저 입이 그저 고초해서 그저 정말 더럽 냄새라고 그렇게 나던 게 이렇고 이빨이 몸이 그렇게 아프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흐릿하게 맑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정신하고 예 맥이 옵니다.
1: 아 그렇죠.
2: 몸이 그렇게 예. 조그만 거던 게 아까워지고 예 그럼 식사를 잘해놓고 밥이 들어가라 합니다.
1: 아.
2: 어쩜 제 예 생님이 다 얻은 것 같이 청춘을 돌아리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2: 그래서 예, 또 아홉가 배달받아서 또 그런 저 쓰자고 그랬다. 자기적으로 예. 써야 되지. 이걸 방송하면 될 것 같지.
1: 아, 예, 예. 이 제품은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수를 조절하지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동훈 선생님.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저 뭔가 심장이 자꾸 후두두 떨기고 심지어통도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저 심리도 대단히 빠릅니다.
1: 예.
3: 일본이
1: 예.
3: 그래 지금 그 후두두두 떨기면서 막 그 후두두두라며 걸어도 후두두두라며 걸었습니다.
1: 부정맥이 심각하다는 걸 말하죠. 예.
3: 예. 그래서 그 전문가 뭐 그 전문가 뭐 병원의 약도 뭐 세게 먹어봤는데 제 쓸데 없었대다. 그래서 예. 강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좋은 동지만 먹기 시작했는데 저 의도는 녹다로 한 개로 동네 식사 됐단 말입니다.
1: 예.
3: 거의 먹습니다.
1: 예.
3: 예, 굉장히, 아이고, 저, 부작용도 없지, 효과가, 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1: 아, 그렇죠.
3: 며칠, 아이 됐는데도 벌써부터 심장에 그, 쓰기 시작해서, 그, 저, 맨날, 심장 빨리 뛰던거나, 차차차차 알기 때다.
1: 아, 예.
3: 예, 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저, 맨날,
1: 심혈이 정상 돌아왔다 그렇죠. 예예. 예.
3: 신조통도 우주는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3: 이거 대단 좋습니다. 어이, 정심하는 이거 저 중약인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1: 그렇죠.
3: 또, 예. 예. 고여중두께다에.
1: 예, 그렇습니다. OTC 국약입니다. 몸약에 예. 속하면서. 예.
3: 그래서 심어놓고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개를 좀 주문하려고 합니다.
1: 예, 예.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저기 더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약고사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4: 근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좋은 정신만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어전 또 석 달 반 썼습니다.
1: 예.
4: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여기 전화기에다니 숨이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나고 그러던 게 그것도 낫고 심혈이 빠르던 것도 심혈도 정상이 되고
1: 예.
4: 내가 이걸 쓴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 충격이 오르내리듯이 숨이 차서 몇 번씩 쐈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그래, 내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신은옥고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할 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어, 네. 배달 전화번호 33-5번 혹은 직접 신약다방에 가서 사셔도 됩니다.
4: 예. 예,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뭡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5: 하나 내 물어보시죠.
1: 예.
5: 저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이 가슴이 왼쪽 가슴이가 어제 부럽다 해서 그런지 겨운다 해서 그런지 이런 자꾸 예
1: 불안하죠.
5: 예. 예 불안한 그런 예. 심장과 관련 있습니까? 그
1: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심장과 관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예.
5: 아, 그 겨웠다 그 다음에 또 이렇다 두 번 또 뭐 이렇고
1: 아 그렇습니다. 이렇으면서는 이게 또 다 나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심장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하루 24시간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1년 365일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이따금 이따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그 약에서 뭐 기분이 상한 일이 있으며
1: 예.
5: 더 합니다.
1: 그럼 더 하죠. 예.
5: 어, 그러니까 진짜 빨리 나이 기준적으로
1: 아닙니다. 꼭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초원 증심하는 다음 얼마라도 먼저 시작해보시오. 생각이 한각 주니까 이쯤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한 달 반 자고 복용하면 그런 증상이 아. 어디를 갔는지 도망갔는지 모를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5: 아 그렇습니까?
1: 예.
5: 예, 예.
1: 직접, 예,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셔도 됩니다.
5: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증심하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해 주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그 몇 가지로 말하게 되면 하나는 부정맥, 신이부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보통 심근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

부정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심률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범위 안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근데 심장이 확실하게 매일 그 범위 안에서는 얼마면 기본 정상이라고 완전히 긍정할 수 있는가 하면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60세 그 이상이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60차 벗어져서 65차 혹은 70, 80차 이상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회차 위험심률입니다. 빨리 떼서 120, 30차 1분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 심장의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우리 때때로 아플 때게 되면 오른쪽 앞가슴도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납니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하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두 심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신호에 속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에 속하게 돼 있고 심근경색이라면 우리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왕자형으로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는가 하면 이 내 주먹만한 심장 근육과 판막까지 포함해서 몽땅 심장 근육을 정상으로서 일하게끔 그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상동맥에 속합니다. 근데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는 중도로 막혔다 하는가, 어느 정도는 중하게 막혔다 하는가, 중도로 막힌 경우는 그 꽃마이 조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 그 조잉지를 거기다 비치는 그 약을 엮고 비춰보게 되면 그게 확실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게 영상에 잘 나타나게 우리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잉지를 엮는데 그러게 되면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지 40 내지 70 막혔을 때는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그 사람들 그거 보게 되면 의사들이 다 압니다. 퍼센트를. 그리고 100분지 70 내지 90 이 정도 막힌 것은 중하게 막혔다 합니다.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보수적인 치료법을 하되 어느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가 하면 우리 중리 중약을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각도에서 이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보수 치료법 가운데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아무튼 시작하는 게 기본이면서 제가 늘 평소에 말씀드리고 있는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복용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게 되면 심장병은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지 70, 90 이자호를 말하는데요. 중하게 막혀서 어느 순간에 병원에 요령이 불려가거나 자기들로 차에 실려서 가거나 이래게 되면 보통 주자를 건염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자라는 것은 관상동맥에 금속구물을 엮고 그거 딱 거의 붙은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어느 한 부분을 관리하지 전반 혈액을 다 관리하고 전반 혈관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관상동맥이 100% 막혔다면 오직 그에 대해서는 절대 주자 같은 걸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이 주자 본신도 그 일정한 체적을 갖고 있는데 100% 막혔으니까 주자가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카이슝하는 심장 따처라는 그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하게 막혔다. 그리고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중도로 막힌 경우에 절대 병원에서는 주자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보수적인 요법을 하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제품 자체가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가 이미 우리 시장에 나온 시간에 한 20년 더 잘 되는 이런 시간 동안 부동안 그 브랜드 이름으로서 몽약 활신통 신타 삼보 이렇게 나오며 이번에 초원 청심환을 나왔는데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0: 사람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친척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지 않는 비례가 적습니다. 심장병은 직접 심부전증, 심장이란 심, 그리고 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부전증, 콤바치란 신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는 심부전증을 부르기 쉬운 아주 중요한 이런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란 건 욕 먹 밑에 어묵하게 들어간데 거기 갑상선이란 구조물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어떤 분들은 격소라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 평형을 유지해주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진이든지 저하든지 모두 갑상선은 심장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비하면 심지어 어느 경우에 가서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꿀정지처럼 결국 목이 부어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해서.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 많이 분비하는 경우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은 심률이 너무 빨리 뜁니다. 지속적으로,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딱 떨어집니다.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애들은 물론 애들은 그렇겠지만 해도 키가 잘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게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갑상선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고, 지금 본 제품 저온 청심환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병이 지금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뚱니 뻥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이 수축이 안 할 때는 높은 혈압이고, 원자리로 돌아가 이완할 때에는 낮은 혈압인데, 이 혈압이 높고 낮으면 심장에서 주요한 그 공동을 많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혈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신경계통의 문란으로 인해서 너무 어떤 때는 긴장해도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해도 어떤 때는 좀 정지하고 있은 다음에 재면 괜찮지만 해도 금방 재면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관이 그 콤파체즈 긴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도 많이 관계있고, 면역계통의 문란과도 혈압이 많이 관련이 있지만 해도 제일 관건의 관건은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예, 제 오랫동안에 이 제 문이 못 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 초안정신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합시다.
0: 예.
2: 저기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정말 예, 예 많은 고통 받았습니다. 심도에 나빠서
0: 예.
2: 심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저기 심도 나쁠까 예, 저 위도 나빠집니다.
0: 예.
2: 그리고 예. 밥 먹지 못해서 참 많은 고통받다가서 인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약을 선택했었는데, 에, 많은 비니스에 많은 방면에서 예전 뭐든가 효과 봤습니다. 이것 쓰고 예. 그래 난 이 약 많이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침 다 썼다 했습니다.
0: 예.
2: 난 계속 예, 이 약 좋으니까 예. 아, 앞으로도, 예, 계속 쓰겠습니다. 내 쓴 지 1년 된다.
0: 아, 예. 그래요? 예, 예.
2: 예. 그게 좀 많이 해결됐으니까 이 이야기 아주 효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난 계속 쓰여서입니다.
0: 예. 선생님
2: 얘기를 전화 알려줘서 저도 예, 많이 변이 잘 해결해서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늘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제가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품을 또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혈액 가운데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산소가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찬 원인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출원할 때 팡찬이란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막이 보도도 떨린다는 걸 말하고 열렸다 닫겠다가 문제였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정상 팡찬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5~6배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혀끝이 너무 혀끝만 짧아가거나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거나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이 오고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전처럼 띄엄띄엄 아픈가 하며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아프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환자들은 금방 뭐 치아를 교체할 예산 하지 말고 심장병 치료하며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놀랍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띠득한 듯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심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네. 때문인가?
1: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여보세요? 네.
0: 말씀하세요. 잘 들려요.
3: 예. 네. 그, 친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그, 정신만 싸달라고 했고, 저리 진짜 아파서, 그, 지금 배달해 주겠습니까?
0: 어,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셔.
3: 네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눈앞이 깜빡깜빡해 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당신이 심장에는 혈액량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뭘 기르바에 쓰는 게 좋은가? 여기 초원 청심하는 정상을 쓰시면서 오전 밥, 오전 아침하고 점심 그 중간에 청담배의 도타이라는 거 이거 쓰세요. 이게 조혈 공급을 도와주는데 신약대학 방향에 가면 우대정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손을 떠는 분들은 백자양시황 같은 거 함께 들면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4: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정벌범은 우선 공산군이 귀조에 들어온 뒤에 25군 장병들이 고생이 많았다며 운을 떼더니 지금 적들이 빠져나갔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당에 왕가렐이 군정장관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겸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절대 강요하지 않겠지만 25군 군장과 귀조성 주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왕가렐은 몽둥이로 정수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머리가 띵해나면서 금붕어 눈을 숨벅이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다. 정벌범은 왕가렐이 얼이 빠져있자 눈을 거슴츠레 뜨고 말을 이었다. 제가 올 때 위원장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절대 강요하지 말고 왕군장 마음대로 고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덩치가 산만한 왕가렬이 멍청하게 앉아 어울리지 않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왕가렐은 몇 분을 우두커니 있다가 겨우 쓴웃음을 지으며 입을 달싹거리었다. 이건 정말 말하기 난처한데요.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조임, 여기 시골은 당신들이 있는 주왕이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야 군사 제기를 내려놓고 성정부 주석을 맡는다면 아마 사흘도 못 베길 겁니다. 총칼이 없는데 누가 절 떨이겠습니까? 군대만 책임지고 주석 지위를 내려놓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없으니 얼마 안 가서 끝장이 나겠지요? 정벌범이 곧바로 고음을 치었다. 그러면 전처럼 두 가지 다 계속 맞겠다는 뜻인가요? 왕가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돼지간처럼 자주 빛이 되어갔다. 이거야말로 물고기도 욕심이 나고 곰 발바닥도 욕심이 나는 격이로군요. 하지만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지요. 지쳐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정벌범이 비꼬자 창피하고 화나고 분하고 무서웠지만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독소리 나는 아내도 곁에 없으니 허전하고 막막해놨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은 군장을 맞지요. 왕가렐은 직감에 기대불 쑥 내뱉었다. 한편으로는 오래 무고 골수까지 박힌 생각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큰 군벌이나 작은 군벌이나 총만 들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총이 없이는 빈털터리가 되기 딱 좋았다. 오, 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벌범은 구아래 양쪽으로 난 수염을 구우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자 왕가렐은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었다. 요즘 설악의 한창 재정을 조이는 통에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주었더니 부대는

0: 장불범은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곧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왕장군, 이름 높은 장군께서 어찌 이처럼 자그마한 일도 결단을 못 내서 그러십니까? 에? 왕가리는 창피한 나머지 버럭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작은 실수로 큰일을 그르쳐 꽁 잃고 동지마저 잃을까 겁이 났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했다. 정조임, 제가 어젯밤 잠을 좀 설쳤더니 머리가 멍합니다. 도 사장하고도 논의해봐야지 않겠는가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좋습니다. 돌아가서 잘 은혜나 보는 것도 좋지요. 왕가리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야 하였다. 그의 아내도 临시 관저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눈이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가리를 집에 들어서자 빨간 비로도 치포를 차려입은 만숙분이 달려나봐 물었다. 그 우미한 청변놈이 뭘 하러 왔대요? 왕가리는 모자를 벗고 풀이 죽어 소파에 몸을 던지었다. 권장이든 주석이든 하나만 하라는군.
1: 아니, 정말 사람을 그런 식으로 궁제 몰던가요?
0: 만숙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왕가리는 두 팔을 든 채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2: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1: 이씨, 개 같은 자식들 어쩔 새도 없이 만드네.
0: 만숙부는 빨간 입술을 깨물며 화를 냈다.
1: 제가 남객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늙은 개가 날 보고 그랬다고요. 돌아가면은 당신들로 일해나 잘하라고 전하라고. 공상구를 토벌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느니 지나리는 이전지 오래다느니 딴 생각은 하지 말라느니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아유 참.
2: 그러니 화장실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올 적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는 공산당에 가버렸으니 말이야.
0: 두 사람은 한바탕 욕을 퍼붓고 나서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왕가래는 늘 아래의 도움으로 척척 풀어나가고 나였다. 하지만 오늘은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아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듯했다. 만숙부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어서 백사장과 혁사장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얘기를 했다. 사실 어떤 자리를 택하든 그들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는 침대에 담배 등잔을 켜놓고 두 사장을 기다리었다. 곧 두 사람이 왔다. 그들은 습관처럼 침대 앞에 앉았다. 왕가리는 신복이자 친척이기도 하고 또 생사고락을 같이 온 두 측근에게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할수록 간신히 가라앉힌 화가 도로 북받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사람은 얘기를 다 듣고도 담담하게 몇 마디 할 뿐이었다. 왕가렐과 누워서 앞편을 피우던 만숙부는 그들의 반응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왕가렐은 침대에 걸터앉아 빗발선 금붕어 눈으로 백사장에게 물었다.
2: 백사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0: 백사장의 희고 멀쑥한 얼굴에 난찬 기색이 떠올랐다. 최고 지도자께서 이미 대답한 마당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2: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0: 그러니까 위에서 군장하고 성정부 주석 중에 하나를 고르라 했다면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었겠지요. 왕가리는 금붕어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바싹 들이댔다.
2: 그래, 어떤 일을 고르란 말인가?
0: 백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혁사장을 보았다. 혁사장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두란 혁사장도 이때만큼은 곧장 되받아치였다.
2: 아니, 자네 왜 날더러 먼저 말하라고 하나? 어?
0: 만숙부는 말없이 누워 앞편을 태웠다. 하지만 신경을 곤

0: 노세운 채 분위기를 영리하게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백사장을 켠 눈으로 훔쳐보았다. 참, 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백사장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는 왕그렐과 만숙분의 눈치를 살피었다.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성정부 주석 자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군대도 해먹기 쉽지 않지요. 백사장은 내가 군대를 떠났으면 하는 건 이자가 과연 나고 그 오랜 세월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사람 맞나? 그는 백사장을 괘씸한 눈길로 바라보고는 혁사장을 보며 물었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혁사장은 방 안에 들어올 때부터 불안했다. 그는 자루처럼 생긴 얼굴로 왕가렐과 만숙분을 번갈아 보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니 참 딱하였다. 어떻게 얼버무릴지 궁리하고 있는데 왕가렐이 딱 잘라 묻는 바람에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떠듬거렸다. 이런 일은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렵군요. 형제끼리 뭘 말하기 어려운가? 혁사장은 궁지에 몰리자 얼굴이 벌게서 말했다. 제 생각에는 백사장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사의 군대가 확실히 해먹기 어렵거든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만숙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두 사장에게 손가락질을 해댔다.
1: 좋아요. 둘이서 아주 형님을 내쫓으려고 작정했군요. 말해두지만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당신은 군장을 맡아야 해요.
0: 왕가리는 의형제들마저 지금 이런 말을 하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직 승부가 기울지 않은 마당에 경솔이 할 수는 없었다. 왕가리는 아내를 말리었다.
2: 잠시 진정해요. 도아우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이니 우리더러 어디 나가라고 했나?
0: 백사장이 서둘러 일어서더니 몸을 굽히며 말했다.
3: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요.
0: 혁사장은 두려운 얼굴로 만숙분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3: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0: 두 사장이 돌아간 뒤에 만숙분은 배운망덕한 놈들이라며 한참 욕을 퍼부어대다. 왕가래는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무척 이상했다. 이들 부부는 군장과 성정부 주석 가운데 뭘 고를지 밤새 의논하고는 역시 군장이 좋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었다.

이튿날 아침 왕가래는 정불범이 묵고 있는 집으로 가서 어렵사리 내린 결단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뜻밖의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얼굴을 쳐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군인 출신이 아닙니까? 내내 총대만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군인도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 왕가래는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 되물었다. 어려움이라면은 참 당신들끼리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왕가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조임, 제가 처음 뵙기는 하지만은 오랫동안 존경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불범은 왕가래를 간절하게 묻자 슬쩍 말을 흘리었다. 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모르는 척하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왕장군한테도 미안한 일인지라.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불범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말을 했다. 내부에 당신의 군장을 맞는 걸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요? 왕가래는 그만 속이 달아 귀가 쫑긋해지었다. 누굽니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군 누구겠습니까? 두 사장이지요. 뭐라고요? 두 사람 말이 왕 장군께서는 군장을 계속 맡을 수가 없으니 성정부 주석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던데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에 왕가래는 그만 얼이 빠지고 말았다. 정불범의 숙소로 나설 때는 다리가 다 휘청거리었다. 친척과 친구의 배신만큼 고통스럽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은 없었다. 군부에 오자마자 그는 두 사장을 불렀다. 두 사장이 왔을 때 왕가래는 화가 잔뜩 나서 허리를 곳곳이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속이 꿈틀해서 저도 모르게 흠칫하였다. 백사장이 억지 웃음을 매단 채 어색하게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왕가래는 상을 탕 치면서 발끈했다. 그래, 너희들이 한 짓을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백사장은 혁사장을 바라보며 움찔하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우리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 정불범을 만나 뭐라고 했어? 왕가래는 사태질을 하며 소리를 쳤다. 아, 그 일 말입니까? 백사장은 한껏 굽실거리었다. 그 사람 기분 좀 맞춰주느라 한 일인데 그걸 진짜로 여기십니까? 왕가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을 또 한 번 탕 쳤다. 뭐? 기분을 맞춰줘? 네 놈이 처음부터 사상이었는 줄 알았나? 고작 하차는 폐장이었다고. 내가 지금 주은의 집채나 지니고 살면서 은행에 돈 좀 모아뒀다고 날 물먹이라고 들어? 누구 덕에 이만큼 살게 됐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백사장이 변명이라도 하려고 막 입을 떼려는데 혁사장이 앞으로 나섰다. 아, 형님 참으십시오. 우리가 정점을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우리를 찾은 겁니다. 저희는 그저 빈말로 몇 마디 했을 뿐이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빈말? 지금 빈말이라고 했나? 이 마당에 누굴 속이려 두느냐? 왕가래리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4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0: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누구나 내면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비뚤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자면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상대를 바르게 보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분 씨의 수필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편견의 마스크를 벗어라. 김영분. 중국 속담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100번을 들어도 한번 직접 보기보다 못하단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 여행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나는 여행을 아주 좋아한다. 결혼 초기에는 애 둘을 데리고 엄마 부대와 같이 북경을 선두로 항주, 위해, 연태 등 여러 곳을 다녀봤고 출장으로 일본을 둘러봤는가 하면 등산팀 멤버들과 내몽골 가족여행도 다녀왔고 친구들과 한국의 빨갛게 불타는 내장산 단풍 구경도 즐기고 왔다. 이외에도 할빈 빙등이며 서북의 청해호며 계곡이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운 구체구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은 내가 질리도록 오래 머물던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살던 곳으로 떠난다는 말도 있다. 내가 생활하던 익숙한 생활 패턴을 떠나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일탈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던 불행한 생각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등이 저도 모르게 사라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감수가 호흡과 함께 배부 깊숙이 스며들면서 품었던 편견과 의혹들이 쉽게 풀어진다. 한국과 일본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 회사에는 황사철이 되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고맙고 답답한 손님들의 표정도 살필 수 없는 상황에 혼자 상냥히 웃으며 상담하는 것도 왠지 기분이 잡혔다. 거기에다 식사 시간이 돼 나름 장사 잘 되는 맛집으로 안내를 하면 흥성흥성한 장면에 피식 웃음을 짓는 경우도 있었다. 식당 분위기가 흥성의 수위를 넘어 시끄러운 건 나 자신도 수긍을 하지만 대놓고 피식거리는 모습은 바로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만 아닌 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내몽골 자치구 옹룡 사막에 갔을 때 일이다. 사막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사막이라면 황사가 먼저 떠오른다. 왜 사막을 저리 방치해둘까 하는 고까운 생각도 잠시 했었다. 그런 생각을 안고 내몽골 사막으로 향했던 나였는데 정작 거침없이 사막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누르꾸레한 황량함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헉하고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TV에서나 보던 일망무제한 노란 모래가 끝도 없이 하늘자락까지 뻗었다. 사막은 노란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면서 흐늘흐늘 뱀혀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정오의 햇볕은 얼마나 따가운지 얼굴이 따끔거렸고 바람은 흥분한 사람이 휘파람을 불듯 쉴 새 없이 모래가루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다. 1년 사시장철 비도 거의 내리지 않는 자연 환경 속에서 의리 있게 사막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모래뿐이었을 것이다. 모래도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불쌍하기까지 했다. 면적이 자그만치 만무가 된다. 표준화로 건설된 축구장 1,000개 정도 남짓한 면적이었다.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행객들의 락타 체험과 사막 모터사이클 체험을 위해 세워진 자그마한 매표소가 눈에 띌 뿐이었다. 사막은 계속 넓혀져 나가며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막 변두리에는 국내외의 봉사자들이 힘겹게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우량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사막 녹화 사업을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았지만 사막을 한 바퀴 걷고 온 후로는 이런 생각이 안개 걷히듯 깡그리 없어졌다. 지금은 마스크 낀 손님들과 황사를 얘기할 때 아주 담담해졌다. 그 큰 사막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말 한두 마디나
돈 몇 푼 협찬으로는 대자연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이다. 이것은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대자연의 정상적인 발전 과정이다.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게 하기 위해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절대 누구를 탓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황사 방지 마스크를 낀 손님들을 볼 때 이전처럼 고가운 생각이 적어졌다.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막 여행은 내 마음의 마스크를 벗겨줬다. 그 덕분에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을 탓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여행은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중국 속담에 당사자는 곤혹스러워도 방관자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쯤은 나 자신의 방관자가 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다. 나는 여행이라는 처방으로 자신감을 찾았고 많은 편견을 버렸다.

네, 그래서 작자는 자기가 직접 겪은 사실로 편견을 타파한 경험을 피력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대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이어서 최순란 씨의 소필 쓰레기와 보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와 보물 최순란. 매번 가족이 모여 앉아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애들을 데리고 식당에 다녀오거나 할 때면은 9살 난 아들애한테서는 항상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한다. 빈 광천수병을 하나 둘 모아서 집에 가져오는가 하면은 쓰고 난 위생젓가락, 심지어는 몇 장씩 남은 휴지까지도 굽게 개어서는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왜 자꾸 이런 시시한 것들을 끌어들이는가는 나의 짜증난 물음에 아들의 대답은 더구나 가관이었다. 광천수병을 하나에 5천씩 받고 팔아서 돈을 만들고 위생젓가락을 깨끗이 씻어서 놀잇감을 만들어 놀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옆에서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워 아들 하나 잘 뒀네,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겠네 라고들 하지만 엄마인 나로서는 참으로 남 보기가 창피하고 골치 아픈 일이었다. 아들애가 물건을 모으는 종류는 여러 가지였다. 물건 상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과 화장품과 와이셔츠 포장과 햄버거 점에서 가져온 일회용 꽃보, 비닐 빨대 등 이 모든 것들을 아들애는 보물인 양 애지중지하건만 내 눈에는 한낱 하찮은 쓰레기로밖에 안겨오지 않았다. 새 물건을 사오기 바쁘게 아들에는 그 포장곽을 던질까봐 옆에서 부축까지 서곤한다. 정도 있게 물건을 아낀다는 건 남을 한 바가 안 되지만은 못 쓰고 버릴 것은 응당 버려하지 않겠는가. 아들의 집착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어느 하루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곱게 키운 아들애가 장차 커서 피물숨에 좀 주인이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나는 아들애가 없는 틈을 타 쓰레기들을 몽땅 내다 버렸다. 그제야 안도의 숨이 훌 남았다. 이제부터 아들애를 단단히 단속해야지. 그날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애는 자기의 보물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구 발버둥질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1: 내 보물 어디 갔어? 거기 내 비행기, 기차, 땅쿠가 있는데.
0: 뭐? 가짜는 쓰레기를 가지고 그 속에 비행기랑 기차랑 있다니 웬 말이지? 한식이 교훈삽을 한 나지만은 아들의 이런 엉뚱한 흥취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애가 우젠이 그랑대 같은 린세칸이나 좁쌀인간이 될까봐 나는 온통 근심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이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까지 쓰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괴로운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아예 저녁 끼니까지 거부해가면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마음을 좀 독하게 묵자고 별렸더니 엄마의 방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가만히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가보니 다행히 쓰레기는 그대로 있었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그 쓰레기 주머니를 아들의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아들에는 금시 눈빛이 환해지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이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런 일로 울었던가 싶게 쓰레기 주머니를 헤쳐가면서 주섬주섬 자기의 보물들을 꺼내는 것이었다.
1: 이건 비행기고, 이건 기차고, 이건 집이고, 이건 무지개 다리고, 이건 로켓토고.
0: 중얼중얼 혼자말로 설명까지 하면서 보물들을 꺼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는 점점 아연해지고 말았다. 평소에 아들애가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그저 목적 없이 망탕 노는가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내가 던지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아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보물이었던 것이다. 위생젓가락으로는 깜찍한 비행기, 비닐 걸상과 미니 책상을, 여러 가지 색 고운 곽으로는 자동차, 기차, 청집, 무지개 다리를, 요구르트 통으로는 멋진 로켓을, 참말로 여러 가지였다. 백화점에 값진 놀이감들을 사주면은 그저 한두 번 놀고는 실증나서 한켠에 밀어버리곤 했지만은 자기가 만든 보물을 갖고 놀라치게 되면은 애지중지해가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아들에는 기실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아이디어로 자기의 동화 왕국에서 천당을 구축하고 미래 세계를 설계하고 탐구해왔던 것이다. 하마터면 무지개 빗긴 아이의 동심에 어두운 그늘을 던져줄 뻔했던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나는 뒤늦게나마 아이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지금은 또 수시로 쓰레기들을 제공까지 해주곤 한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하여 아들애가 보물로 간주해온 잡동 사내들을 쓰레기 취급을 해온 자신을 반성을 해가면서 자식의 개성과 흥취를 존중해주면서 훌륭한 엄마가 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백옥화 씨의 수필, 생각의 차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생각의 차이, 백옥화. 오랜만에 고향에 가게 됐다. 또 어찌 가랴 근심부터 앞선다. 트렁크에 짐을 담고 위로 끌고 아래로 끌고 공항버스 타고 탑승 도착하면 또 짐을 끌고 버스 타고 가야 한다.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그런데 막상 떠난

0: 한다 하니 기뻤다. 오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친정집을 가는 기분이었다.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이번 길에 남편과 딸과 같이 가게 됐다. 고향에 간다니 딸에는 온밤 들떠서 친구와 전화한다. 연길에 가면 먼저 냉면을 먹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고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지. 친구가 부러워 걸어온 전화다. 글쎄, 너 먹고 싶으면 같이 가. 딸애가 웃으며 어깨가 으쓱해 굴려준다.
1: 글쎄, 가고 싶은데 난 좀 더 있다 가려고 해.
0: 갔던 바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라. 마라탕, 미셴, 거보로 많이 먹고 오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이다. 알았다, 감사하다.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고맙다. 애들은 길 떠나면 먹을 걸부터 계획한다. 몇 해 동안 객지 생활에 낯선 음식에 얼마나 고향의 향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트렁크가 생각밖에 술술 잘 끌린다. 세 식구는 다급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남편은 벌써 저 멀리서 걷고 있다. 성격이 어찌 급한지 걷는 게 아니라 날아다닌다. 항상 길을 떠나면 그냥 달아야 한다. 오늘은 더 빨랐다. 나는 딸과 같이 줄다름을 한다. 집에 간다니 절이 좋은지 딸애가 화를 낸다. 아버지,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그제야 남편은 웃으며 걸음을 늦춘다. 그렇게 아득히 멀어 보이던 길인데 벌써 비행기가 연길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아침까지도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연길이다. 비행기에 내려 걷는 걸음이 마치 한국 공항에서 탑승길에 오르는 것 같다. 집에 도착하자 딸애는 흥분에 들떴다. 먼저 마라탕에 접어든다. 미센도 사고 거보로도 사고 냉면도 사고 엎친 데 덮친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남편도 나도 그걸 먹어주느라 힘들었다. 결국 딸애는 속탈이 났다. 지에서 약을 먹고 아쉬워 입만 쩝쩝 다신다. 그만 웃음이 나온다. 한때는 이곳을 많이 원망했다. 왜 왔던가. 시골에서 농사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매일 벌어도 나머지가 없으니 하루 일 못하면 주머니가 텅 비었다. 그러나 역시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 집 팔고 땅 팔고 온 것은 딸애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 남편은 삼륜차를 몰고 온돌 수리도 했고 나는 삭기음도 메고 점으로 땅판 서러움도 느껴봤다. 딸애가 공부를 끝마치고 직장을 찾으니 나는 남편과 같이 한국길에 올랐다. 처음 1년은 고향 생각에 많이 울었다. 힘든 식당 일,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할 때면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바보처럼 헤매는가. 좋은 새 아파트 사놓고 땅굴 같은 월세집에서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전등을 켜놓고 살면서 서러워 잠 못 이뤘다. 왜 왔는가 하면서 후회를 했다. 그렇게 살기 힘들다던 연길이 가슴 뜨겁게 안겨왔다. 연길에서도 이만큼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역시 생각의 차이였구나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남편은 지방에서 용접을 하면서 얼굴도 몸도 화상을 입기가 일쑤였다. 힘드니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도 한다. 일만 하겠는가 하면서 식당, 노래방에서 밤늦게 돌아오지 않으니 나는 찾아다니느라 힘들었다. 역시 생각의 차이에서 고향 떠난 걸 서러워했던 것이다. 딸애를 혼자 두고 온 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 어디서 누가 두고 온 자식들 사고 났다 하면 속이 꿈틀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딸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2년 만에 딸애도 우리 곁으로 오게 됐다.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딸 역시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한 1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잡일에 심부름을 하면서 배웠다. 2년이 되니 경력을 따져 컴퓨터에 오를 수 있었다. 역시

0: 생각에 차였다. 그때 돌아갔더라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은 지금 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 역시 생각의 차이였다. 그때 눈물을 흘려도 돌아가지 않기를 잘한 것이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돼 수확을 거두게 됐다. 만일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만일 잘 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의 차이는 어두움과 밝은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남편은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고 늘 친구 만나러 나가서 또 밤중에 들어온다. 나는 또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근심이다. 새 식구 좀 오래 있으려 했는데 남편 술 때문에 떠나기로 했다. 일이 바빠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새 식구 또다시 탑승길에 오르기로 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항상 밝은 면에서 바라봐야 했다. 개떡 같은 남편 만나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개떡처럼 보이고, 고생하는 남편으로 바라보면 성공하는 남편으로 바라보게 된다. 쓸모없는 아내 만나 개고생한다 하면 쓸모없는 아내로 보이고, 고생하는 아내로 바라보면 훌륭한 아내로 바라보게 된다. 자녀가 커서 사람구실 하지 못한다 하면 사람질 할 것 같지 못하게 보이고, 우리 자녀는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비결은 두려움과 밝은 면,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맨발로 걸어 다니는 도시가 있었다. 한 신발 장사꾼이 이곳에 와보고 이곳 사람들이 다 맨발로 걸어 다니니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다. 신발을 파는 것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 신발꾼 장사는 이곳에 사람들 맨발로 다녀서 엄청 큰 시장이다, 대박이다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생각의 차이에서 서로 말이 달랐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세 사람 비행기에서 내리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 세 사람 다 물참봉이 됐다. 택시도 보이지 않고 우산 장사도 보이지 않아 젖은 몸으로 무겁게 짐을 끌며 힘겹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의 차이에서 밝은 면만 바라보고 걷고 있다. 만일 콧구멍을 위로 뚫었으면 콧구멍에도 빗물이 들어갔을 것인데, 콧구멍을 아래로 뚫었기에 콧구멍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1: 네, 그래서 작자는요, 생각의 차이에서 밝고 어두운 인생이 결정되는 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면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순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멋진 인생을 갖고 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운 그대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남부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리설련 가수가 부른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노래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해주고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해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맑은 물결과 그 강물에 깃든 고향의 정겨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메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조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천희 박사, 두 번째는 세신 1호, 세 번째는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천희 박사, 세신 1호, 명사방,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진을 봐서 오늘 가강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제품을 우리가 직접 아래 기층에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이런 기회라고 인정하는데요. 이번에 로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로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 가운데서 천희 박사는 지금 한 곽의 가격이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식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10곽이 눈에 붙이는 고약, 이때 한각의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가격도 여러분들한테는 귀해니까 원 가격에서 뚝 절반 더 내려와서 100분제 한 그 40 그 좌우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각에 698원이라 하지만 해도 한각은 35일간 복용하는데요.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각의 가격은 27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기회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 흠양해 보시오.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저희들 손이 끝이 이르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건강과 노벨상까지 두 번 받은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사람들은 놀라게 할 정도로서의 이술이 여기에 전파됐다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눈병치료 명사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21가지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방은 우리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수술도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해도 수술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 받은 다음에 한 1, 2년 지나가게 되면 또 눈이 흐릿흐릿해지고 뭐 때문에 겉으로는 수정체는 바꿨지만 해도 많은 병은 속으로부터 나게 되었는데 속으로부터 질병이 해결되지 못해서 다시 또 안구과학기관의 세포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명서방이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많은 분들이 복용 가운데서 확실하게 아셨겠지만 해도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서방은 12가게 12가게 눈에 붙이는 고양 10가게에 담에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9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이제 최신으로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이제 한 석 달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2: 이거 먹은 원인이 제 다른 사람보다 얘 특별히 추위 세게 탄단 말입니다.
1: 아, 예, 예.
2: 추위 세게 타가지고 그저 사시들 감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2: 근데 크게 기침도 아이 나고 열도 아이 나고 이 감기 증상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1: 예. 음양조절이 잘 되지 못합니다. 예.
2: 그래서 이 감기약을 이 이틀에 한 번씩 먹습니다.
1: 아, 계속 시치사죠.
2: 예. 감기약도 그냥 달고 있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1: 아, 안 되죠. 그건 다 신경. 예.

0: 째째인데.
1: 이 그거 이 음식 예. 그거 먹으면 잃어본 것처럼 하다도 한 이틀 지나면 또 그 증상이 나서 이 야 힘들었습니다 그거. 예. 그래서 얘 자꾸 면역이 약화돼서 면역에 대한 거 많이 먹었습니다 제.
0: 그렇겠죠.
1: 면역이 약해서 감기 자꾸 온다고 해서 지나가고 오는 감기 다 걸리고 공공장소 모든 장소는 근본 가지도 못하고
0: 심각했네요.
1: 예. 예, 마스크 걸고 다니고 여름에도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제.
0: 심각합니다. 예.
1: 예. 예, 심하게, 예, 크게 기침도 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열도 없고, 그좀 미지근하게 감기를 달고 산다 말입니다.
0: 건파치 원기 부족이 제일 전형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여사분은.
1: 예, 그렇지. 제도 이 콩팥이 좀 이래 양이 허가돼서 그 예. 약방에서도 그 콩팥에 대한 것도 예, 그 양 이래 보충하는 약들도 싸먹고 예, 많이 싸먹었습니다. 예. 근데 또 그래 먹어도 예, 크게 효과도 안 알리고 예, 근본 잠자리에서도 양말을 신고야 잤다 말입니다.
0: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1: 예, 남보다 예, 신발 더 큰 사이즈로 큰 거 싸가지고 예, 거기다 신발 치게라 넣어서
0: 발이 차가워서 예.
1: 예, 발이 조금만 참으면 또 감기 증상처럼
0: 손끝 발끝이 차죠. 손발이 전반이 그 신체 가운데 말단 부분에 속하는데 말단까지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죠. 예.
1: 그래가지고 예, 감기 너무 달고 있으니까 진짜 애납더라 그것도. 예. 예, 그래 중이들을 배워봤네. 선생님의 콩팥이 좀 이래 약하지 않을까 하니까 괜찮은데 또 이래더라
0: 예,
1: 말입니다.
0: 그렇죠.
1: 소변이라며 중성을로 봅니다.
0: 중성이죠.
1: 그나 뭐 그런 중성도 없다
0: 원기 부석입니다. 원기.
1: 예, 괜찮단 예. 그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괜찮네. 내 체신 일어나 좀 이거 좀 한번 먹어보자고 먹어서 한 열흘 되니까 그 다음에 좀 이래 기분이 영 좋더라 말입니다.
0: 편안감을 느끼게 되었죠.
1: 예. 예. 이틀에 한 번씩 감기약을 달고 있던 게 열흘 먹어도 열흘 먹으니까 감기약 아이 먹으니까 아이 기분이 이상하게 영 좋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냥 먹다 먹다 언제나 한 석 달 조금 푸이 먹었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0: 지금 감기약 안 드시죠?
1: 안 먹습니다.
0: 감기약.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1: 그래 여름에 비걸도 먹고 마스크도 그냥 벗고 다니고 예.
0: 그렇죠.
1: 예, 영 좋습니다. 양말도 안 신어도 뭐 발이 시린지도 모르고 예.
0: 예.
1: 그래, 그, 또, 뭐, 방송 들으려면, 뭐, 19일부터 가격이
0: 올라가.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1: 예,
0: 이렇게 좋은 제품이
1: 있습니다.
0: 예.
1: 예, 이게, 이 좋은 제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좀 싸놓고 그냥 꾸준히 먹으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쓰시게 되면, 콩팥이 심장을 관리하고, 콩팥이 오장을 관리하고, 콩팥이 원기를 도와주는 데는 기본 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콩팥에 속하는데, 콩팥을 비롯해서 여기 한기를 몰아내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될 녹혈정, 전독근, 32가지 중약제, 아주 선택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값이 인상되기 전에 쓰세요.
1: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처리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전 주약에 이 심뇌혈관 질환만 해갖고 예.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크거나 소리가 좀 높아도 거리 놀라고 그리고 둥근 가슴이 지어드는가 하면 이 통증이 좋고 그리고 이 몸체 부조도 심하고 시원한 보이스도 없고 해서 기억력 감퇴.
0: 예예예
3: 그리고 이 누구의 기억하는 게 옛날 건 잘 기억되던 지금
0: 그게 기울이
3: 예, 그건 너무나 예, 예. 기억 못하게
0: 예
3: 그리고 환기 되면 악몽이 많습니다.
0: 네 예.
3: 그래서 선생님과 어머니하고 이미 여전히 그 몇 달 먹었습니다.
0: 예.
3: 굉장히 지금 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계속 또 약값도 인상될 가능성도 많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하니까 예. 이거 계속 좀 싸서 더 쓰려고 하면서 그 명서방에 대해 좀 자문하자.
0: 말씀하세요.
3: 예. 제가 이 시력이 너무 하강돼서 병원에 가 검사를 했고 백내장 초기랍니다.
0: 예.
3: 그러면서 그럼 치료 방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선생님하고 묻냐니까 주약에 거서 수술 후에 권합니다.
0: 수술 권하죠. 지금은 그럽니다. 예. 예.
3: 수술 받은 환자들과 문의하면 수술하지 말고 언제 하면 약 쓰라고.
0: 보수료법으로 된다면서 왜 네. 수술하겠습니까?
3: 네. 그래서 선생님과 문의하고 이 명서받아서는 아마 한 반년 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야 지금 시력이 하강됐던 게 지금 기본은 온정되었습니다.
0: 시력이 하강되지 않고 온정되고 조금씩 올라간다면 그게 큰 해결입니다.
3: 예. 그래서 계속 더 쓰려고 하는데 이 명서방은 값이 아직 그대로지요. 예?
0: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예
0: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3: 두 가지 약 배달 받을 거 아니어서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겠다면 내 눈은 내가 지켜야 되지 바깥에서 수술의 방법도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제 말이 이게 확실하게 제가 깊이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끝이 아니다. 속으로부터 수술은 보통 바깥에 그 수정체를 백내장 같은 거 바꾸거나 안압을 조절한 차원에서 안압만 기타 기관에 영향 주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그럴 뿐이지 완전히 그거는 그 치료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속으로부터 이런 약을 쓰는 방법을 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본은 여기에다 신경만 써야 됩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천이 박사로 씁니다.
0: 예.
4: 예, 어째 썼는가 하면 그런 제가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너무 맥이 없고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서류에 자꾸 어째서나 예. 나 먹으니까 예. 불편하지 않는데 없을때다
0: 예.
4: 그래서 예. 전에도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예.
4: 썼는데 예. 어째 그냥 효과 없고 예.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가 좀 힘들게 보냈단 말입니다.
0: 예.
4: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전이 박사를 강의라는 거 듣고서리 이거 저는 예, 6개월 채 먹습니다.
0: 예. 아, 잘했습니다. 그만하면 예.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4: 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것과 같이 예.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0: 이게 특수한 예. 여기 CAMP라는 이슈리 특수한 국제적으로서 돌파성적인 청춘을 돌려받는 청춘비만의 발견이란 이게 말이 간단하지만 해도 이게 그 구체 그 연구 그 항목에서는 돌파성적인 연구 항목에 속합니다. 예.
4: 예. 그랬었더니 밥이 맛있던 게 밥을 잘 먹고 철에 잤던 거에 혹시 그도 하룻밤에 혹간 두 번 일어나지 일반적으로 한 번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또 안 일어날 때도 있고
0: 그렇죠. 종합으로
4: 일어나면 컴파치 난단 말인데
0: 그렇죠.
4: 예. 그래 때려 해먹기도 보라고 예. 아 정말 예. 이하고 이렇게 반년 넘어 먹기 시작하니까나 아 늙음하게 예. 좀 별로 사는 게 사는 것 같더랍니다. 참
0: 그렇죠.
4: 힘들던 게 예. 이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또 싸서 예. 먹으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세심이로를 떼니까
0: 예.
4: 내가 저 서결해서 우리 언니 농촌에 있는데 저 이전에 보니까 미네고도 형편없을 때다. 뭐 방송 아이돌이니까 이 건강 상식이라서 모르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듣고 우리 언니 예, 힘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이 서심이로 좋을 것 같아서 알선해서 그는 두 달을 샀었는데 전화 왔으니까
0: 예.
4: 동시에 그 약을 소개를 해줘서 내가 지금 별로 살 것 같다면서 이래 전화 왔을 때다.
0: 이 시장 반영이 너무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4: 이번에 들으니까 또 값이 또 오른다지 하니까 얘네 그래 저번에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값이 오른다는 거
0: 예.
4: 어제도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게 약이 값이 오른다는데 언니 어찌겠는가 아 그러면 또 싸서 먹겠다고 이렇게 또 언니하고 싸서 좀 먹어야 되지 내 이제 늙음하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겠는가
0: 그렇죠.
4: 예 전화 왔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언니도 또 이 세신이로를 싸고 그래 두 집에서 싸려고
0: 예, 천이 박사하고 세신이로 사시려
4: 예,
0: 한다 그렇죠.
4: 예,
0: 예. 예 5017766 전화하면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약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0: 늘 예.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저는 예, 맹남 세시미로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어째 이 세시미로를 복용하는 감에 자꾸만 이 맹남은 소화 잘 되지 않고 잠 자지 못한다.
0: 예.
5: 예. 그리고 이 그런 맹남에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이 심장도 안 좋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병이 많단 말입니다.
0: 예.
5: 그래 이 세심 1호를 복용한 지 어서는 한 7달이 됩니다.
0: 예. 어,
5: 예. 그런데 이 뭔가 뭐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이 약재가 특수합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이 잠이 잘 오고 예, 또 소화도 잘 되고 예, 밥을 잘 먹고 예,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종합으로 예, 좋았습니다.
5: 그리고,
0: 예.
5: 예. 그리고 이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낫고 예,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좋아지니까 예, 소변도 아주 예. 예, 그런 세게 출입하던 게 지금 소변 출입이 적습니다.
0: 그렇죠. 한 번에 나가는 양이 많고 차수는 줄어들고 그렇죠.
5: 예. 예. 어찌도 좋은지 예, 이번에 이 값이 오른다. 예. 이 값이 오르기 전에 예, 세심히로 나도 더 구매하고 지금 우리 언니가 뭔가 냉서방 논약을 복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5: 예, 그런 게 효과가 훨 좋답니다.
0: 어, 그렇죠.
5: 예. 눈에 피지고 눈물이 나고 이러던 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예. 이번에 그런, 나도 이 세심이로 나는, 아, 그런, 더 사고, 우리 언니는 맹서반 눈약을 사겠다.
0: 어, 그렇게 예. 하셔. 예, 예.
5: 예, 값이 오르기 전에.
0: 예.
5: 그래, 우리 형제가 다 사서 그랬다.
0: 어, 그렇게 하셔. 이런 제품 자체는 추워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거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가 꼭 있고, 광고할 수 있다는 비준허가까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은 아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말을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5: 예. 좋은 이야기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예, 이 세심이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6: 근데 이야기 정말 좋단다.
0: 예.
6: 우리 아저씨는 항상 내 기억서에 예.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한날 밤에 소변을 서너 번 본다.
0: 예.
6: 그러니까 밤에 자지 못할까에
0: 아침에
6: 일어나면 영맥이 없고 피곤하고에
0: 예.
6: 그 다음에 또 입맛도 없어에 식사를 조금 할까 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0: 그렇죠.
6: 오고 가는 감기는 또 배 안 넣고 다 하고에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0: 예.
6: 어서는 세심히로는 녹달 다 쌌습니다.
0: 예.
6: 그리고 나니까에 어서는 소변 차수 한날 밤에 어떤 날에 두 보이지 또 어떤 땐 또 예, 한 번밖에 안 해본다. 그래서
0: 예.
6: 아, 이야기 정말 남자들이 전혈성염에는 최고라 한다.
0: 예.
6: 깨고 식사 잘하니까 맥이 나고 예, 정신이 나고 이 몸이 해갖고 다리에 맥이 온단다.
0: 그렇죠. 예, 다리에 맥이 온다는 예. 게 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건파지 든든해야 원기가 도와지는 겁니다. 예.
6: 그리고 예, 그냥 치봐서 옷 많이 또 입었댔는데 옷은 아이 그랬다. 자꾸 예, 허리 감기 오고 근데 예, 이 세심이로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예, 우리 언니도 소변도 작고 또 예, 그래서 오고 가는 감기는 다 빼놓고 치봐서 예, 이 여름에 한 번도 한 소대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0: 어,
6: 예,
0: 그래요?
6: 예. 예, 아저씨 쓴 게 영 좋은데 이거 써보라고. 근데 우리 언니도 썼는데 예, 이 세심이로 그렇게 좋단다.
0: 그렇죠.
6: 그렇게 칩던 것도 덜 칩고 감기 자꾸 오던 것도 어떤 예, 아예 오고 밤에 소대는 어떤 예, 많이 봐도 보이지 어떤 날은 또 한번 보고 예, 아 정말 좋다고 밥도 맛있고 예, 그래서 오늘이 예, 우리도 지금 또 이제 값이 오르지 그러니까
0: 그렇죠.
6: 그러니까 예. 이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좀 오래 있어야
0: 그렇죠.
6: 된다.
0: 예, 예.
6: 예. 그래서 예, 우리 아저씨도 배달을 받고 우리 언니도 이번에 세심히로 지내서니까 이게 예, 값이 오르기 전에 더 배달 받겠다고 그랬다.
0: 그렇죠.
6: 그래서
0: 한 가게 200원 예.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6: 예.
0: 구입니다.
6: 그러니까 예. 값이 싸고 좋지요. 예.
0: 그렇죠.
6: 그래서 오늘이 우리 집에서 다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신이로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중노년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서 모든 공능이 저하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건파치 양기 부족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이 종합적으로 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다른 그 처방에는 없는 이런 약재가 녹혈정이라든지 전노권이라든지 거기에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으니까 뒤에는 바로 세신이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6: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7: 예, 제 집에는 우리 아빠의 순지 어란 한 넉달 봐야 됩니다, 선생님.
0: 아, 예.
1: 예, 근데 이 세심으로 약이 용서했습니다. 예, 숫자도 많고, 예.
0: 그렇죠.
1: 예. 예, 예, 가지수는 하이드라 때구먼가
0: 그렇죠. 약자가 골고루, 예.
1: 예, 남성들이고, 체내세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0: 그렇죠.
1: 체내세. 예, 밤에 소변 한 대여섯 번 넘나, 우리 오빠는.
0: 남성들이 예, 그게 큰 일입니다. 예, 예.
1: 예, 근데 이거 한 달 반 두 달 쓰니까, 그 다음에 어선부터는 정사에, 그래서 만에 두 번이라 제구먼가
0: 이게 중국 과거의 예, 원사의 처방입니다. 예.
1: 아, 그러니까 어제 약이 용서서 나으신다. 난 체내세. 그렇죠. 무슨 약을 그렇게 써야 돼?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 확실히 이야기해서 막 좋긴 좋다면 이랬다. 예.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0: 그래 하세요. 잘 이용하세요. 예. 하세요. 예.
1: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시장의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다른 처방에서는 있기 어려운 이런 특수한 그 성분이 여기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록혈증하고 전도권하고 전도권이라는 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슴이 전반은 뼈, 살, 내장까지 포함해서 인류에게 몽땅 모든 건강을 되돌려주는 데는 유효 성분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콤파치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功能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전도권이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록혈증이라는 성분 자체는 기본의 콤파치 든든해야 됩니다. 인류가 만나 심장 아이마로 콤파 다음에 심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콤파치 심장을 살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치 일단 노독증 같은 위험에 빠진다면 심장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콤파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콤파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소화계통 그리고 그의 순환장애 이런 것까지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그 외에도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맥동이라는 성분은 윤폐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게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간과 콤파치를 도와줘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후루바나 성분도 들어갔고 소화 공능, 흡수 공능을 도와주는 간 그리고 위 비장을 동시에 도와주는 이런 종합 성분으로 된 도와주는 이런 종합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세신이로는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은 완전히 시름 넣고 쓰시겠다며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제품 자체인데 국제에 제가 2021년 6월에 미국 화성든 39개 세계 심장과 뇌혈관 학회에서 10년 동안 누에 앉아서 뭐 뇌졸중으로서 손가락 발가락 꼼짝 못하던 사람을 구해준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CAMP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AMP는 운동 에너지 보충제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근갑시 천배의 효과에 달하는 새로운 줄기세포의 생성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서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 있어서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쌈부의 쌈부의라면 여기 우수한 그 발전개혁위원회 거지부 등 여기에 추진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닷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형님, 금방 형님께서 홧김에 말씀을 심하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형님, 형님은 총명하신 데다가 벼시라치들의 틈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시니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계석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공산당 말고는 다들 벌벌 떠는 형편입니다. 이름만 위원장이지 사실 황제 아닙니까? 정조이면 장계석이 보낸 사람이니 옛날 같으면 흠차 대신입니다. 흠차 대신이 하는 말인데 맞장구는 안 치더라도 귀담아 듣는 신웅이라도 해야죠. 젊고 뭘 모르는 우리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형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차 대신이 찾는데 난 모르오 하고 엉덩이를 툭 털고 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백사장의 말 주변의 왕가래는 그만 기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백사장은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새치혀를 부드럽게 놀리었다. 형님, 문제는 겉을 볼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께서 겉만 보시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속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동생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가 형님 편에 안 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정주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장계석이 아니라 장계석 할아버지라 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님, 형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말투였다. 왕가렐도 한껏 누그러들었다. 왕가렐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백사장이 왕가렐의 어깨를 덥석 잡으며 하소연하였다. 형님, 형님, 이 동생은 억울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주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니 제가 억울하고 서로 못 살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같이 성황당으로 갑시다. 성황당에 갈 것까지 아였나? 왕가렐이 좋게 타일렀다. 백사장은 흥분한 듯 못내 고집을 부렸다. 형님, 우리는 신령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형제 연을 맺기로 맹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시 거기서 맹세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 형님도 마음 놓으실 테고 이 동생도 억울할 게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곁에서 보고 있던 혁사장이 끼어들었다. 멀지 않은데 가시죠. 형님이 안 가시면 저도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사람은 낡았지만은 기세가 삼엄한 염라대전에 이르렀다. 염라대왕은 먼지를 뽀얗게 덮어쓴 채 대전에 높직히 올라앉아 있었다. 월급불긋 화려하게 칠한 얼굴과 옷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다. 백사장은 염라대왕과 좌우에 늘어선 수호신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군인의 채통이야 깎이든 말든 털썩 바닥에 굴어앉았다. 높이 계시는 염라대왕님과 오가는 신령님들 모두 들어주십시오. 제 백아무개와 왕씨 형님은 역에서 사귄 지 몇 해가 되었고 형제처럼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벼락마다 사지가 찢기고 끔찍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실을 읊듯 간절하게 말을 마치고는 절을 했다. 됐네, 동생. 마음을 알았으니 이렇게 비겁하게 할 필요까지 없지. 왕가렐이 백사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개봐도 못한 놈입니다. 혁사장도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할 기세였다. 왕가렐은 얼른 그를 막아나섰다.
두 사장의 행동에서 감명을 받은 왕가래는 정불범을 찾아갔다. 그런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 25군 군장만 맡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불범은 곧장 귀영으로 돌아가 장계석에게 보고하였다.

0: 위원 겸 주석인 왕가렐이 사직서를 내고 군사일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을 간절히 전해왔다. 따라서 왕가렐이 귀주성 정부 위원 겸 성정부 주석 지위를 해임한다. 그리고 오총실을 귀주성 정부 위원으로 임명한다. 성정부 주석도 겸임하도록 한다. 정정부에서는 이 임명을 공포하고 위임장을 내리는 즉시 반드시 그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오총신의 영대로 집행해야 한다. 며칠 동안 왕가렐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였다. 다행히 이번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주임이 또 귀양에서 명령을 가지고 왔다. 정불범은 왕장군이 이번에 행정일을 그만두고 군사주의에만 힘을 쏟게 되어 위원장께서 몹시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5군을 강한 군대로 키우기 위해 부대를 정돈하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앞으로 주황에서 직접 월급과 보급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왕가렐은 이제 재정 걱정은 좀 덜 수 있겠구나 싶어서 웃음집이 흔들거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빡빡한 조건이 따랐다. 왕가렐이 거느린 다섯 개 리어 15개 탄을 두 개 사 6개 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되었나 점검한 뒤에 보급품과 월급을 내주겠다고 하였다. 부대를 줄이라는 것은 총을 앞세워 출세를 한 왕가렐에게는 비길 데 없는 고통이었다. 게다가 살을 깎는 납품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대를 한 대 모아야 재편성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설악은 왕가렐이 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두지 않았다. 벌써 한 달 남짓 월급이 밀려 관병들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왕가렐은 군부에서 정불범을 만났다. 부대를 재편성하기 전에 먼저 밀린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며 머리를 조아리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고함 소리와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왕가렐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부관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1: 아, 군장님, 일이 났습니다. 군부가 포위도 했습니다.
0: 왕가렐이 정색해서 꾸짖었다.
2: 어떤 소리? 공산군이 운남으로 간 지 언젠데 누가 우릴 포위한단 말이야?
1: 아니, 아닙니다. 공산군이 아닙니다.
2: 그럼 누군가? 응?
0: 왕가렐은 적지 않게 놀랐다.
2: 조항군이란 말인가?
1: 아, 조항군도 아닙니다. 우리 편입니다.
2: 우리 편이라니?
1: 백사장이 부하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왕가렐은 낯빛이 하얗게 진리한다. 군벌군대에서 급여 문제로 말썽이 있었다는 말이야 여러 번 들어왔지만 자기가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왕가렐이 어찌할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밖에서 우렁우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3: 왕군장 나오라! 왕군장 나오라!
0: 정불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듯 마는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3: 왕군장,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요. 에?
0: 왕가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노기가 치밀어 후닥닥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 개 영쯤 넉넉히 될 법한 병사들이 우르르 뜰에 몰려와 있었다. 병사들은 군장 쯤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용감한 병사 몇이 곧장 앞으로 나오더니 마구 소리를 쳤다.
4: 왕가렐, 왜 우리 월급을 떼먹는 거요? 당신도 집에 처자식이지? 우리도 똑같다고. 그런데 당신은 고기다 뭐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서북풍이나 마시면서 살라는 거요? 뭐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꽁쳐둔 거야? 외국인에게 빼돌렸겠지?
0: 오가는 욕설 속에 웃음소리가 이따금 터져나왔다.

0: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참다 못해 외치었다. 너희들 어느 영 소속이야? 썩 꺼지지 못해! 평소 같으면 상관의 호통에 모두 얼이 빠져 쥐죽은 듯 조용했겠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었다. 때마침 누군가 외치였다.
1: 왕군장, 그렇게 사납게 놀 게 아니라 월급을 주면 될 거 아니요? 어? 그래, 월급을 내놓아라! 올쏘!
0: 사람들이 또 구함을 쳐댔다. 왕가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납게 소리를 쳤다.
1: 너희들 어느 영이야? 영장 나오라고 해라!
0: 뒤에서 군관 그림자 하나가 언뜻 하는 듯 싶더니 금세 좌치를 감추었다. 부관이 보다 못해서 왕가리한테 나직히 귀띔을 했다. 정점이 나와서 몇 마디 거들면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왕가를 생각해도 푹 쓸만한 방법인 것 같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정불범을 찾았다. 정불범은 소파에 다리를 더 걸치고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편안히 앉아있었다. 왕가를이 굽신거리며 말을 했다.
2: 정조임, 좀 도와주십시오.
1: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0: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웃으며 되물었다.
2: 이곳 사정이야 잘 아실 터이니 조항을 대표해서 몇 마디만 해주십시오.
0: 정불범이 고개를 저었다.
1: 그건 안 될 일이지요.
0: 바깥에서 온 사람이 어찌 내부 일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가렐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속에서는 우울화가 치밀고 머리는 땀이 흘러 엉망이었다. 밖에서는 또 욕지거리가 난무하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1: 형제들은 이 왕가리를 따라 몇 년씩 싸운 사람들인데 내 절대 서운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형제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먼저 돌아가면은 일주일 안에 월급을 챙겨주겠습니다. 내 바지를 저당 잡혀서라도 여러분들 월급은 꼭 줄 겁니다.
0: 마지막 말은 힘이 넘치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웃었다. 덕분에 소동이 좀 가라앉았다. 부관이 그 틈을 타 큰 소리로 말했다.
1: 형제들, 군장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요.
0: 병사들은 그제야 뿔뿔이 흩어지었다. 이때에서야 정불범이 느릿느릿 걸어나오며 왕가래를 보고 비웃었다.
1: 왕군장, 자기 부대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군장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요? 전에 양호성에 일해서 자리를 내놓았고 나중에 장선생께서 서안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0: 왕가래는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안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 왕가렬이 임기응변으로 한 걸음 물러선 방법에 지나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일로 그는 되려 더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며칠 사이 왕가렐은 눈앞에 불을 끌 수 있게 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정불범에게 애걸 복걸 매달리었다. 하지만 정불범은 원칙대로 부대를 재편성한 뒤에 상황을 점검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백사장과 혁사장을 어디로 피했는지 찾을 길도 없었다. 빠져나올 곳이 없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방법이 없었다. 총명한 부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일주일이 되어가자 왕가를 부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었다. 월급을 달라며 벌떼처럼 몰려들 병사들에게 쫓겨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체면을 덜 구길 것 같았다. 왕가래는 정불범을 따라 귀양으로 갔다. 장계성은 왕가래를 자기의 입으로 군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을 하자 아쉽다는 뜻이 물었다.
3: 잘 생각해 보았나?
2: 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가릴이 입을 뻘쭉대며 쓴 웃음을 지었다.
1: 자네한테는 참 안 된 일이네.
2: 장계석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 하지만 자네를 이대로 서운하게 보낼 수 없지. 내 곁에 와서 일을 하게나. 자네를 종장 참의로 임명하겠네. 육군 대학에 들어가게. 내가 잘 말해서 시험은 그냥 건너뛸 수가 있게 해주지.
1: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2: 왕가렬이 말했다.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이참에 외국에 나가 시찰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1: 중국에도 가볼 곳이 많아. 국내에서 여기저기 좀 돌아보게.
2: 장계석이 딱 잘라 뒷자를 놓자 왕가래는 더 앉아있어 보았자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알았다.
1: 아, 위원장님, 군장 자리를 언제 넘겨주는 게 좋을까요? 서두를 것도 없네. 천천히 하게.
2: 장계석은 아주 느긋하게 대꾸를 하였다. 하지만 뒤미쳐 천장을 쳐다보면서 누나를 굴리더니 말을 이었다.
1: 장학량이 여기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내일 무안으로 돌아가는데 자네도 함께 떠나지.
2: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왕가렐의 벼슬살이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

장편 소설 대장정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순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행자를 노래한 가요. 최군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가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우정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를 겁니다.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가요, 황산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렴손 가수가 부른 고향 가사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더 힘을 냅니다. 정선화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주말 잘 보냈는지요?
1: 예, 덕분에 잘 보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종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42여년이라는 중의서의 조의, 예, 조선적 이야기란 뜻이 되죠. 예,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퇴직을 하기 전에는 도약의 연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우리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박창호 주임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신조통, 심리부치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감기를 잘하거나,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잘 낫지 않거나,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기관지 천식,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조약에는 만성위염,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결장염, 급성 만성 간염, 담낭염에 그리고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서의 이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장미병 극성이라고 해 진치를 가져다 드렸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쯔한 또 하느라인데, 낮에 말이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쏙 나고, 밤에 잠이 든 다음에 말이죠, 이불이 폭 젖도록 말이죠, 땀이 나는 것도 한이랍니다. 그리고 원인불명으로 소변이 작고,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노인들에게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노인들의 질병,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혈의주사료법을 결합하면서 조약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으키는 골관절 통증에 그리고 각종 종류의 인한 잡증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이죠, 소화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소화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0: 1.2억 정도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위축성 위험, 만성 위험에서 위축성 위험에 대해서 위주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소화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위축성 위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말이죠 14% 정도를 차지하라 합니다. 우리 연변병원 같은 소아내과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혹시 위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위경을 해보게 되면 위축성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이죠. 진단을 받게 되는데 관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위점막이가 위축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위점막이가 아주 얇아지고 또 위에 선체가 있는데 위축이 오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소실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만성위험을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천표성위험이라는데 천표성위험 이거는 맞아 검사를 해보게 되면 위선체는 명확한 개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비우성 위험이 있는데 위선체가 맞아 모종 원인으로 맞아 증생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위산분비가 맞아 본래보다 맞아 아주 증가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 만성 위험 중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진단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위축성 위험이가 조금 어렵고 특히 우리 치료학에서 놓고 보게 되면 진단을 받은 그때 위축성 위험을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병원에 아무 의사도 잘하니까 보였다. 서의도 보였다. 중의도 보였다.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말씀들을 잘하거든요. 이것이 무슨 원인인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단학에서 서의를 놓고 본다 할 때 위경검사를 하게 되면 위축성 위험인데 사실 우리 환자들의 림상에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표현들이 다 틀려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네, 전화입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2: 예, 나는 저, 골이 너무 아파서, 빙빙 돌아가 막 어지럽구나, 이래서, 뭡니까, 골이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서.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2: 뭐, 중이 좀,
1: 서주임을 말씀하는 거 맞죠?
2: 예, 네. 주임이사이랍니다.
0: 다 주임이사인데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2: 한 주말 시간.
0: 그러면 장춘에서 온 분을 보였습니까?
2: 네. 고시인에서 잘,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서.
0: 합니다.
2: 그래서 이 약을 내 썼는데, 한 두 주일 썼습니다. 거기 이제 정신 좀 나는 것 같아. 한 게 말이 좀 제대로 나아요.
0: 얼마나 합니다.
2: 그 약을 쓴 거에 한 두 주일 썼는데, 곧 이제 좀 정신 나고, 밥 맛이 좀 돌고 이러니까.
0: 좋은 소식입니다.
2: 예약하자고 오늘 또 가서 약 더 짓자고 해요.
0: 이렇게 합시다. 일단 오기 전에 765-0000에 전화 치셔. 지금 환자분의 기억력이 내려갔는데 딱 어느 분을 보였는지 지금 전화상으로 알기 바쁘거든. 그래서 그 번호에다 전화를 건 다음에 오십시오.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머리에 좀 시흥하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원장님은 저 두 번 보였어요. 약 두 번 전화 먹었습니다. 침도 맞고.
0: 예, 예.
3: 그래서
0: 예,
3: 호동형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이려고 좀 전화 드린 겁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

0: 또 많이 쓰고. 예.
1: 무슨 증세 있습니까?
0: 요 조금만 먹으면 예, 위장도 하고 예. 그다음에 양념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저리 설사를 합니다.
1: 예, 위경 검사는 해봤습니까?
0: 해봤습니다. 그래 해볼까 금병원에 가서 위경 해본 게 저기 위축성 위염이요.
1: 예, 위축성 위염에.
0: 예, 그래 진단은 났는데 입에 돌아야 진단 말입니다.
1: 예, 그 예, 예. 처방이 맞아야 되죠. 예.
0: 예, 진도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그래 놓거나 자꾸 그 저희 사처에 가면 내 윌레스 이랜다 이랜다 이래거나 예. 누기 나를 알려주는 게 길태중에 박창호 선생님들 가라 합니다.
1: 예, 예, 예.
0: 예, 그래 거기를 가서 보였는데 어제는 한 20알 약 썼습니다.
1: 예.
0: 지금 기본상 다 나사졌습니다.
1: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0: 예, 그런데 이것도 무슨, 유전인지, 우리 아버지 옛날에, 위암으로 돌아갔습니다.
1: 예.
0: 근데 내 동생, 지금, 형제가 여러 형제인데, 동생 한내 지금 다 소화해야 된다면서,
1: 예.
0: 그랬다. 그래서, 네, 그것들이 더 하기 전에.
2: 네, 그렇죠. 네.
0: 내 기본상 많이 나사는 썼지만 해도 한 번 더 가서 토론도 해보고 내 동생에서 가보이고 이래서 그랬다. 오늘도 월요일이 돼서
1: 예.
0: 무슨 예약이 되겠는지.
1: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그럼 오늘 일찍이 가겠습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예.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3: 저도 좀, 뭔가, 기계중이 박창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담당염 환자입니다.
1: 예, 예.
3: 담당염이 있어갖고, 항상, 예, 가끔가다 막, 옆구리 겸에.
1: 맞습니다.
3: 아프다는 것보다도 찡찡 저리나면, 예. 예. 그리고, 항상 기름진 거 조금만 먹으면 입이 뜨겁고 마르고 예
1: 그렇죠.
3: 이러면서 예 막 그리고 때마다 막 미스러운 같기도 하고 해서 기름진 건 또 마음대로 못 먹고 영 한참 고생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이럴 때마다 예 서약을 갖다가 먹으면 별로 잠시 낫는 것 같아도 또 발작하고
1: 예 발작. 근질하기 바쁘지요. 예.
3: 예. 예. 예 근질도 안 되고 항상 이걸 내서 고통 한참 했습니다.
1: 예.
3: 근데 박창호 그 기계중위원회 박창호 주임 선생님 그 소화 방면에 이렇게 용하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예, 약을 썼는데 생각 외로 예, 약이 효과를 예, 봐갖고 지금 미스거운 거는 많이 나섰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3: 예, 먹던 거 못 먹던 게 그걸도 약간씩 먹게 되고 달걀도 못 먹던 게 지금 예, 억질로 예, 먹어보면 예, 걔도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담당염이니까 소화 방면에 영 소화도 안 되고 이렇던 게 그래 약 쓰면서부터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선생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약을 제다 먹고
1: 예.
3: 이렇게 건강하게 좀 하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3: 예, 계속 쓰려고 예. 예. 그러면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예.
3: 예, 예, 예.
1: 치료 효과를 예. 건강히 해야 되죠. 예,
3: 예. 효과를 예. 계속 보면 예. 정말 예. 마지막 근치되면 얼마나 예. 좋겠을까. 예.
1: 예. 예,
3: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3: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오늘 저 박성호 주임 선생님 좀 예약하기시오.
1: 예, 무슨 증상 있습니까?
4: 전에 소화사를 하게 되면서 위 그냥 쓰립니다. 그리고 예, 반사나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용기 차가보면서,
1: 예.
4: 어떤 때는 또 가슴 막 싸우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픈다.
1: 예. 위경이나 해봤습니까? 위경?
4: 위경 했습니다. 반류싱.
1: 아, 예. 반류싱. 예. 예, 예,
4: 예.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한 그거 서약 쓰니까 그래서 임시 때다. 그래서
1: 예. 맞습니다.
4: 소개를 해주는 게, 예. 이 선생님 또, 뭐니까, 볼까나 많이 좋아하겠다 했잖아. 나도 지금 오늘 그래 하자고 그랬다.
1: 예.
4: 그리고 이 아랫배에 그냥 차가부면서래.
1: 예.
4: 설사처럼 나가는데, 뭐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그르르 하게서 그거 나가고.
1: 예.
4: 이런 증상이 맞습니다.
1: 비장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예.
4: 그러니까.
1: 예, 예.
4: 예.

0: 그래서 저 오늘 저 뭐 어전에 가야지.
1: 예, 일찍 오세요. 이분이 환자 예, 많아서. 예. 예.
0: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주문하자고 오겠는데요.
1: 예.
3: 아, 박청호 선생님이.
1: 예.
3: 아, 저희가 저번에 야구 도착했었는데, 조금 핵이 없고, 식은땀이라 나뉘게 된 그 선생님 야구에서 두고 먹고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3: 한 번 더 가려고요.
1: 예, 제가? 예.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3: 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그 뭔가 대중의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증상으로 치료받습니까?
4: 예, 저는 영 소화가 아이 되고, 예, 그것도 항상 속이 두부러하고 이군데 와서 결국 입이 영 마르는 것 같고, 결국 이 해라는 게 지금은 이 반질반질한데 해가 어떻달까 토설 터더라는 것 같고, 예, 그랬을 때다.
1: 예.
4: 약간 맥이 뚝 떨어져, 예, 변비도 심하고, 예. 그리고 조금 기름진 거 조금 더 술에도 먹으면 그래서 별로 속이 더러워 하면서 이래 먹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1: 예예. 예.
4: 예, 그래. 예, 저는 그래서 위병인가 해서 예, 누기 위병 그 선생 잘한 데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이 선생 위보다도 위도 좀 나쁘지만 이 뭐니까 당나용 나쁘다면서 그랬대다.
1: 예예. 예, 그렇지.
4: 예, 당나 백이면서 예. 어떻단 참.
1: 두껍고. 예예.
4: 예예. 그래서 치료했는데 지금 용 속 저는 속이 편안합니다. 결국 해도 이래 말하자면 반질반질한 것 같습니다.
1: 이래
4: 말 못하겠지.
1: 예.
4: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도 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쓰던 바 이제 한 번 썼는데 좀 두 번 더 쓰자고 오늘 예약 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 이셔.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1: 예.
5: 저는 길태중이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증상으로 치료받습니까?
5: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다리가 저리면 서리.
1: 예.
5: 상급지까지 저리고 그래서 아파서 차를 밀고 다니는.
1: 어, 심했구만.
5: 좋지 않습니다.
1: 예, 차까지 예. 밀고 다니는.
5: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와 중약을 걸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5: 오늘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5: 예,
1: 연락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고혈압 환자인데요.
1: 예.
6: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저 거기 박윤덕 교수님이 진찰을 받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예.
6: 예. 그래서 또 한번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어전만 예. 문제납니다. 예.
6: 네. 알겠습니다.
1: 예.
6: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심장 환자인데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여기 박창호 선생님 약을 쓰고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예, 예.
7: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하는데.
1: 예, 예. 됩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7: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정리라고 합니다.
1: 예.
8: 저는 발이 아프고 목이 졸입 거치면 그래서 여러 병원에 다니는데.
1: 예.
8: 치료가 그닥 대체다.
1: 진단은 받았습니까?
8: 진단이 다리 아프고 그래. 저 친구를 맞았는데 치무 맞았는데
1: 예.
8: 효과가 그닥 대체다. 그래서 얘네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 예.
8: 어디서 살았는가 아까나에 그 길태병원 있습니까?
1: 예.
8: 길태병원 최선 재영이 선생님이 친구를 잘한대서
1: 예. 예. 한일 치무에 예. 40년 나왔습니다. 예.
8: 예. 예. 그래서 거기를 오늘 가려고 합니다. 그래.
1: 예,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8: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는 그 위장이가 안 좋아가지고.
1: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9: 예, 그 식품을 계속 올라옵니다.
1: 아, 반산, 예, 예.
9: 예, 그리고 동물 땅에서도 하고.
1: 예, 설사, 예.
9: 예. 그리고, 그런데 그, 중, 길태종이의 그, 머리 하얀 선생님.
1: 예, 박찬호 선생, 예, 예.
9: 예, 그 위장, 그걸 잘 치료한다는데.
1: 예.
9: 오늘 어떻게 그, 예약되는지.
1: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세요, 예.
9: 아, 그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2: 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예, 위병을 앓고 있습니다.
1: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10: 병원에 가서 예, 진찰하니까 그 저 신경성 위병이라 합니다.
1: 예, 그거는 진단이고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0: 그리고 예, 경상적으로 위가 더부룩하고,
1: 아, 예, 더부룩하고
10: 가슴이 답답하고,
1: 예,
10: 흐림이 나고, 예,
1: 예,
10: 한숨도 많이 납니다.
1: 예, 예, 예.
10: 그리고 예, 저녁에 예, 실명증도 있어갖고 잠을 못 잡니다.
1: 예.
10: 그래서 거기 저 길태중이 그 저 박윤덕 그 저 교수님을 좀 예약하려고 그러는데요.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0: 예, 오전이에요?
1: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1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1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11: 네, 지금 박창호 선생님 그 환자인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1: 아이고, 위가 쓰리고, 아, 어깨 먹는 쓰리고 이래서 세 번이나 치료받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11: 예, 오늘 좀 가려고 하는데.
1: 예, 됩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11: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12: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12: 예, 저녁에 이게 팔다리가 몹시 저리고 막 이렇게 쥐어 올라가고 특히는 예, 이 다리가 예, 좀 붓기기도 좀 하고 많이 저린다. 저리고 수신하고 이래가지고 특히 예, 저기 층계로 올라가고 좀 그러려면 이 발뒤축이가 땅에 닿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고 예, 이래가지고.
1: 주근투 있구만요. 예,
12: 예, 이래가지고 저 광, 이 기태 방송 광고를 듣고 가서 저기 뭡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 배웠습니다.
1: 예, 예.
12: 예, 배우고 가서 저기 뭐 친구도 받고 그리고 저 청약도 저준 거 가서 좀 먹고 한 주 거의 됩니다. 이랬는데 아 요새는 바티척도 좀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지금 오늘 또 가려고 전화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2: 예, 예, 예. 예, 예. 수고합소.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1: 안녕하십니까? 예.
1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4: 나는 예, 층계로 올라가잖아요. 아, 다리를 뻣뻣하고 예, 올라가잖아요. 아, 숨이 차고 예, 몇 번씩 쉬어야 올라갑니다.
1: 예. 예,
14: 강철수 치료를 받고 예, 소약도 먹고 침도 마주니 좀 많이 낫습니다.
1: 예.
14: 그래서 나서 떼어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위경검사라 해보게 되면 진단은, 예, 미척성 위험이라고, 예, 받았는데, 어째서 이 병원, 저 병원이 예, 서이중일 병원인데 잘 되지 않는가. 그 유형들이 말이죠. 예, 틀립니다. 예, 중초의 기가 허약한 분들, 예? 그러니까 비장의 기가 약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가 울체된 상태에서 위축성 위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늘상 말이죠. 예, 그득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식사를 하지 않아도 말이죠. 예, 항상 예, 배가 더 부르하고 예,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데 예, 식사를 조금만 해도 말이죠. 이 증세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예, 정서 문제로 또 말이죠. 예,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우울한 상태거나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별 낫지 않은 일에도 말이죠. 예, 신경질을 잘 냅니다. 신경 쓴다 말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 중요하게서 갖다가서 예, 깡우의 부허랍니다. 간하고 위장의 공능이가 예, 불조화롭다. 맞물기지 않는다. 이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붓는데 창통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트림을 잘합니다. 그리고 식후물이 많이 나오고 입이 쓰겁고 예? 옆구리가 겨우고 예, 매번 말이죠. 신경 쓸 때면 이런 증세가 더 명확해집니다. 유형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예? 어떤 분들은 중초가 허약해지면서 습이 고일 때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열화되는데 중초습열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득하면서 말이죠. 예? 따가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럼 내가 일유형인가 이류형이 아닌가 어떤 것으로 말이죠. 어떤 증상으로 우리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이비가 예, 뜨겁고 냄새가 좀 더러운 냄새납니다. 본인 알고 옆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말이죠. 위축성 위험이라서 정황이가 다 같은 건 아니니까.
2: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1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연변소 우량 유전물질 자원 우세에 입각해 품종 보호와 육종, 정밀 심층 가공, 브랜드 경영 판매 등 세계 관건 고리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슬 승격을 추진하고 지리표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연변소 특색 목축 자원을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지능에 역량을 부여하는 농업기관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근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연변 홈장에 체격이 건장한 순종 연변소 한 마리가 등장해 현장 초점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5대 지방 우량 소품종 중 하나인 연변소고기는 섬세한 육질과 독특한 맛으로 시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명정시 동성용진에 위치한 국가급 연변소 종자수소 사육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종자수소가 바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 등장했던 순종 연변소입니다. 이 소는 올해 8살이고 체중이 2,400여 근인데 엄격한 선별을 거친 량질 종자수소입니다.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인 연변목축개발집단은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연변소 생식질 단위인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을 건설하고 우량 품종 6종 유전물질 자원 보호와 품종 개량 사업을 펼쳐 연변소 종군 수량을 확대하는 데 안정적인 우량 품종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식질은 목축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우리주는 연변소의 발원지와 수산지로서 연변소 유전물질 자원을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문조례와 산업전문자금을 내와 국가급 종자보호 6종 플랫폼을 건설하고 동물역병정화를 추진했으며 정부, 산업, 학술, 연구, 응용융합을 심화해 산업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습니다. 목전 우리주에는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 1개, 국가급 연변소 품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육종장 2개가 있습니다. 연변소 지역 공용 브랜드는 전국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들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대상 경리 류일명입니다. 우리 기업은 40여 년간 연변소 산업에 깊이 주력해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변소 육종, 사양, 가공, 판매 전 과정 산업사슬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번식이 가능한 순종 연변소 1,300여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 년간 동결정액 120만 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농업대학 리덕발 원사와 손잡고 원사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소 과학기술정원, 연구생 사업소 등 여러 고급 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구 육종 관건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구 생식질을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우세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에서는 연간 10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정밀 심층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흐름선은 국제 인류 표준에 따라 구축됐고 핵심 설비는 독일과 미국 수입 설비를 도입했으며 부대 시설은 전부 식품급 불수강 재질을 사용해 수출입 식품 검사 표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ISO 품질 관리, HACCP 식품 안전, 유기 녹색 식품 등 여러 권위적인 인증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연길 주민 주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연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식감이 특별히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육질이 섬세해서 삶으면 아주 잘 익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하는데 다들 연변 소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숙된 가공 체계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소고기 꼬치, 소고기 완자, 소고기 선물 꾸레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기업에서 등록한 분복 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평리됐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 위원회사 부총경리 최모용입니다. 여러 지경점이 있는데 연길에 4개, 장춘에 1개, 북경에 2개가 있어 현지 시장과 일선 도시 소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적극 확장해 경동, 티몰, 본래 생활, 이공넷, 해장원, 화윤 만가 등 주류 전자상 거래와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고급 시장을 깊이 개척해 2011년부터 만호 국제 호텔 집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제품을 전국 50여 개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량질 생식질과 정밀심층 가공,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에 힘입어 2008년 연변 소고기는 지리표지 보호 제품으로 비준됐고 2010년에는 연변소 지리표지 증명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브랜드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면서 연변소는 변경의 특산품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급 유구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향촌산업발전계획처처장 임춘우입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연변소 생식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품 가공을 더 정밀하게 하며 브랜드 시장을 더 확대하는 한편 지리 표지 브랜드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품종 우세를 발휘해 연변소 전 산업 사슬의 고품질 승격을 추진합니다.

0: 함으로써 특색 요구 산업의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되게 하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16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구강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개막식에 출석했으며 부성장 류계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성종엽 부주석 조우광이 개막식에 출석하고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이 개막식을 사회했으며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금 이룩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열리는데 전성 각 시주 장백산 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의 1,300여 명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근혜, 룡주, 민족식씨름, 민족건강체조, 민족무술, 진주공, 제기,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판자신경주, 백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단결을 증진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국기, 대회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 각 대표단 등 대열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 지역 및 대학교 대표단에서는 또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대표단의 공연은 도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특색 북장단 공연 두만강이었습니다. 공연은 큰북, 장고, 상모춤 등 다양한 민간예술을 융합해 중화민족 한가족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국기개양, 국가주악제창, 선수와 심판원 대표선서 등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우리주 대표단은 근혜, 널뛰기, 진주공, 제기, 압가,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하르바 등 10개 경기 종목과 백리, 판자신경주, 전통활쏘기, 고각경주 등 5개 시범 종목에 참가합니다. 개막식 전날 진행된 첫날 경기에서 연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근혜, 널뛰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주 민족체육의 두터운 저력과 선수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대표단 널뛰기 선수 렴춘매입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3개월간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계속해 더 노력하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겠습니다.
0: 15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9라운드 대련 권성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3대1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15분경 대련팀이 작은 박스선에서 때린 슛이 높이 떴습니다. 20분경에는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스쳐나갔습니다. 24분경 왕자호가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가로 패스를 넣었고 공이 수비수에 맞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35분경 대련팀은 우리 박스 안에서 골키퍼만 두고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또 한 번 대련팀은 우리 골키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무색 귀의 슛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변

0: 팀은 40분경 아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조반니가 때린 슛이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들어 55분경 뜻밖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연변팀 수비수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자책골이 나오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62분경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든 유니스에게 조반니의 송곳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급해난 상대 수비수가 유니스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조반니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점수는 2대1, 다시 연변팀이 앞서갔습니다. 66분경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빗나갔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가마차기 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74분경 대련팀이 우리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을 호재겸이 막아냈습니다. 79분경 조반니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속도를 올리며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조반니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번에도 조반니가 나서서 그냥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끝까지 두 골 우세를 지켜냈고 3대1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8월 22일 연변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영파팀과 제2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8월 1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동료 대표팀과 1대1로 비기며 도태 경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5일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동료시 올림픽 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연변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했고 연속 맹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7분경 연변 대표팀 골키퍼 마우신이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아 튕겨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가면서 동료 대표팀이 한 골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66분경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리지니가 코너킥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변 대표팀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쌍방은 1대1로 비겼고 연변 대표팀은 4강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정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팀이 전부 확정됐는데 각기 대련 대표팀, 장춘 대표팀, 심양 대표팀, 연변 대표팀입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훈춘팀 대 활용팀, 왕청팀 대 연길팀 두 경기가 16일 오후 펼쳐졌습니다. 훈춘팀은 홈에서 활용팀을 맞아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훈춘팀은 2대1로 활용팀을 꺾고 3점을 따냈습니다. 왕청팀은 홈에서 연길팀과 맞붙었는데 최종 0대2로 연길팀에 패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올여름 여러 편의 영화가 집중 상영됐습니다. 각지에서는 영화 플러스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홍생문화관광, 야간장터 등을 연동해 새 경영 모식을 내와 영화 관람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여름철 문화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앙TV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프로에서는 일전 관련 정황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는데 길림 도나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가지고 무료로 무형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민속문화와 수공기예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1: 인민일보 해외판은 그늘 10면 나와 무형문화재 전문란에 조선종 농악무 상모춤 산수 농경에 감춰진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나와 무형문화재를 게재해 조선족 농악무 상모춤의 전승과 발전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쿠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올해 대학 신입생들의 바야흐로 새로운 꿈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12년 노력의 결실로 당당한 대학생이 된 건데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그들은 또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대학문학원의 권희 박사를 모셨습니다. 이제 곧 대학교 문에 들어서게 될 올해의 대학 신입생들이 갖춰야 할 자세,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를 두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흐린 날씨에 있다가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겠습니다. 우리도 공기오염

0: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1: 저희 생방송실에 연변대학의 고리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올해 대학 이 신입생들이 육속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지금쯤 이제 곧 대학교 문에 들어설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하며 모두들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도 그렇고 가장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님도. 예.
2: 예, 지금 보면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라후로 대학 뭐 개학을 맞이하고 또 군설련도 맞이하고 되는데 이 그 전에 대학 입학 통지서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이 고등학교의 시설이 긴장감은 서서히 거쳐가고 또 낯설지만 이 매력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 가득 벅차오르게 되죠.
1: 맞아요.
2: 이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보면 단순히 시험이라는 이러한 명확한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면 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상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실감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신입생들은 뭐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이 상관 대학이 뭐 캠퍼스의 환경 그리고 뭐 여기 교통 노선 그리고 대학의 역사 등등을 검색해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선생님 그리고 동화 그리고 숙사의 이 멤버 등등 여러 면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한 대학 생활에서의 첫 강의, 첫 숙제, 첫 과제 아주 부푸른 마음일 거라고 믿어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매우 당연한 이 감정이 산생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기를 떠나 성인으로 첫걸음을 내디디는 이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규칙적인 일정 안에서 이 보호하는 그리고 보호를 받는 환경이었다면 대학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러한 공간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스스로 원하는 전공을 깊이 공부하고 자신이 관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리상적인 대학 생활만 그리게 된다면 현실과의 차이에서 큰 실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화려한 캠퍼스 생활만 기대해보기보다 대학에는 또 힘든 과제도 있고 어디까지나 낯선 인간관계 그리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도 존재한다는 것도 이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경 이 설레는 마음은 간직하되 막연한 환상보다는 현실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개학 후의 적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기대 뭐 또 좋겠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반드시 겪어 나가야 혹은 반드시 부딪혀야 할 이러한 고난, 어려움, 도전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참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이 대학교라는 대학이라는 꿈을 향해서 지금 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2: 네.
1: 꿈의 상상에 정말 부푼 마음을 뭐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또 새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환경, 새 환경에 뛰어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두려움이 이제 공존을 하는 법이죠. 지금쯤 내가 과연 대학교라는 새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긴장이 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럴 때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일정한 긴장 정서는 누구나 갖게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이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였을 때 사람한테서 생기는 뭐 긴장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2: 기대와 불안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또 전혀 이상한 일로 아니죠.

0: 인간은 익숙한 환경 안에서 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본성을 느끼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다니던 뭐 고등학교도 좋고 함께 지낸 친구와 가족을 떠나 낯선 도시, 낯선 캠퍼스에 이동한다면 누구나 예상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 걱정이 생기기에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아마도 뭐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할 겁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또 혼자 생활하며 집안일을 뭐 잘 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을 떠올리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긴장을 자체로 부정하거나 억누르고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커질 것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긴장은 우리가 뭐 새로운 환경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 덕분에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긴장이 지나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때입니다. 왜 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 이튿날에 이 수업도 좋고 여러 가지 자기 이사 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가벼운 걱정과 설렘이 함께 하는 상태라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겁니다. 그전에는 혼자 독한을 사용하고 혼자 자기 일정대로 이 하루를 지배하였다면 지금 우리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 신입생은 뭐 8인실, 6인실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온 이러한 친구들과 동면하게 되고 4년 동안을 함께 해야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받기 일쑤인데 여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치고 새로운 경험이라 치고 또한 이 사회생활을 마주하는 첫걸음이라고 뭐 조그마한 긴장, 조그마한 설레임 이것이 동반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1: 맞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뭐 사람마다 나타내는 불안감이라든가 또 긴장감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요 심한 감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긴장 정세가 오래가는 감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빨리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갑니다. 뭐 맞춰서 서로가 이런 차이는 왜서 이렇게 생긴다고 보십니까?
0: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낯선 곳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집단에 참여하는 경험이 많았던 학생들을 보면 이 환경 변화에 매우 익숙하고 적응이 빠릅니다. 반면 늘 익숙한 사람과만 지내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을 피해왔던 이 학생들을 보면 새로운 만남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불안감이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개인의 기질 차이입니다. 선천적으로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고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흥미로운 대상으로 이걸 간직하고 인식하고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쉽게 적응합니다. 반면 내성적이고 또한 조심스러운 기질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이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들고 또한 이런 만남 자체를 좀 피하려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이 계획 밖이 일이 생겼을 때 불안 정서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거죠. 이러느라면 뭐 적응 시간이 느릴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러한 스트레스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 자립 수준 차이입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적은 학생은 대학교에서 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반면 평소에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은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유롭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이 사전의 준비와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기대치인 것입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찾아보고 예상 가능한 어려움을 미리 인지한 학생들은 막연한

0: 대한 걱정이 적습니다. 반면 아무런 정보도 없고 이 방학을 정말 자유자재로 보낸 친구들 보면 대학 생활 이 차표를 사고 이 물건을 정리하고 이 모든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툭 맞대야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림경변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박자 늦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네 가지 원인이 이러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차이를 뭐 좀 더 어떤 서로를 지켜보면서 빨리 해소하고 서로가 융합되어가고 뭐 이런 빨리 적응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것도 있고 뭐 물론 그 저 전국 각지에서 왔고 또 먹는 음식 생활 습관 뭐 각자가 또 다르잖아요. 네. 또 성격 뭐 이런 거 서로 또 좋은 면을 봐주고 긍정을 하면서 잘 맞춰가면서 뭐 4년 5년 6년 뭐 영생 공부하다 보게 되면 시간도 꽤 길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됐으면 정말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신입생들마다 또 처음부터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이 대학교 생활에 하루빨리 적응함에 있어서 지금부터 뭐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박사님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0: 예, 대체적으로는 저는 아래와 같은 이 뭐,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뭐 학습 방식이 변화에 일층 하루빨리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우리가 12년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에 왔는데 이 12년 동안이 소학교, 초중, 고중의 공부는 선생님이 일일이 지도를 해주고 진도를 정해주고 또한 숙제와 시험 범위 등등을 명확히 지정해주는 이 수동적인 학습 과정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관리하고 복습을 독려하고 또한 정해진 답을 찾는 이러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대학 공부는 여기에 비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수님들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또한 스스로 깊이 탐구할 과제를 던져줄 뿐 일일이 참견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오늘 뭐 김아무개 리아무개가 수업에 왔냐 안 왔냐 혹은 숙제를 어느 정도로 완성했냐 정녕 이것이 수업을 오지 않고 숙제를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뭐 일일이 체크하거나 누군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며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뭐 해석과 이 관점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했던 뭐 암기만 하는 그것으로서 좋은 성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이런 환경에서 필요한 첫 번째 학습 태도는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뭐 수업 전에 미리 교재를 보고 또한 미리 상응한 이러한 재료를 검색해보고 또한 질문을 가지고 이 강의 교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처럼 누군가 복습을 강요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 학습 계획을 세워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질문하고 탐구하는 태도입니다. 궁금한 점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도 좋고 그리고 동기들도 좋고 선배님들도 좋고 주동적으로 찾아서 토론하고 여러 관점을 접해야 합니다. 이 대학은 정답을 여는 곳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방식 그리고 이 능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는 뭐 대학교 교수들은 수업이 끝나면 사무실에 안 계신다. 일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대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과제거나 여러 사회봉사거나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다시 뭐 찾아간다거나 시간이 포근한 먹는 것입니다. 예, 교실 그 당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학교에는 자유시간이 매우 많아집니다. 이 많아지는 자유시간에 뭐 게임을 한다든지 기타 곳에 정신을 몰입하다 보면 과제도 좋고 시험도 좋고 더욱이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집에서는 옛날에는 뭐 빨래도 좋고 모두 부모님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빨래할 시

0: 일환조차 없는 것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다 보면 뭐 지금 이 방학에 짬짬이 시간을 이용하여 뭐 자기 하루 일과 패턴을 잘 분배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습 이외에 이 심리적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단순히 대학에 와서 이 성적 순위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여러 종합 수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자기한테 일정한 신심을 북돋아주는 한편 자기를 종합적인 인재로 양성되게끔 인도하고 또한 이 학습 차이, 성격 차이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박사님께서 충분한 뭐 긍정과 그리고 또 그 여러 면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대학 공부, 대학교 공부 필경은 여태까지 해왔던 초중 공부나 고중 공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죠.
0: 네.
1: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태까지는 부모들이 곁에서 든든한 뒷심이 되어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다든가 또 뭐 그랬다면 이제부터는요, 진정 홀로서기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그 마음의 준비도 이제 든든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0: 예, 이 대학생활 보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기존에 존재했던 이 부모가 옆에서 보호해주고 이러한 보호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홀로서기로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이러한 시작점인 것입니다.
1: 그래.
0: 이 청소년 시절까지는 부모님께서 뭐 식탁도 좋고 그리고 세탁 건강관리, 심지어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 중재자 역할까지 맡아주셨거든요. 그러나 지금에 보면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집으로 달려가거나 이 모든 것이 이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이나 타지에서의 대학 생활에서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우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몫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모님과 연계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뭐 급한 통지를 받았거나 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부모님께서 뭐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온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전화를 한데도 이 이사 소통 면에서 어디까지나 면대면으로 하는 이러한 소통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감정상으로도 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에 필요한 마음 준비 이 첫 번째는 자기 책임의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뭐 늦잠을 자서 수업을 놓친다든가 제가 게임을 좀 더 해서 빨래를 못했기 때문에 이튿날에 뭐 어지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나간다든가 혹은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이 경제권을 지게 되는 거죠. 예, 생활비가 부족해서 뭐 밥을 먹지 못하고 배를 고른다든가 또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뭐 아프게 된다든가 모든 이것은 전면적으로 볼 때 본인이 선택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부모님이 멀리 먼 곳에 있다. 이것으로부터 원망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를 견디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생활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실수가 자주 생기고 또한 겪게 됩니다. 돈을 잘못 쓰거나 많이 쓰거나 혹은 계획 밖으로 쓰거나 혹은 침실에 혹은 뭐 선생님과 이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다든가 학업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실패의 뒤를 받쳐주지만 대학에서는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대학이라는 것은 실패를 많이 허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직장인들이라면 한번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직접적으로 로임에 체현되거든요. 그러나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낙제를 하면 다시 재수강할 수도 있고 혹은 대인관계에서 뭐 작은 사실이 생겼을 때 능히 수복이 가능한 이러한 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생에 대한 뭐 이런 포용력도 아주 넓은 거죠. 세 번째로는 적절한 독립과 소통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홀로서기란 부모님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른락을 두절하거나 끊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되 가족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이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신입생들을 보면 뭐 독립을 두려워하지만 또한 우리가 가장 갈망했던 것이 누구의

0: 홀로서기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계속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차여차 뭐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제 더 감당하고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요. 그러면 하루하루 또 성장을 해가는 거죠. 네. 아이들이 이 대학교 가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동아리 모임에서 활약을 하자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나 취미를 배워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1: 네. 이 취미나 특기를 갖추는 것은 뭐 동아리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특기가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동아리 생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0: 그렇죠.
1: 예, 동아리는 이미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관심 분야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이러한 맞아요. 공간인 거죠. 여기에서는 뭐 지금 보면 애호 뭐 동아리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연변대학교를 보느라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의 동아리가 100여 개, 그 양백 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음악, 운동, 글쓰기, 그리고 사진, 영상, 촬영, 제작, 봉사 뭐 등등 동아리 그리고 막스주의 뭐 중국화 이런 연구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창업, 취업 등등 지도 동아리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기나 취미가 잠시 없다 하더라도 내가 뭐 자신 능력이 강하다든가 혹은 대인관계 소통이 아주 능하다든가 이러한 하나의 특점만 있다면 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같은 관심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어울리고 그렇죠, 그렇죠. 부대 끼면서 충분히 자기 뭐 개발, 자기 능력 제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1: 여기에서는 뭐 제가 교과서대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저희 대학교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장고도 좋고 북도 좋고 꽹과리 징 전혀 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연변대학 조문학부에 입학하면서 이 아리랑민속사 여기에서는 뭐 민족문화 전승과 그리고 연극 또한 뭐 이 풍물을 다루는 동아리입니다.
0: 그렇죠.
1: 저는 단지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북도 치고 장고도 치고 꽹과리도 두드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 해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얼마간 이것을 다루다 보면 이 자기 이 능력이 제고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뭐 활발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에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선배들한테서 제가 만약 뭐 웅변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뭐 이 대학 강의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주 뭐 우리가 말하면 이도성이 있게 선배님들과 뭐 선배님 이러한 시합에는 어떻게 참가합니까? 그리고 어느 학점을 어떻게 따르면 어느 그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까? 따분하게 물어보기보다는 동아리에서 먼저 이 친해지고 그리고 그렇죠. 이 거리감을 축소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 관심 분야를 여쭤보면 더욱 이 뭐 효율적이게 저를 알려줄 수도 있고
0: 맞아요.
1: 그리고 어떠한 반면에 동아리 생활을 떠나 이 선배가 만약 뭐 교수 능수다 하면 이 선배한테서 여러 가지 뭐 수강 뭐 노하우든지 뭐 미리 학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 한 학급에 저희 학급에 60명이 있었거든요. 이 60명 학생을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수는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과 제일 뭐 장난꾸러기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아리를 이용해 뭐 연변대학 그때는 100여 개 동아리 가운데서 10개 정품 브랜드 동아리를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동아리 회장도 맡게 되었고 또한 이 동아리를 이끌고 10대 정품 브랜드 동아리도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과 주임 학과 서기 여러 선생님들과 공작 회보를 하면서부터 또한 이 관계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과정을 뭐 이렇게 이용하든

0: 그렇게 이용하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1: 그렇죠.
0: 또 이 동아리 공헌을 하는 만큼 동아리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기 이익을 이익이라기보다 자기 성장이 무대를 갖고 가는 것도
1: 맞아요.
0: 이것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그렇죠. 대학교 가게 되면 좀 이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더불어 알아가면서
0: 네.
1: 자기 자신도 무궁무진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라는 사람도 이런 면도 있었구나 좀 더 그 한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취미 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특정 취미 없어도 배워가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 뭐 그 동아리 활동 참 재차할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한두 가지는 꼭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이 밖에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처음부터 뭐 대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로 대학에 가는 친구들은 뭐 이 빨래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뭐 음식 습관, 방 청소 등 여러 가지 자기 관리 능력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부모님께서 해주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연습을 통해 독립적인 이 생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진일보 줄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이 매우 공개화되고 그리고 이게 뭐 정보도 매우 투명합니다. 다니게 될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도서관 이용 규칙 그리고 학교 일정 그리고 장학금 제도 그리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보면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 뭐 앞으로 대학원생 과정 그리고 취직 모두 출로를 알아보더라고요. 예, 이것도 미리미리 알아보면서 정도 부동한 시기에 빨리 자기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 생각됩니다.
1: 그렇지.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관리 그리고 습관을 다잡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입시 마치고도 거의 두 살 남짓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꼭 불규칙적인 수면, 불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뭐 과도한 야간 활동 이것은 대학 생활에서 모두 뭐 자제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생활에서 자제해야 되겠지만 대학 생활에서는 더는 더욱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 우리 본지 사업은 학습인 것입니다. 네, 기타 뭐 내가 아무리 동아리 활동사라고 아무리 뭐 다른 뭐 인간관계 처리를 잘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 본지 사업은 학습이지 기타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면 꼭 대학교에 가서는 이 건강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올바른 습관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사소통 방면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대학교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이 첫걸음이죠.
1: 그렇죠.
0: 예, 집에서는 모두 외동딸, 뭐 외동아들 이렇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일정한 정도로 참아주고 곱게 봐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전국 각지에서는 동년배 그리고 이 뭐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그리고 선생님들 보면 어느 한 시 이 나 한 사람이 이 기분을 철저히 고려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사소통 방면에 먼저 남을 존중해 주고 남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남을 배려해 주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미리 익혀가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너무 높은 기대치를 놓았다가 전사 갈 때 어느 하나 뭐 숙소의 문을 여는 순간 침대가 뭐 어떻게 나무로 된 것이라 하여 여기에서부터 이기소침해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모여서 뭐 이 량적인 결과가 이 결합이 질적인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아래 상기 이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본지방 대학이든 뭐

0: 어디의 대학이든 그곳에 가면 대학생을 시작하게 되면 적응이 한동안은 필요해요. 뭐 네.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귀납을 해주셨는데 참조해서 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내라는 사람이 이 집단 생활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뭐 그리고 이 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곧 뭐 자식을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 대학 신입생들 못지않게 설레이고 긴장되는 마음이라고 봐집니다. 긴장되는 마음 뭐 이러저렇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1: 네, 여기에서 저는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셨고 지금 저도 대학교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저께 어제에 거쳐 우리 연변대학교도 지금 신입생 등록 마쳤거든요. 오늘부터 군사훈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캠퍼스 주변에 아직도 이 자식이 아까워서 군사훈련을 지켜보는 부모님들로 꿈비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군사훈련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4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3년 동안 대학생활에서 부모님과 이 자식이 적절한 거리 두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은 이제 보호자에서 존자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사건건 모두 결정해주고 모두 커버해주고 이러느라면 이 자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벙어리가 되고 혹은 뭐 반발 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뭐 이 사회에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왕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자기 능력이 퇴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삶을 다시 찾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 양육에 우리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치면 12년이 아니라 뭐 15년, 16년이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뭐 자식을 대학교에 보내면 어떤 부모님들을 보느라면 퇴직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 모든 정력을 자식한테 베풀었다면 이제는 자기를 한번 돌아다 보면서 자기를 한번 충실하게 재개발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경 자식을 대학교에 보내고 나면 자기 생활이 없어진 듯 뭐 영상으로 계속 자식한테 치우쳐 있다 보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식도 고통스럽고 함께 고통스러운 이러한 뭐 소용돌이 속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통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잔소리 위주의 연락보다는 안부를 묻고 이 자식이 선택을 존중해주는 대화를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대학교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지금 뭐 대학생들이 3학년 혹은 4학년 여기에 가면 뭐 대학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취직해야 할지 이런 번뇌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상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 저는 좀 유감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생님과 자기 학생이 자기 자식이 이 정도를 묻는 것은 매우 고맙고 저희도 학생, 가정, 학교 세 방, 삼방이 이 연락이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을 대신에 결정해주고 학생을 대신에 고민해주고 왜냐하면 이 학생이 우리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로 다 결정해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식이 말을 들어주는 이러한 소통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뭐 자식이 보고 싶거나 자식이 걱정되거나 할 때 주동적으로 혹은 선뜻이 먼저 다가서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한 거리두기와 이 주동적 일정한 이 도를 지키는 게 뭐를 박아야 하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의젓하게 반듯하게 잘 커갈 미래 희망등의 아들 딸들이죠. 본인도 뒤돌아보는 또 시간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들 딸들이. 끝으로 이제 곧 대학교 산하탑에 들어서게 될 대학 신입생들과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그의 부모님들의 부탁의 말씀해 주신다면요.
1: 네, 우선 저 모주석께서는 자산자학 풍운담도 즉 세상을 업고 나갈 포부를 품고 책을 읽으며 시대를 헤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될 이 여러분, 대학교는 지식만 배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포부를 키우고 리상을 다듬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경험을 쌓는 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생활에서 큰 성과, 큰 성장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 이 소통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구다운 부모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새 사람을 만나고 또 새 환경에 뛰어든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법입니다. 네, 바야흐로 대학교 상하탑에 들어서게 될 신입생들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풀어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어주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 내내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 동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